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이어가셨던 분들, 그분들의 삶이 모여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아침은 사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고통과 눈물, 기도와 인내 위에 얹혀 있는 겁니다. 별일 없는 하루는 누군가가 별일 많은 시간을 견뎌낸 결과이죠. 자, 오늘 하루는 그분들을 한 번씩 떠올려보는,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짧게라도 기도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이건수입니다.

네, 주는 평화, He is our peace 찬양 함께 하시면서 6월 25일 목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자, 6월 25일 매년 오늘이 돌아오죠. 그러면 참 우리는 그냥 흘러간 역사로 오늘을 지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또 희생했던, 헌신됐던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의 어떤 고통과 또 기대와 기도, 인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의 오늘을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직도 휴전 중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를 위해서, 이 평화를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짧게라도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희생됐던 분들을 생각하니 또 눈물이 납니다라고 또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요. 북한 동포를 위해 또 기도합니다. 북한에도 주님의 나라가 활짝 열려서 함께 찬양하는 그날이 오길, 이렇게 또 남겨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요. 결국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면서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이 한반도 가운데에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는 그런 하루 보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월 25일 목요일 아침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해 드립니다.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해 드릴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 전송을 해 드립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평화의 왕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함께 묵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 단문 오시면 샵 0981번으로 남기시면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LIVE 라이브로 뿜뿜 라디오 함께합니다. 피아월십의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하면서 본격적으로 출석 체크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비아 월십의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찬양 이어갑니다. 천국은 내 안에 있습니다. Heaven is in my heart. Heaven is in my heart. 본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9시 13분 출석 체크 중입니다.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Happiness in my heart 찬이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6월 25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15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네요. 자, 출석 체크 중이에요.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고 출석 체크하시고 오늘의 문자 받아가시고 묵상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예 그렇게 쭉

쭉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 자, 여러분들의 문자 한 분 한 분 더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소개 올립니다. 김연주띠. 우리 아들이 오늘 축구 응원해야 한다고 빨간 티를 입고 갔어요. 오늘 6.25 전쟁 기념일인데 알고 있나? 속으로 생각하던 차에 아 오늘 6.25지? 이러네요. 그래 알고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아, 오늘 또 6월 25일 또 한국전쟁 또 기념일인데 아, 거기 또 맞춰서 오늘 또 축구 월드컵 우리 조별 예선 3차전이 있는 날입니다. 예. 아, 3차전이 지난주에도 목요일 그 10시에 우리 뿜뿜 라디오 시간에 예, 그 중기가 그 경기 일정이 잡혔는데 이번 주도 네, 예, 그렇게 됐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 왜? 아유. 그러지 마. 지난주에 정말로 너무 많은 분들께서 DJ 혼자 있을까봐 너무 막 걱정해 주시고 막 찾아와 주셔가지고 지난 2차전 때 저희 그 2부 출석 체크를 1부보다 더 많이 해 주셔가지고 예 너무 좀 황송하기도 했고 좀 죄송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뭐 그 또 공교롭게 또 예 한 주 걸러가 한 주 지나가지고 또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또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네 좋은 우리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선수들 응원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힘내세요라고 또 하지 말라고 힘내세요라고 하지 말라고 예? 예 지난주에 힘 많이 냈으니까 힘내세요 하지 마 어떻게요 뭘 어떻게요 뭘 어떻게 하지 마. 괜찮아요. 이제 예. 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아 우리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이 정말 많이 함께 하고 있구나. 예 축구 경기랑 예, 함께 틀어놓고 있는구나. 동시 다발적으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구나. 멀티 원 소스 그거 있잖아요. 예 그걸 건디 외로워마요. 예, 안 외로워할게요. 괜찮아요. 예, 오늘은 괜찮습니다. 예, 처음이라 좀 그랬지. 아,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 11시에 할 수도 있을 텐데, 그치? 왜 10시 하더라? 아, 그만할게요. 예,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진짜, 예, 월드컵 우리 또 세 번째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예,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이 월드컵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힘내시기 바라겠고, 무엇보다도 부상이 없어야 돼, 부상이. 예, 이렇게 막, 그, 이제 뭐, 그 세 번째 경기쯤 되면 막, 체력적으로도 막 붙여요. 우리 선수들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체력적으로 좀 힘들다 보면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부상 당하지 않고 예, 잘 이렇게 또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캔디님 또 나오셨네요. 신났다 아주. 우리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 아주 신났네. 우리끼리 또래끼리 가족끼리 코끼리 대끼리 아주 신났어. 아주 또 그 DJ 또 놀릴 거 생겼다고. 예, 아주 신났어요. 좋습니다. 지난번에 또 캔디로 활동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말라고 건디가 아니라 캔디로 예, 명명을 해 주셨더랬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그 열심히 응원도 해 주시고 또 한켠으로는 우리 또 뿜뿜 라디오. 예. 이렇게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생겼어요. 예, 그때마다 이제 또 예, 상황들 알려주시고 예, 경기 중에 지난번에도 하창수 씨가 굉장히 거의 무슨 문자 중계 서비스인 줄 알았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잘 알려주시더라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못 보잖아요. 방송 중이니까 경기는 못 보는데 거의 뭐 보는 것 마냥 예, 그게 아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동감 넘치는 문자 중계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 있을게요. 자, 조창미의 주인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찬양 함께 합니다. 뿜뿜 두 글자 안 남기신 분도 얼른 남겨주세요. 1부까지만 또 할 거잖아. 네, 네. 빨리 남기시기 바라겠어요.

뿜뿜 라디오 6월 25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23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네요. 자, 뿜뿜 두 글자 아직까지 안 남기신 분은 얼른 얼른 남기시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월드컵 세 번째 경기, 대한민국의 세 번째 경기와 예, 또 뿜뿜 라디오가 또 시간이 겹친 그런 공교로운 날 아주 신났어요. 우리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 굉장히 신난 모습들이 여기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예, 축하드리고 예, 예, 힘내세요. 파이팅! 이런 문자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파이팅은 예, 우리 선수들에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DJ한테 왜 파이팅을 합니까? 예. 네, 파이팅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우리 김연주씨 아무도 청취하지 않는 이곳에서 뿜뿜 청취합니다. 야, 대단하다. 김연주 대단하네. 그거를 요렇게 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서 주를 찬양함. 그거를 요걸로 가네. 예. 그래놓고 10시에 한의원 예약했어요. 이래나 저래나 뿜뿜은 못 듣겠네요. 라고 예, 남겨주셨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하네. 2차 후속 공격까지. 대단하다. 김현주. 감사드리고요.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 하창수 씨. 건디가 붙잡는 바람에 멕시코전 졌잖아요. 죄송해요. 예. 죄송하고. 나 때문이구나. 예, 멕시코전의 패배. 아, 죄송해요. 저 때문이었네. 아, 대국민적으로다가 예, 대국민이 잘 듣지는 않으신데 어쨌든 대국민적으로다가 예, 사과를 드립니다. 공식적인 사과를 드리는 바고 오늘은 열심히 우리 태극 전사들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DJ도 건디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박지원 하나님 예수님 잘

믿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도하 출석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6살 인생에 이 아주 깊이 있는 고백이에요. 예, 이 신앙의 고백. 아, 하나님께서 깊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아, 감사드리고. 자, 이제 오늘의 코너 속의 코너 사항은 코너 세간으로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코너 세간, 맞아맞아 심리 테스트.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맞아 얘기하면, 맞아맞아 할 때는 박수를 쳐야 돼. 맞아. 심리 테스트.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도 그 상황극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의 상황 속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를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그 선택지를 부담 없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깊이 생각하면 이게 그 테스트가 잘 안 돼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 중에 하나를, 보기 중에 하나를 딱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시 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런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심리 테스트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리 테스트 들어갑니다. 오늘은 운명의 월드컵 3차전이 있는 날. 대한민국 선수들 파이팅! 자, 축구 경기만큼이나 우리를 떨리게 하는 일생일대의 선택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잠시 후 내 식탁 위에 무엇을 세팅할 것인가? 자, 지금부터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킥오프 호루라기가 울리기 직전, 과연 내 앞에 세팅된 메뉴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축구엔 역시 이거지. 바삭한 후라이드와 매콤달콤 양념이 반반 담긴 치킨. 2번, 오늘 지면 화나니까 매운 거. 입에서 불이 날 정도로 화끈하고 자극적인 매운 불족발. 배부르면 졸려, 긴장될 때마다 질겅질겅 씹을 수 있는 마른 오징어와 견과류. 아니야, 이왕 먹는 거 제대로 먹어야지. 고기에 무김치 싹 올려가지고 다 같이 쌈싸 먹을 거야. 보쌈 세트. 자, 치킨, 불족발이나 매운 떡볶이, 마른 오징어와 견과류, 보쌈. 과연 여러분은 어떤 것을 드시겠습니까?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아 심리 테스트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 펼쳐질 우리 월드컵 대한민국의 3차전 그 경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뭘 먹을까 이겠죠. 자, 여러분은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1번 치킨, 2번 매운 음식, 3번 마른 오징어 견과류, 4번 보쌈. 지금 바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풀이 들어갑니다. 단문 오시면 샵0981번으로 여러분들의 답변들 남겨주시고, 자, 못 남기시는 분들도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자, 찬양하리 제이스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6월 25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9시 33분이고요. 자, 오늘 코너스킨 코너 작은 코너 코코너 시간으로 맞아맞아 심리 테스트 함께 달려가 봤습니다. 자, 월드컵 3차전이 펼쳐지는 오늘 과연 경기를 보면서 내가 먹을 음식은 무엇인지,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자, 1번 치킨, 2번 매운 음식, 3번 마른 오징어와 견과류, 4번 보쌈입니다. 자, 과연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1번이죠. 예, 1번. 예, 치킨. 예, 저는 치킨을 골랐습니다. 치킨을 굉장히 또 평소에 좋아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르셨을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치킨. 치킨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오늘의 이 심리 테스트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소개해 올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른 그 답변, 오늘의 문제를 통해서, 문항을 통해서 인생의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소화해내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던, 예, 오늘의 문항이었습니다. 인생의 압박감과, 오늘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지 오늘의 심리 테스트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먼저 1번, 예, 치킨 고르신 분들, 자, 손 들어보세요. 치킨. 예, 하창수 1964님, 뭐 치킨 지금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축구하면 치킨이죠 라고, 아, 치킨하면 축구고 축구하면 치킨이죠 라고 남겨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자, 치킨을 고른 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치킨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안정감과 신실함의 은사를 가지고 있네요. 고민될 때 실패 없는 클래식을 택하는 당신, 인생의 큰 위기나 변화가 찾아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꼼수를 찾기보다는 평소 하던 대로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직함이 바로 당신의 무기입니다. 변덕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늘 그 자리를 지켜주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 위기의 순간일수록 화려한 전술보다는 기본기가 승부를 가르죠. 오늘 밤 흔들림 없는 기도의 기본기로 여러분의 삶과 우리 대표팀을 단단하게 지켜주시길 응원합니다 라고 나와네요. 아, 그냥 치킨이 먹고 싶었을 뿐인데 묵묵하고 우직한, 약간 DJ랑 좀 잘 맞지? 그죠? 예, 묵직하잖아 사람이. 그지? 변덕스러운 생각은 흔들리지 않는다. 아주 마음에 드는 답변이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다음 2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매운 음식, 화끈한 매운 음식을 고른 당신, 정면 돌파, 열정과 돌파력의 은사를 가지고 계시네요. 아, 야, 해몽이 좋네. 자, 들어갑니다. 스트레스를 매운맛으로 땀 흘리며 풀어버리는 당신, 답답하고 꽉 막힌 상황을 견디지 못하며 문제가 생기면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시원하게 해결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가졌습니다. 침체된 영적 분위기를 단숨에 뒤집어버리는 열정 만수르, 당신의 그 활끈한 결단력과 부르짖는 기도가 굳게 닫힌 상황의 문을 박살내는 돌파구가 됩니다. 당신의 삶에 가로막힌 문제들도 오늘 밤 시원한 매운맛처럼 뻥 뚫려버리길 축복합니다. 라고 나오네요. 예. 아, 좋네. 열정이 있는 분들이야. 매운 음식을. 예. Ears, cheers. 그죠? 네. 대단한 분들. 저는 매운 거를 잘 못 먹습니다. 예, 매운 거를 먹으면 이제 정수리부터 예, 열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그런 그걸 좀 싫어합니다. 예, 저렇게 그래서 매운 걸 안 먹다 보니까 더 못 먹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아주 대단한 분들이죠. 매운 음식을 고른 분들. 자, 이제 3번 들어갑니다. 3번 마른 오징어와 견과류를 고르신 분들. 예, 마른 오징어와 견과류.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계셨어요. 로즈 씨도 고르셨고 이성훈님 반건 연주 오징어랑 견과류라고 또 남겨주셨고 연주 씨는 치과에서 딱딱한 거 질긴 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예 그래요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3번 마른 오징어와 견과류를 고른 당시 예리한 관찰자 인내와 분별력의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무언가를 계속 씹으며 긴장을 푸는 당신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머릿속은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있는 디테일의 장인입니다.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묵묵하게 버텨내는 끈기와 인내심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네요. 조급해하지 않고 끝까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영적 인내심을 가지신 분. 질기고 딱딱한 오징어도 오래 씹으면 고소한 맛이 나듯이 지금 여러분이 견뎌내고 있는 인생의 팍팍한 시간들도 결국엔 주님 안에서 가장 달고 고소한 열매로 맺혀질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석이 너무 멋있네요. 그냥 예, 그냥 오징어 드시고 싶었는데, 예,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오징어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안에. 그죠? 나 끝까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영적 인내심. 그죠? 예. 오래 씹을 수 있는. 힘들지만 오래 씹을 줄 아는 그런 분들. 대단한 분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몇몇 분들이 아니 그 꼴랑 닭 한 마리의 의미 부여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라고 남겨 주셨는데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이런 의미가 다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예, 마지막. 보쌈. 네, 보쌈을 고른 분들. 넉넉한 품. 넉넉한 품. 그리고 섬김과 포용의 은사를 가지신 분. 그냥 보쌈 좋아하는 분들 아니에요? 섬김과 포용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시군요. 예,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자, 아이, 자, 너무 저기 그거 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자, 스포츠는 결과보다 누구와 함께 즐기느냐가 더 중요한 당신. 위기 상황일수록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먹이는 따뜻한 엄마 아빠 같은 존재들이시군요. 당신 곁에 있으면 어떤 불안한 상황에서도 묘한 평안함과 든든함을 느끼게 됩니다. 팍팍한 세상의 인심을 넉넉하게 채워주는 우리 시대의 찐 위로자. 쌈을 쌀 때 고기, 마늘, 쌈장이 하나로 어우러지듯 나와 다른 사람들도 너그럽게 품어 안는 당신의 그 넓은 마음이 찢어진 관계들을 하나로 회복시키는 강력한 접착제가 될 겁니다. 라고. 아, 감동받았다. 보쌈. 야, 보쌈 고르신 분들 오늘 많이 계시거든요. 보쌈. 네, 저예요. 저 보쌈.
넉넉.

독특한 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네, 섬김과 포용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인 거예요. 아, 나 눈물이 다 나네요. 진짜 아주 그냥. 아, 좀 당황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냥 보쌈 시켰을 뿐인데 갑자기 엄마 아빠 같은 사람들이라질 않나. 평안함과 든든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우리 시대의 찐 위로자 되시는, 예, 우리 보쌈을 고르신, 예, 우리 이은혜 씨 축복하고. 또 어떤 분이 계신가요? 예, 보쌈 많이 계셨거든요. 예, 보쌈으로 갑니다. 우리 권경화 씨. 그래요. 마음 같아서는 모두 먹고 싶은데 하나만 고릅니다. 보쌈요라고, 예, 우리 권경화 씨가 남겨주셨는데, 아, 섬김과 포용의 은사를, 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정말 축복한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재미로, 예, 재미로 한 거예요. 예,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자, 어찌됐든, 대한민국 파이팅! 함께 응원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연합합창단이 촬영합니다. 손에 손잡고!

네, 급통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했습니다. 손에 손잡고 오 대한민국. 자, 잠시 후 시작될 우리 월드컵 3차전을 앞둔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선수들 모두 모두 파이팅! 자,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는 잠시 후 10시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0: FEBC.
1: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라는 큰 제목 하에 몇 가지의 작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에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란 승패의 기준까지도 맡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고, 그 두 번째 시간으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청지기로 경영해야 라는 제목으로, 그 세 번째 시간으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란 승패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면 사람을 얻게 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바라고 살아야 하지요. 성공하되 인간적인 욕망과 추악한 이기심으로 성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의로운 성공이어야 합니다. 무조건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는 세상적인 기준은 버리는 현명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청지기로 경영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진정한 청지기적 삶을 잃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삶과 물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게 살 수 있고, 세월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지나치게 성공과 실패에 집착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승패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복을 받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온갖 부정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불의를 행하면서까지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과 같습니다. 그런 자는 자기의 능력으로 단기간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승리, 주님의 응답의 승리는 누리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악한 자들과 서로 손을 잡고 연합전선을 형성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시고 그 벌을 물으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지요. 그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소에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좋은 사람들을 얻게 하십니다. 사람을 얻는 것은 단기간에 물질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경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원수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원수 같은 사람도 이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주일에 야곱의 경우 그 형 에서가 20년간을 원한으로 가득 찼지만 즉시 선한 가족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의 일에 군급한 상황에만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애청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꾸어서라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왕의 자리를 이어받아야 하는 자인 요나단이 그 경쟁자인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여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됨을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쟁 대상이었고 전쟁의 주범들이었던 주위의 나라의 왕들이었던 히람과 시바의 여왕 등이 그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였던 지도자였지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 무시무시한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 가도록 인도하시는 지도자가 되었고 모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우리의 적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이웃들이 우리들의 적이 아니라 우리들의 좋은 이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얻는다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심으로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5-646-2289, 646-2289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극동방송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3: 내가 한 교회를 한 5년 쉬었어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방학했죠. 5년 동안 어떻게 내가 생활했을 것 같습니까? 극동방송 들으면서 믿음 생활했어요. 교회에 못 나가고 근데 계기가 된 게 새끼라 방학한 사람들 빨리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더만 아 이런 코너도 있네 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사연을 은혜 받으면서 울기도 하고 막 그 계기를 통해서 나도 이제 마음을 먹고 내년에는 그때부터 교회를 다녀야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새끼라를 통해서 더 마음이 네, 그래, 빨리 이제 결단을 해야지

0: 하면서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고속방송 아니어서 내가 교회에 방학 5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데. 고속방송에 내 이름에 진짜 저축이었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고속방송에 좀 나에게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1: 말씀과 찬양이 흐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부르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목포극동방송 청취자분의 사연 함께했습니다. 98.1 진주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꿈인 다음 세대를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에게 부모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존재 자체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주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참된 진리의 가치를 배우게 하소서. 창조된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소서. 학업으로 바쁜 세대이지만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삶의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배에 인생을 거는 예배자로 자라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건강한 영성과 성실함과 실력을 갖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소서. 진화론과 유물론이 지배하는 교육 상황 속에서도 주의 도를 부지런히 가르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세워지게 하소서. 모든 것을 AI에 의존하는 시대 속에서 피동적인 삶이 아닌 창의적 사고력과 하늘의 지혜로 준비되어 미래를 책임지는 지도자로 자라게 하소서. 6월 말부터 시작되는

캠퍼스 선교단체들의 여름 시련회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소서. 청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게 하소서. 학교마다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자신과 학교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더욱 헌신된 세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찬양 함께 하시면서 6월 25일 목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립니다. OPE

ca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on air, 생방송. 함께 달려갑니다. 자, 2부도 함께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여러분들의 방송 참여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까지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아씨 오늘은 넉넉하게 이길 거예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그 바람을 살짝 넣어가지고 예, 2부 첫 곡을 선곡을 했었더랬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월드컵 조별 리그 조별 지금 경기가 세 번째 3차전 경기가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남아공과의 세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모든 선수들 파이팅 하시고 넉넉히 이기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 첫 찬양 함께 만나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박광진쌤 저 왔습니다. 저희 대빵이요 일 오후로 넘기고 빨리 와서 같이 축구 보자는데 어떡하죠? 저는 일하면서 뿜뿜 라디오 듣고 싶은데 위에 권세에 순종해야 하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예. 그 앞에까지는 뭐 이렇게 답변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갑자기 위의 권세에 순종해야 되나요? 그걸 하니까 마음이 무겁네 뭔가 그지? 예. 그래요.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함께 즐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06912 함께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연차 사용해서 축구 경기 관람과 또 극동 방송 함께 들었었는데 오늘은 출근했어요라고 남겨 주셨습니다. 예. 또 힘내시기 바라겠고 또 이렇게 또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또 이 와중에도 또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진짜 파이팅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태극의 전사다. 이런 말씀 전해 드리면서 오늘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병옥 씨 넉넉히 살찌느니라. 예. 축하드리겠고요. 최예원 함께 달려가고 있고 충현이 누나도 입장 맞춰주셨습니다. 오기씨, 장병영씨, 이성훈씨, 남병숙씨, 로이씨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대한민국의 어떤 또 좋은 결과를 또 염원하면서 또 이행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행시 제시어 한국으로 달려갑니다. 한국. 예, 한국. 한국 이행시 단문하시면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툭툭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던져주신 분 중에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성도여 다 함께 찬양 함께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찬양 이어갑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1: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0: 자, 갑자기 분위기 이행시 타임이에요.
1: 약한 마음 낙심하네.
0: 오늘의 이행시 제시어 한국입니다. 한국.

월드컵 조별 리그 3차전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더욱더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이행시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툭툭 던지시기 바라겠어요.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오베세 찬양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네요. 뿜뿜라디 오늘 코너 속의 코너, 예, 뭐 오늘 코너 속의 코너라고 하기에도 좀 못하죠. 예, 미니 코너, 막강 코너, 예, 갑자기 분위기 이행시 타임 함께 달려갔습니다. 자, 오늘 한국 이행시 달려가고 있습니다.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툭툭 던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생각하지 마요. 툭툭 던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김연주 씨께서 상남동에 창원 상남동에 거리에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신기하네요. 이럴 수가 있나? 아, 지금 월드컵 지금 3차전 우리 남아공전이 지금 한창이기 때문에 아, 지금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움직이시는 분 거의 없고, 지금 안에서 함께 삼삼오오 모여서 응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서 상남동이 유동인구 굉장히 많은 곳인데,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그죠? 예. 우리 뿜뿜 라디오에도 사람이 없고, 그죠? 예. 다 그런 겁니다. 예, 다 그런 거고. 아니에요. 우리 뿜뿜 라디오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궁금하시면 여기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자, 이제 한국 이행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원 한 한국인인 게 자랑스럽다. 국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대안이요. 아주어 가주어 필승. 예. 군대 다녀오신 거 아니죠? 필승. 예. 오랜만에 듣네요. 필승. 예. 이성훈 씨 한 번 들으면 빠져드는 국 국민방송 뿜뿜 라디오. 아, 야. 다 빠져나갔어 지금. 다 빠져나갔어요. 예. 국민 라디오 좋다. 예.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 이병섭 씨 한국하면 이거지. 국 국가를 대표하는 세 살 애들도 아는 대한민국. 아, 이거지, 이거지. 예, 한국 하면은 응원 구호 중에 최고죠, 최고. 예, 대한민국. 예. 그게 이제 2002년에 시작이 된 건가요? 저 그 전에는 기억이 안 나네. 2002년부터 시작이 된 건지 요거 역사를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연락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이게 정확한 시작이 언제서부터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네, 갑자기. 자, 권경화 씨. 한 번도 안 맛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는 사람은 없는 국, 국민방송 뿜뿜 라디오. 아, 오늘 국민 라디오 많이 나오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번 쓱 잡사봐. 예, 이렇게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홍보 대사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한국 이행시. 박병현 씨. 한국이 국, 국민성 1등. 아이, 좋다. 잘했어요. 정수아 씨. 한 사람도 다치지 말고 화이팅. 국, 국민들이 응원해요. 아이, 좋아요. 자, 박경진 씨.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 국가대표 축구팀. 오늘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경 씨. 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선수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길. 국, 국민들의 바람을 담아 응원합니다. 승리의 함성! 우리 뿜뿜 라디오도 격하게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914님, 한 골 넣어주세요. 국, 국민 모두가 간절히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함성 많이 나오네. 예. 심라마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국이 선양하는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야. 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 선수들에게도 전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면서. 자, 오늘 좋은 작품들 많이 도착했는데요. 아, 이분들 중에 오늘 세 분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 당첨 문자 개별적으로 넣어드릴게요.

네, 김현주 씨, 뭐니 뭐니 해도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라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 우리의 또 꿈이죠. 자, 계속해서 찬양 이어갑니다. 우리 에리 형님들이 올라오네요. 새벽 있을 가짜.

네, 뿜뿜 라디오 6월 25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모르셨겠지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월드컵 3차전이 한창인 지금 이 시간에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르실까봐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도 지금 경기 못 보고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한 분께서 이렇게들 채팅창에 소홀할 수 있는 겁니까? 아, 이럴 수도 있나? 축구 경기 영상 무음으로 하고 오디오는 뿜뿜 라디오로 하니까 동시 시청취가 되는디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아, 우리 또 이렇게 즐겨주시는 분이 뿜뿜 라디오를 또 즐겨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디제이 또 힘을 냅니다. 근데 오늘은 다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예, 우리 모든 방송이 다 그래. 모든 방송이 그 월드컵이랑 붙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수아 씨, 와 진짜 슈퍼 세이브 소름이었습니다. 예, DJ 못 보고 있는데 지금. 예, 나 못 보고 있는데 진짜 슈퍼 세이브 소름이었어요. 이렇게.

아,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DJ를 예 먹이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해드립니다. 예 항상 먹이시고 입히시고 줄인자를 생각하시 이런 우리 라디오 가족분들이 예 사랑이 넘쳐가지고 DJ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 와중에 우리 호명씨 저 왔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승기승기 증승기씨 저는 뿜뿜의 올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올인 뭐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 올인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 예 그런 거 예 다른 표현은 있지 않을까 예 올인 좋았습니다. 전문용어 나오니까 갑자기 조금 당황스럽네. 자, 오늘 또 코너 함께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DJ도 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이런 와중에도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오늘 또 코너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너 기독교 명언 퀴즈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기독교의 어떤 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죠. 그 선배님들께 해주셨던 아주 멋진 그 명언들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코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언 중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지 채워주시면 되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답은 단문을 1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우리 기독교 선배님, 우리 믿음의 선배님, 우리 루터 선배님, 예, 우리 마틴 루터 선배님의 아주 기가 막힌 멋진 명언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마틴 루터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더랬어요.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먼저 3시간 동안 이것을 하겠도. 너무 바쁘고 쫓기는 하루 앞에서도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먼저 3시간 동안 이것을 하겠도. 이것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펠로드의 찬양 함께 만나봤습니다. 나의 죄를 새끼는 Nothing but the blood. 미안해요. 너무 신났어. 아, 매력적인 기타 뜯는 소리. 이거 뜯는 거예요. 그냥 뿌땅 뚝땅 뿌땅 뚝땅 뭔가 뿌땅 뚝땅. 아야 이런 게 너무 멋있는 거야. 예, 너무 멋있는 무대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코너였죠. 아, 기독교 명언 퀴즈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아, 우리 루터 선배님의 예, 명언 함께 살펴봤는데 아, 루터 형 이렇게 외쳐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루터 형, 아 그 장난 심한 거 아니요? 예, 루터 형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루터 형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먼저 3시간 동안 이것을 하겠다.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일지, 뭘 하겠다고 하셨을지 정답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정답 남겨주신 분 중에 추첨 통해서 선물까지 챙겨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과나무를 심겠다. 벌써 많이 들어본 건데. 예.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아하하하, 사과나무를 3시간 동안 심으신 건 아니겠죠? 라고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 슛이라고 남겨주신 분이 계시네요. 예. 3시간 동안 슛을 하겠다. 축구 보다가 갑자기 그냥 예, 슛이라고 남기신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슛을 했나요? 궁금하네. 디테일하게 조금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궁디라고. 예. 건디, 궁디.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기억 디귿입니다. 예. 기억 디귿. 예. 힌트 드립니다. 기억 디귿. 자, 과연 기억 디귿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시간 동안 나는 오늘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3시간을 먼저 이것을 하겠다. 기억 디귿. 오늘 기억 디귿 하셨어요 여러분? 안 하신 분 계시다면, 찔리는 분 계시다면 기억 디귿 정답 남기시고 기억 디귿 하세요.

자두 사모님의 Everyday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명언 퀴즈 정답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루터 형님의 명언.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먼저 3시간 동안 이것을 하겠다.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할 일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기도하셨나요? 주께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쫓기는 우리의 하루들 앞에서도 이 호흡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주를 범치하느니 찬양 함께합니다.

6월 25일 목요일 오늘도 뿜뿜라디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의 끝곡 크룩스의 구주 예수의 시함이 띄워드리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제작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뿜뿜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예, 26년 6월 25일 목요일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효숙입니다. 세계가 제23회 피파 월드컵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3차전 남아공과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이겼다, 이겼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감독을 비롯하여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뜁니다. 아, 생각해보았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네, 상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피해가고 싶은 어려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에 받게 될 면류관을 향한 훈련이고 연습이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어지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망의 기도에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합니다. 경기장에 11명 선수가 함께 뛰듯이 저희들이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것이며,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이 나의 제목으로 생각하며 간절한 기도로 함께 기도해 줄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지금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0981, 샵 098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0: 번호를 공개하기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익명으로 기도 제목 앞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에는 선한 열매 교회 남유루 목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아,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들과 또 서럽고 아픈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께서 너희가 이 땅 위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속히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그 믿음으로 이 시간에 마음과 생각을 모두 얻사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섬기는 방송국 모든 관계된 분들에게 축복하시고 큰일 작은일 맡아서 감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또 주님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네, 찬송가 360장 행군나팔 소리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0: 네, 소망의식 기도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8291님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는 치료할 수 없고 길어야 한 달이라는 시안을 받으셨던 울산 송정교회 박규동 목사님 관련 기도 제목입니다. 현재 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신데 종양이 커지면서 간으로 들어가는 큰 혈맥을 막고 있어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황달 백여관 시술을 받고 계십니다. 황달이 잘 빠져 다른 치료의 길이 열리도록 그리고 주님의 손길로 생명을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평생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목양하던 귀한 목사님

0: 생애 말년에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라고 하는 많은
1: 아멘.
0: 말씀들이 있고
1: 아멘.
0: 많은 소망의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1: 아멘.
0: 그 전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1: 아멘.
0: 이 종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셔서 우르만져 주옵소서.
1: 아멘.
0: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1: 아멘.
0: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맹하노니 모든 황달 기미를 일으키는 신체 손상된 부분 또 종양세포가 가로막고 있는 부분들을 주님이 깨끗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최고의 병원인 아산병원에서도 의사들이 손을 댈 정도이면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셔서
1: 아멘.
0: 인간의 힘과 지혜와 의술과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귀한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 주님 홀로 영광받으시는 일이 일어나도록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1: 아멘.
0: 교회와 종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하셔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본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주시고 제가 말씀을 보내사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또 믿음의 선조들의 아멘. 체험대로 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다음은요 7098님입니다. 남편의 포커게임 중독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미운 남편과 낙심에 빠지지 않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과 역류성 습도염으로 인하여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0: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7098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어 있습니다. 지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될 남편이 주님께 몰두하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박성 게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올렸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심령에 있는 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이 그 마음에 넉넉한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겼사오니 주님 품에 안겨서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울 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참으로 많사오니 이 여정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도박 중독에 빠지는 포카게임 중독에 빠진 남편의 마음에 계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무모하고 혹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 안타까운 장면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이 천국을 구경시키든 지옥을 구경시키든 아니면 귀한 사람을 만나시든 그 마음에 자각증세를 불러일으키시고 그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흉측하고 파괴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1: 아멘.
0: 근하지 않았겠습니까? 울지 않았겠습니까? 붙들지 아멘. 않았겠습니까?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1: 아멘.
0: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가셔서
1: 아멘.
0: 그 영적 심적 상태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남편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또한 이 모든 절망과 낙심의 수렁에 있는 아내 되시는 분의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결코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세상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고 지혜롭게 반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다음은요. 2510님 기도 제목인데요. 남편이 너무 효자라 껍데기만 잡고 사는 것 같아 제가 좀 많이 괴롭습니다. 이 문제로 다투며 이혼 위기에도 놓였습니다. 저 자신도 돌아보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음을 알기에 남편도 함께 깨닫고 서로 변화되어 잘 화해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0: 에서 이 부부의 관계를 회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26세 결혼을 했는데 40대 초반까지 아마 이 남편하고 비슷한 의식구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0: 모시고 한번 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부모님 모시고 한번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40 막 바라보는 시점이 되니까 제가 예를 들어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누가 수령할 것인가에 적는데 부모님 이름을 적더라고요.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지금은 부모님 이름을 적을 때가 아니고 아내 이름을 적을 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30대 후반이었는데 부모님 이름 대신 아내 이름을 이제 친권자 제가 사고를 겪었을 때 보험금 수령할 사람이 아내로 적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도 한 4, 5년 동안 여전히 이 의식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전하는 사람이고 많은 결혼식에 참여하니까 결혼 자체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편도 아내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에게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함께 의논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 점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 경우를 보더라도 결혼하고 15년 만에 부모님에게 메인 고리를 끊어내고 오직 아내만 바라보고 아내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저 같은 경우를 참고하셔서 참고 기도하고 때로는 부부 생활 세미나도 가보고 그러다 보면 같이 가보면 이 갈등이나 다툼의 문제가 좀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이혼을 서두르기보다 서로가 생각을 좀 바꾸어 가면서 느긋하게 믿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무식하거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의식 속에 이런 게 이제 쓴뿌리인데요. 보이지 않는 쓴뿌리입니다. 이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인내하면서 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10 되는 이 부인이 하나님 옆에 올려놓은 이 아름다운 고통스럽고 괴로운 기도의 제목을 쳐다볼 때 저의 어리고 젊은 시절 20년 30년 전에 사건이 자꾸만 오버랩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성경 말씀대로 부모를 떠나 아멘.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세워가고 또 그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데 이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결혼한 그 여파가 오늘에 와서 이혼 위기로 치닫고 가족 간에 늘 갈등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모든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인에게 넓은 마음, 기다리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끝까지 첫사랑을 잃지 않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안목으로 그런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시각을 갖게 하시고 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남편도 좋은 기회에 이런저런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된 지식과 마음과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말씀과 계시의 영으로 찾아가 주셔서
1: 아멘.
0: 남편의 생각이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재정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또 삶의 생활 습관도 바뀌어서 아멘. 온전히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남편 된 자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또한 주 안에서 아내 된 자들도 아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참으로 주께서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남편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 이들 부부가 아름답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여 다음에는 더 젊은 부부 갈등을 일으킨 부부에게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조언을 건넬 수 있는 성숙한 가정 성숙한 부부가 되어가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다음은요 6997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권순아 권사님이 치질 수술 후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영과 육이 모두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6997님 네. 친구 권순아 권사님 수술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수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침상이 기도하는 골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관계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귀한 교회에서 기도

0: 기도하는 선배,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섬김의 여인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1: 아멘.
0: 이번 기회에 믿음도 더 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더 자라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네, 다음은 7186님 기도 제목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경력이 부족한 55세 여성으로 취업에 도전하고 있으나 거듭된 불합격에 눈물이 나고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합당한 일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기도응답의 방식은 바로 즉시 예스, 바로 즉시 노, 아니면 더 좋은 거 줄 테니까 좀 기다리라,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네가 할 일 네가 하고 내가 할 일 내가 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마지막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면 하나님 너 가만히 있어라, 혼자 하나님 알아서 처리하신다, 뭐 이런 한 네 대까지 기도 응답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아마도 더 좋은 직장으로, 나에게 꼭 맞는 직장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게 내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7186님, 아버지 하나님, 치열한 경쟁 시대에 이제 인생의 중년 을 접어들어서 다시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려고 이곳저곳 원서를 내고 도전을 합니다만은 계속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1: 아멘,
0: 자신에게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고, 아멘, 그러나 분명히 있는 은사를 따라, 아멘, 능력을 발휘하고 믿음을 나타내고 주님께 , 아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음의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 않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여시고,
1: 아멘,
0: 이분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며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 아멘,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087님 기도 제목인데요. 사는 것이 너무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감정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있습니다.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도 우울감과 무기력이 나아지지 않아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버겁기만 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무기력과 절망 가운데 새 힘과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영국의 21세기 최고의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은 많은 책들이 있고 그분의 책이나 설교를 모르는 목회자는 거의 한 명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분이 지은 책 가운데 영적 침체의 원인과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론의 첫 번째로 모든 영적 침체의 원인은 배후에 마귀 사단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질 따라 뭐 우울증도 있고 또 다혈질도 있고 담즙질도 있고 또 그런 거다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그 배후에 마귀가 틈을 타고 있다라고 그분은 영국 왕실의 의사 출신인 목사님이신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예를 쓰는데 우리가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데 대해서 너무 전략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전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7087님께서 아마 다른 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을 위해서 그런 책들을 좀 읽고 안내하고 가르치고 설명해서 말씀만 잘 읽고 소화를 해도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치유가 될수 있습니다. 아니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러면서 찬양 대신에 또 감사하라 혹은 사랑하라 혹은 용서하라 혹은 순종하라 뭐 용기를 내라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바꾸어 가면서 찬양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7087님이 지인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늘 삶이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감정이 들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기력은 더 심해지고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고 절망과 우울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마귀 사단의 공작이고 공격인데 이 사실을 깨달아
0: 주님.
1: 알아서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0: 아멘. 아멘.
1: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0: 아멘.
1: 그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낙심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세 번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0: 주님.
1: 이분에게도 찾아가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분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 보좌 우편에서 열심히 또 중보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저희가 의지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0: 아멘.
1: 주옵소서.
0: 아멘.
1: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외워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공격하는 세력들은 즉시 떠나갈지어다. 그
0: 아멘.
1: 가정에서 그의 걸음걸이 닿는 모든 곳에서 떠나갈지어다. 그의
0: 아멘.
1: 심령에서 그의 생각 속에서 마귀 사단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분히 주도하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귀한 종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다음은요, 익명으로 기도 제목이 와 있습니다. 가사 일과 교회 일, 학교 일까지 담당하는 아내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미션스쿨에서 기독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아내가 맡은

0: 반 아이들은 물론 법인 이사장님부터 교직원, 학부모, 학교를 드나드는 모든 분에게까지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차원의 미션스쿨 이사장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저쪽에 마산에도 하나 학교가 있긴 하군요. 야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가정과 교회 또 학교에서 가르치고 섬기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고 지쳐가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올리는 남편의 이 귀한 마음과 믿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남편의 기도 까닭에 아내가 살고 아내의 기도 까닭에 남편이 사는데
0: 주님.
1: 이 남편의 기도대로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아멘. 예수의 마음 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0: 아멘. 주님.
1: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아멘.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슈프 우먼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주여.
1: 뿐만 아니라 이 학교 법인, 기독교 법인 이사장님과 또 교직원, 학부모, 학교를 드나드는 모든 분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재학원을 비롯해서 창원에 또 유일하게 있는 마산의 기독스쿨까지 주님이 기억하셔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가 예수 믿기가 힘들고 교회 출입하기가 어려운데 이 몇몇 안 되는 기독학교 법인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또 학부모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0: 아멘.
1: 이 일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이분에게 특별히 주께서
0: 주여.
1: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0: 아멘.
1: 해주셔서
0: 아멘.
1: 하나님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서
0: 아멘.
1: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의 은혜를 베풀고 전함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데 다
0: 아멘.
1: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즐거움이 이 가정과 이 아내분에게 역사하도록 긍휼을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7309님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 내외가 이혼 서류를 좀 접수하여 7월 13일까지 숙려 기간이 지나면 이혼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가 마음을 돌이켜 합의하여 이혼을 취하하고 화목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0: 네.
1: 7039님이 부모님으로서 아들 내외를 위하여 아픈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오늘 유별나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많이 올라오는데 역시 시대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마귀 사단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훼손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계책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분의 아들 내외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처음 만나서 사랑을 고백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왔던 그날들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어디에서 양보하지 않았는지 어디에서 실망하였는지를 그 지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달아서 그 부분만 개선하고 고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같이 바라보는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서 익어가듯이 이들 부부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숙해져가는 귀한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일깨우고 깨우쳐서
0: 아멘.
1: 서로 양보하고 용납하고 서로
0: 아멘.
1: 허물을 덮어가고
0: 아멘.
1: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아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짐승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불합격 아니라 합격할 수 있는 마음과 은행 심사를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부에게 특별히 함께

0: 하여 주시옵소서. 오죽하였으면 솔로몬도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고 달아보았을 때 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스스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주님 앞에서는 귀한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부부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합심하여 구할 때 주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오니 움직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네, 8659님 기도 제목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닌 내 것으로 온전히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0: 8659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내게서 느껴지지 않을 때라고 하는 책도 보았습니다.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서 이처럼 갈급한 심정으로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귀한 종에게 주께서 특별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생각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며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파도같이 폭풍같이 휘몰아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1: 아멘.
0: 성령님의 계시심과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아멘. 주의 보혈로 흠뻑 적셔지고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세월을 보내었던 많은 크리스찬처럼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다음은요 0552님 기도 제목인데요. 지난번 면접에 합격하여 7월에 첫 근무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긴장되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긴장되는 마음이 있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공호님이 올린 기도의 제목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극동방송국 중보기도팀이 올려드렸던 기도를 들으시고 합격에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이제 회사의 한 일원이 되어서 모든 업무를 감당해 갈 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나이 많았던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고 하여 지혜뿐만 아니라 온갖 부귀 영화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이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혜롭게 예의 바르게 또 성실하게 직무를 잘 감당해 감으로 남은 생애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일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극동방송국 중보기도팀 소망의 기도팀을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다하지 못한 기도는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중보팀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에 선한 열매교회 남유로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작인 김형준 PD, 저는 서북의 박효숙이었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진주 신일교회 김경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박해에 대해 예고하시면서 그런 극한 어려움의 상황에서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두려워할 것은 박해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시며 인내하는 중에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일상의 삶에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특정 행동이 나오는 것은 평상시의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의 경우에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는 결정적인 차이는 평상시의 연습과 훈련에서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성령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은 평상시에 얼마나 성령께 자리를 내어드렸는가에 대한 결과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주도적으로 생활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서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 중에는 시편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절규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었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 위탁의 기도는 시편 3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시편을 외치신 것은 평상시에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가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상시에 예수님의 삶의 모든 순간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한 것이었습니다. 시편의 시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내면화하였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자신의 말이 되고 자신의 기도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훈련을 평상시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가 주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끄시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나가서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어진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한량없이 부어진 성령의 은혜로 감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 삶의 상황을 주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역시 침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또한 침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온갖 소리와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세상에 소음과 신호를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길이 침묵의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은 소란스럽기도 하지만 또한 바쁘기도 하지요. 성취지향적인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또는 바쁜 일이 없어 한가로우면 무능력하고 삶을 낭비한다고 비난당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다릅니다. 무엇인가를 먼저 하기 전에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는 이 사무엘의 기도를 우리도 함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무엘이 기도 후에 할 일은 침묵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침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소음과 바쁜 일에 묻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사무엘을 부르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침묵과 경청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 앞에 서라 명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잠잠히 머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오늘날 목적중심적이고 성취지향적인 이 문화와 이 사회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터넷 등을 통해 접하는 수많은 정보는 침묵과 머무는 일을 방해합니다. 귀 기울이는 방식을 무시합니다. 이 시대는 빠른 속도를 요구합니다. 모든 욕구는 즉각 충족되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기다릴 끈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침묵과 이 머무름은 참으로 부담되고 낯설고 희귀한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5장과 시편 62편 등을 포함한 성경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본문에서 경고하는 환난의 때와 같이 위기의 상황과 곤란을 겪을 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아는 것, 이것을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대와 결이 방향이 다릅니다. 반문화적입니다. 그렇게 침묵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참새를 예를 들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참새 한 마리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단순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을 내어드리는 침묵과 가만히 있어서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0: 인생 여정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침묵과 머무르의 시간이 없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건강, 자녀들의 앞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침묵과 머무름이 없으면 삶의 주도권이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괴롭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려다 보니 그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께 이 상황을 내어맡기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끌어안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온갖 문제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성령님께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활동 범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바쁘게 움직이면 성령이 성취하시는 사역의 범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침묵과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은 세상에 소음들인 이 바쁨과 서두름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성공 관련된 모든 일들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에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침묵과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은 참새 한 마리도 붙드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를 더 섬세하게 사랑하사 머리털의 숫자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음을 새삼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침묵과 잠잠히 머무는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스도인 됨을 세상으로 알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침묵하는 자리로, 머무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신일교회 김경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6861-0423번으로 전화주시거나 지역번 호 055-269-9810번, 0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남해창선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부 성결교회 담임 목사 위임 예배가 6월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옥봉동 진주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745-5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 함께 가는 교회에서 초청잔치와 부흥회가 개최됩니다. 7월 5일에는 굿네이버스 김수진 씨를 강사로 초청잔치가 진행되고 7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피종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6217-33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남 요양센터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6-46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3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드립니다.

2016년 6월 25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목회자들이 6.25 전쟁 발발 76주년을 맞아 한반도 화해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비무장지대 도보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국경선 평화학교가 주관한 한미 목사 코리아 DMZ 평화순례단은 어제 강원 고성군 명파해변에서 통일전망대까지 마지막 6km 구간을 걸으며 분단의 현실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지난 16일 강원도 철원에서 출발한 순례단은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 에드리엔 손 목사 등 미국 사역자들과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참여해 접경 지역을 종단했습니다. 고성 통일전망대 교회에 모인 순례단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미전도 지역을 위해 합심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국제적인 평화운동 연대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과 급변하는 사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교계의 주요 교단들이 목회자 재교육 과정 상설화와 총체적 돌봄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정책연구소는 최근 핀셋 포럼을 열고 인공지능의 목회적 적용과 주일학교 생존 전략 등 현장 중심의 교육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박성규 총신대학교 총장은 교단 신학교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 상설화를 제안하며 해외교회 목회자 돌봄 사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와 한국성결교회연합회 등도 교재 개발과 교육과정 신설에 나선 가운데 호주연합교회는 연간 14일의 학업휴가와 함께 인공지능 윤리를 토론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역자들을 공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미래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예배당의 문턱을 낮춰 지역사회의 공공공간 역할을 수행하고 교회의 본질을 세상의 언어로 소통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성남 만나교회는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우리가 그리는

0: 교회를 주제로 만나 IC 2026 컨퍼런스를 열고 현장에서 축적한 공간 혁신과 브랜딩 사역의 시행착오를 한국교회와 공유했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유현준 홍익대 교수는 거대한 예배당보다 일상에서 주민들을 안아줄 수 있는 작은 열린 공간이 도시의 공공 영역을 채워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관심사 중심의 느슨한 연대를 도모하는 성도 주도형 클럽 소모임 사례와 함께 교회의 정체성을 존재 가치로 증명해내는 마케팅 브랜딩 전략 등 교회가 세상과 접점을 넓히는 실천적인 목회 거버넌스가 다각도로 소개됐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가 특정 정당의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사법당국에 전격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조직적으로 가입시켜 정당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은 지난 1980년 명예훼손 혐의와 2020년 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 혐의에 이어 이 씨 생애 세 번째로 기록된 신병 확보 사례입니다. 한동대학교가 국내 주요 신학대학들과 잇따라 업무 협약을 맺고 기독교 고등교육기관 간의 인프라 통합과 학문적 연대 강화에 나섰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최근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및 총신대학교와 각각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학들은 교육과 연구, 행정 전반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한동대가 글로커대학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인지능고등교육연합에 동참해 인공지능과 이공계 전문 역량을 신학적 기반과 결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한동대 박성진 총장과 총신대 박성규 총장 등 각 기관장들은 이번 협약이 개별 학교의 장벽을 허물고 세상 속 전문 영역과 영적 소명을 통합하는 새로운 기독교 교육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역시 온종일 구름 많고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까지 오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도 기온은 20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FEBC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이용해 다가오는 이단의 방법입니다.
3: 선배! 선배! 동혁 선배!
4: 아, 뭔 급한 일이 있어서 날 그렇게 애태게 찾노?
3: 아, 성경 읽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우리 성경 공부 모임에서 제일 지식이 깊은 우리 동혁 선배님을 내가 찾아왔지요.
4: 그래, 잘 왔다. 편안하게 물어봐라.
3: 네. 이거 보시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성경구절 그 밥 먹으러 간 식당에 떡하고 걸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사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구절을 걸어놓은 가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4: 그 태연아, 그 일단 그 네가 교회에서 배운 해석이 아마 좀 그 좀 모순이 있을기다.
3: 예? 아니 저 아직 말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4: 그러니까 그 뭘 하든 그 반쪽짜리 진리라 이 말이다. 그 보통 그 교회에서는 그 영혼이 건강하면 다 잘 된다고 가르치는데 그게 무슨이야? 뭐? 그 말씀의 진짜 뜻은 말이야. 영혼이 잘 되면 돈도 잘 벌고 병도 절대 안 걸린다는 그런 뜻이야. 그리고 그 헌금 많이 하면 무조건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되는 법.
3: 아, 그게 무슨 이상한 소리예요.
4: 그러니까 그 기존 교회에서는 자꾸 그 영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자꾸 그 뒤처지는 거야. 영과 육이 다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린 그걸 그 전인적인 진리라고 말한다.
3: 전인적인 진리? 아, 이거 이상한 것 같으면서도 왠지 점점 빠져드는데.
5: 아, 태연아.
3: 왜?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나중에 좀 얘기하자.
5: 야, 아까부터 선배랑 얘기 나누는 거 듣고 있다가 아우 내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엄청 쉬운 걸 왜 고민하고 있어. 내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내 몸도 건강하고 일상도 잘 되길 바란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건강과 복을 말하는 거잖아. 아니 무조건 돈 많이 벌고 무조건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고.
3: 야, 네 말 듣고 나니까 완전 머리가 개운해졌는데?
5: 그치?
3: 야, 예진아, 네 그 해석 어떻게 알았노? 와, 니도 말씀의 깊이가 엄청나네.
5: 뭐래. 저번 주 목요일에 목사님이랑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 야, 넌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참석 안 하고 아무한테나 묻고 다니니까 혼란스러운 거야. 모르면 목사님께 여쭤봐, 응?
4: 아니 아무나라니 내가 아무나냐?
5: 그리고 너 동혁 선배가 다니는 교회 이상한 거 몰랐어? 거기서는 자기들만 전인적인 진리 안다고 주장한다던데?
4: 태연아 너 이렇게 넘어가면 너 반쪽짜리 인간이 되는 거야.
5: 아 반쪽이든 전인적이든 놔두시죠. 태연이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테니까요.
3: 예 맞습니다. 선배님은 그냥 성경이나 다시 단디 보이소.
2: 공동체를 떠난 성경의 개인적인 해석은 경계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신앙까지 흔들지 않도록 진료는 의사에게, 성경 공부는 교회 목사님께.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6: 이 캠페인은
2: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7: 함께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죽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자칫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신앙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0: 그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깨우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강남교회 김필성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오늘은 믿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믿음의 자세와 또 어떠한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도성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3주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주 동안의 활동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그마한 3주라는 그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지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향한 편지가 쓰여졌고 그것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한 모든 믿음의 행동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2장 2절의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오늘 우리가 하는 지극히 작은 일들, 믿음의 행동들, 우리의 믿음의 헌신들, 이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들어온 분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누구일까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평양에 들어갔던 토마스 선교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최초의 한국 선교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잊혀진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이었고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의 후원을 받아 한문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1866년 8월 대동강을 따라 평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처음부터 조선에 대한 이런 선교의 마음을 갖고 있진 않았지만은 이 만주 쪽에서 이 조선인들을 만나고 아 내가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미국의 저널럴 쇼먼호가 평양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저널럴 쇼먼호의 통역 겸 안내원으로 배를 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은 흥선대원군이 강력한 쇄국전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저널럴 쇼먼호가 들어왔지만 통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저널럴 쇼먼호에는 함포가 있었는데 대포를 쏘며 무력으로 이 통상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더 평양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그 배가 대동강변을 따라 점점 올라가고 있었는데 8월 초에 대동강의 입구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장마 후에 물이 많이 불어서 이 저널럴 쇼먼호가 상당히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물이 빠지자 저널럴 쇼먼호가 양각도 근처에 모래톱에 걸려서 좌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분노한 평양 이 군민들과 평양 감사했던 박규수 이 지도 아래 조선 관군이 배를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땔감과 기름과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이거를 그 저널럴 쇼먼호에 날려보내는 화공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저널럴 쇼먼호에 불이 타게 된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타고 있던 이 모든 이 선원들이 다 물로 뛰어들어간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토마스 선교사도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슴에는 붉은 천을 덧댄 한문 성경을 품에 품고 이렇게 강문으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붓으로 이렇게 건져 나오게 되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조선 관군의 칼날이었습니다. 그때 토마스는 마음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며 품에 품었던 성경책을 그 칼을 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설교해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이 성경책을 이렇게 누군가에 제대로 이렇게 전파하지도 못한, 그렇게 그냥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과연 헛된 죽음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전달해 준 성경책을 거기에 누군가 한 사람이 이렇게 주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당시 12세 소년이었던 최치량이라는 그런 소년이었는데, 이 외국인들이 준 물건을 갖고 있다가 걸리면은 문제가 될것 같아서 그 성경을 평양의 영문 주사였던 박영식에게 전달했습니다. 박영식이 이거를 딱 보니까 종이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성경 종이질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벽지로 벽에 다 이렇게 발라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워보니까 한문 성경으로 이렇게 쫙 써있는 거예요. 그걸 읽다 보니까 이 박영식이 믿음이 들어가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치량이 자라서 한문 성경으로 도배된 그 박영식의 집을 인수해서 거기에서 이제 여관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 최치량이 회심을 하고 그 집을 이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뭐가 됐냐면 평양의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널다리골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널다리골이 너무 좁으니까 교회를 다시 만들자라고 세워진 교회가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1907년 장대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는 한반도의 최초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곳에서 일어나서 한반도의 이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헛된 죽음입니까? 헛된 죽음이 아니죠.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이런 헌신과 봉사, 기도, 믿음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는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들어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교회가 생기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게 된 것은 계획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빌립보에 있다가 박해를 받자 어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상황을 2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고난과 능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노래도 있는 거, 이런 노래가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믿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정직하게, 바르게 그렇게 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는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향해서 얘기하기를 저 사람들은 간사한 사람이요,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요, 저 사람들의 말은 거짓 속임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은 아기를 잡아먹는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밀가루 반죽 속에 어린아기를 숨겨놓고 입교자들에게 칼로 찌르게 한다면 그 칼로 찌를 때 피가 나오면은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나눠먹는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바로 성찬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몰래 이렇게 조용한 방에 들어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빵을 나누면서 이 빵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니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의 살을 먹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좀 있다가는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니라. 하니까 이것들이 피를 먹네. 살과 피를 먹는 집단. 이 사람들은 엽기적이고 또 혐오스러운 사람들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두 번째 소문은요, 이 사람들이 매우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다 형제님, 자매님 하고 이렇게 뽀뽀를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음란한 집단이라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소문으로 인해 기독교는 로마 당국의 많은 지역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러한 모임이 아니고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간사함으로, 부정함으로 일하지 않고 속임수로 일하지 않고 진실함으로 일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와 비슷한 거짓 소문들이 퍼졌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1885년 4월 5일 감리교회 아펜젤로 목사님과 장로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반도에 들어왔고 인천 제물포에 도착했고요. 그 뒤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에 대한 그런 악의적인 소문들이 무성했습니다. 특별히 1888년 서울을 중심으로 끔찍한 괴소문이 퍼져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서양 도깨비 선교사들은 눈이 파랗고 이 사람들은 밤마다 이 아이들을 유괴해서 잡아먹고 눈알을 빼서 카메라 렌즈를 만들고 간을 말려 명약을 만든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생전 카메라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카메라 렌즈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거는 분명히 사람 눈을 빼서 만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괴소문 때문에 이 분노한 백성들이 돌을 집어가지고 정동에 있는 선교사 집에 막 던지기도 하고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때 황해도 출신의 한 젊은 청년이 이런 소문을 듣고 네, 이 선교사들을 서양 선교사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사실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선교사 집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창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을 숨긴 채 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서울 정동에 있던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인 올링고 선교사님이 집안에 머슴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옳거니 잘됐다.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올링고 선교사님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거기서 머슴의 일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일을 하면서 몰래 이렇게 감시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뭘 할까? 그래서 부엌에는 무엇이 있고 지하 창고에는 혹시 어린아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밤에 그들이 방문을 잠그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몰래 문틈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넘도록 그가 목격한 것은 충격적이게도 소문과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길거리에 버려진 어린아이, 고아들 이런 애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그들을 정성껏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올링고 선교사는 또 이렇게 다른 조선의 양반들이 이렇게 머슴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대하고 반말하고 그렇게 구박을 하는데 올링고 선교사는 이 김창식을 너무나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높여주고 사랑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점점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밤에는 방에 들어가서 뭘 하나 이렇게 유심히 살펴봤더니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저히 악한 사람이라고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혼란이 찾아왔는데 그때 올린 거 선교사님이 그에게 한문으로 된 마태복음 성경을 이렇게 하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것을 딱 읽는데 너무나 감동이 돼서 계속해서 그 성경을 읽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을 읽는 건데 거기에 김창식이 그걸 읽다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너무나 감격해서 내가 정말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선교사님을 잘못 알고 있었으나 알고 있었구나라고 충격을 받고 다음 날 아침 선교사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내가 사실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라고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김창식은 그 후에 1891년 아펜젤로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정식 교인이 됐으며 그 다음에 1901년 5월에 서울 상동교회에서 열린 제17회 감리교 연회에서 김창식은 김기범과 함께 한국인 최초의 개신교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 사진 밑에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목사가 된 후에 그는요 평생 전국을 누비면서 이렇게 전도 활동을 했는데요. 그가 개척한 교회가 48교회입니다. 예, 놀라진 않는군요. 여러분도 한번 48개 교회를 개척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48개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그는요 125개 처소를 이렇게 또 예배 처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요 이 집신을 신고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가 돌아다녔던 이 거리가 20만 킬로미터 지구를 다섯 바퀴 도는 만큼의 거리를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김창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은 거짓이나 속임수로 일하지 않고 진실함으로 일하고 진실함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와 교회,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나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적인 일에는요, 방해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세상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요, 박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믿는 사람에게는요, 위협이 따를 수가 있고요. 믿는 사람에게는요, 상상 이상의 폭력과 모욕과 또 재정적인 압박과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면에는 바로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데는 항상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쟁 이면에 항상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로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어떤 일이든지 믿음 안에서 있으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박해를 받고 오해를 받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사도 바울은 오직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넘어져요.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0: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에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나 어려움이나 또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직하게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쌀을 쓰지 아니하고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며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5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진짜 성도로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성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진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2장 우리 6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에 의해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강력한 인정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NS에 올리는 많은 사진들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많은 것이 도배되곤 합니다. 저도 그곳에서 이렇게 피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비슷한 종류의 그러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만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판단보다, 타인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구해야겠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 일인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진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서 행한 모든 일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헌신과 나의 기도, 나의 눈물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믿음의 행동들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길에는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기도하며 이기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주 강남교회 김필성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5-3100번, 745-3100, 진주 강남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장원 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안현 목사입니다. 강가에 가면 제방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진주에도 도심 한가운데 남강이 흐르는데요. 그 남강 주변엔 높게 제방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 제방의 역할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홍수가 오기 전에는 그게 필요한가 싶을 만큼 그냥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 제방이 늘 튼튼해 보이긴 하지만 전문가들이 말하기를요, 평소에 계속 보강공사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물이 넘치고 나서 수리하면 이미 늦기 때문이죠. 위기 전에 점검하는 것, 이게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평안할 때 점검해야 합니다. 큰 문제가 없을 때 기초를 보강해야 되고 관계를 돌아봐야 되고 신앙을 재정비해야 하겠죠. 위기가 오고 나서야 허둥대지 않도록 오늘 바로 점검의 날이 되면 좋겠다. 찬양령 시작하며 그런 마음이 들어 나눠봅니다. 그래서 오늘 문자의 주제 단어를 재정비라고 해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재정비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집 중에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담을 치죠. 요즘은 그렇게 높게 담을 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는 담을 또 굉장히 높게 쳤었잖아요. 근데 담을 높게 치면 밖에서 누군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밖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 유럽의 대저택 이런 데서는 하하옹

암벽이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담을 높게 쌓으면 집안에서 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땅을 깊게 파서 그 안쪽에 낮은 벽을 쌓았대요. 멀리서 보면 장애물이 없는 들판처럼 보이는데 막상 그 경계선까지 가보면 고랑이 깊게 나서 그래서 짐승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끝에 가봐야 아 여기 이런 게 있었구나 하하 이런 비밀이 있었네 그래서 하하 옹벽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하하 옹벽 같은 담을 두시는 것 같아요. 우린 자꾸 내 삶에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담장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날 지키시는 울타리 맞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은혜의 고랑을 파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무방비 상태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이지요. 아멘. 오늘 문자의 주제의 단어가 재정비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재정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재정비 이렇게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0: 복음 동네 사람들 송태준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 복음 동네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지난 화요일에 이어 진주 장로연합회 임원분들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진주 장로회 연합회 임원 장로님들하고 2016 진주 서부 경남 복음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장로님,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지역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예, 이번 기도회에서 그 기대되는 변화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이번 기도회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모든 심령이 변화되어서 기도의 용사로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많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0: 2016 진주 서부 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 세미나가 돌아오는 주일 오후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행사에 강사로 이황재 서울대 의대 명예 교수님을 초청을 하셨는데요. 복음화 기도회와 함께 건강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이유, 김재경 장로님.
2: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건강이 아주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육체적 건강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6.28 집회에는 세계적인 의학자로 알려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이황재 장로님을 모시고 건강 세미나를 함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함께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박종철 장로님, 이황재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들 또 우리 참석자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1: 예, 2005년 영국 국제인명센터 세계 100대 의학자로 선정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이황재 장로님은 비타민C 전도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입니다. 특히 의학자이자 신앙인으로서 건강에 대한 명쾌한 강의를 통하여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영적으로나 정신적, 육체적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최근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특별히 교회 성도들과 또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거로 보는지 우리 김보경 장로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 아, 요즘 시대를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령화 시대에 성도나 또 일반 주민들이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건강해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주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겠죠. 우리 장로 합창단만 보더라도 우리 장로 합창단의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전국 장로 합창단 발표회를 익산에서 했는데 한 10개 그 장로 합창단 인원들이 대부분

0: 고령자들입니다. 어떤 장로 합창단에는 93세 되는 그런 장로 합창 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볼 때에 우리가 건강해야 이 90세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마 집회를 하면서 특별히 이왕제 교수를 모신 게된 이유가 이번 집회는 단순한 복음화 기도회뿐만 아니라 성도들 또 지역 주민들 이런 분들이 건강에 대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여정을 살지 않을까 이런 좋은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 보조 식품이라든지 또는 일정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건강보조식품도 또 좋다 하면 조금 먹었다가 끊어버리고 또 운동도 좀 할 때 또 바짝 하다가 끊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그 이왕재 교수님 같은 경우는 비타민C를 위주로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강연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가 지속적으로 쉽게 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남은 여생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가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1: 이번 복음화 기도회는 건강 세미나랑 같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순서가 좀 궁금합니다. 김재경 장로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네. 네, 당일의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지는데 1부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것이고 2부에 이왕재 교수님의 건강 세미나가 특별 초청 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 그러면 1부 예배에는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나요?
2: 1부 예배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은 진주삼일교회 담임 목사님인 문장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겁니다.
1: 그럼 말씀 선포하시고 기도회도 같이 인도를 하시나요?
2: 예, 맞습니다. 그날의 가장 큰 행사 제목이 진주와 서부 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 세미나이기 때문에 그날 진주와 서부 경남을 복음 도시로 만들기 위한 비전 선포를 하게 될 겁니다. 비전 선포와 함께 특별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1: 그러면 이번 행사는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는지 우리 회장 김재경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이번 집회는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6월 28일 오후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개최되며 약 1,5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지역 주민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면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왕재 교수님께서 장로로서 신앙적 관점과 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의하시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유익한 지식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어떤 예수 믿지 않는 분도 참석이 가능하고 또 특별히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모든 성도님들이 이날 참석만 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기쁨과 영적인 자신감과 그리고 건강적인 육적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1: 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이제 금요일, 토요일, 네, 일요일이면 바로 이 행사 날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있는 2016 진주 서부 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오랜 시간 교회를 섬겨 오셨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섬겨 오시면서 장로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박종철 장로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 예,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또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하는 일이 장로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기도하고

0: 전도하는 일이 장로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사역도 장로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우리 장로들은 사실 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엔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잘 보좌하고, 목사님이 교회를 리더에 나가실 때, 목회하실 때에 장로가 주변에서 큰 힘이 되어줘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장로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에게는 다가가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고, 그런 어떤 역할을 신실하게 하는 것이 장로가 아닌가. 그래서 장로는 참 어찌 보면 쉽고도 어려운 직업인데, 그런 어떤 직분인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장로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은 참 하나님께 엄청난 그런 복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자세가 장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가 아닌가, 이런 걸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김재경 장로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예, 우리 그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영적인 리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악한 사단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잘 무장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주 힘들 수도 있고,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기도의 용사로서 굳건하게 있을 때 그 교회가 백년 대계를 내다보고 건강한 교회, 또 희망의 교회,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교회, 이런 교회를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장로님들의 기도의 역량이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자세히 앉는 자세부터 뭐 기도하는 자세, 또 언어 사용하는 언어 표현 방법, 긍정의 힘, 이런 모든 것들이 새벽 기도 때 만나는 혹은 주일 예배 때 만나는 성도님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장로가 될 때 그 교회가 행복하고 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또 100년 이상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장로는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진주와 서부경남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진주장로연합회에서도 특별히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 기도하시는 것이 있는지 우리 김보경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 우리 미래는 다음 세대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들한테 무조건 잘하라, 잘하라 이렇게만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앞장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본을 잘 보여주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다음 세대들에게 주문할 건 주문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작년도 25년 1016 그 행사 때 엄청난 그 대집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 행사를 주관했던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 행사의 열기를 이분으로만 맞춰서는 안 된다. 다음에 계속되어야 되는데 그 열기가 다음 세대에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야, 정말 깨어있는 목사님들의 본원 안목은 정말 우리보다 다르구나, 이렇게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때 그 행사 이후에 목사님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열기를 계속 이어가자 해서 올해 아마 3월달인가 우리 청년들 위주로 또 연합집회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합집회는 이제 앞장섰던 1016에 앞섰던 목사님들은 뒤로 물러나고 본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에게 전적으로 그 일을 맡겨서 전국의 유명한 강사들을 초청하고 진주시내 교단과 교파를 초청한 모든 교회 청년들 함께 모여서 연합집회를 의뢰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장로연합회도 앞으로 우리의 일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지원해야 될 분들이 무엇인지

0: 무엇인가, 또 우리가 그들을 도와서 서포트하면서 우리가 좀 힘을 보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면서 그런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1: 지난 화요일에 우리 회장이신 김재경 장로님께서 우리 진주 장로연합회에 대해서 어떤 단체인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진주 장로연합회가 꿈꾸는 비전이 있다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작년에 1026 진주종합경기장 진주의 복음이 전파된 이래로 가장 큰 행사였던 1026 대집회를 마치고 나서 지난주에 어떤 아주 신뢰가 가는 귀한 장로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느냐 하면요, 작년에 1026 집회 이후에 각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남해, 뭐 사천, 삼천포, 뭐 하동 이런 뭐 산청 이런 지역에서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과거와 다르다, 연합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뭐 연합기도운동이 특별히 세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릅니다. 작년 1026은 그냥 행사가 아니었다. 이제 진주와 서부경남이 복음도시로 가는 길목에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번 집회에도 잘못하면 건강세미나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아니고, 이것은 진주와 서부경남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곳에 와보시기만 하면 아, 그래서 이것을 했구나. 우리 인생은 길코 길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무엇하다가 왔느냐라고 모르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진주와 서부 경남을 복음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진주 장로연합회의 비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지역교회가 하나가 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며 진주와 서부경남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진주장로연합회의 꿈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1: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 세미나 초청의 말씀을 박종철 장로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이번 진주와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 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오후 7시 진주 삼일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진주와 서부경남 교회 모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청취자 여러분과 지역 주민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셔서 함께 오시면 건강한 생활에 대한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꼭 오셔서 진주와 서부경남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의학자이자 신앙이신 이왕재 장로님의 신앙강과 건강에 대한 명쾌한 강의를 통하여 또 영적으로나 정신적, 육체적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한 지역의 복음화는 어느 한 교회, 한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함께 섬길 때 더욱 아름답게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번 기도회를 통해 진주와 서부 경남의 교회들이 더욱 하나 되고 이 땅의 가정과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가운데 복음의 생명이 새롭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건강 세미나를 통해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이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더욱 귀하게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동네 사람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김도연 형제님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찬양령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커피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야차를 복원하여 제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고소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 기업 BJ 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 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 추첨에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문자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상황이 얼마나 어렵냐 하는 것보다 그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마다 내 마음을 갉아먹는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 또 내가 어떤 보호 가운데 있는지를 기억하신다면 두려움은 그 설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어쩌면 우리 영혼의 블랙박스처럼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아닌가 싶은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 주님의 오른손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0: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진주성서 침례교회 박정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요나서 3장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나의 불순종을 보았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쳤던 요나였습니다. 결국 폭풍을 만나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이라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바다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드린 요나의 회개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다시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실패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였던 요나를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도 낙심하거나 실패할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바라보며 다시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왕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첫 번째 불순종했을 때 책망하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두 번째 기회마저 변명으로 일관하며 불순종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배척한 사울은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늘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봅니다. 사울은 불순종하고도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인생이 망한 것 같이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왕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 인생의 진짜 성패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비록 첫 단추는 잘못 끼웠지만 참으로 고집을 내려놓고 드디어 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요나의 순종과 그 순종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요나서 3장 1,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순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실 요나의 마음속에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앗수르는 정복할 때 가죽을 벗기고 말뚝에 박는 등 잔인하게 짝이 없는 짓을 저지른 이스라엘의 주적이었습니다. 요나의 본심은 이 악한 원수들이 회개하지 말고 그냥 40일 뒤에 폭삭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당시 니느웨는 정치적 반란과 전염병, 일식 등으로 민심이 흉흉해진 상태라 이 심판의 메시지가 더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비록 마음이 뒤틀려 있었을지언정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자체는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복음도 내 생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순종할 때 내 감정이 상하느냐,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니느웨는 걸어서 사흘 걸리는 거대한 성읍이었지만 요나는 하룻길 대충 돌며 외쳤습니다. 비록 요나의 순종은 100점짜리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내 계산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전파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은혜는 참된 회개는 삶의 자리를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무성의하게 던진 한마디가 니느웨 성을 전체 뒤집는 엄청난 반응이 일어납니다. 요나서 3장 5절 6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0: 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이후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왕까지 보좌에서 내려와 왕복을 벗고 제 위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물한 모금 마시지 못하게 하며 온 나라가 금식령이 내려졌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는 것은 철저한 겸손과 애통, 즉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왕은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즉내 삶의 악한 행실과 습관을 완전히 끊어내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사실 이 느느웨의 즉각적인 반응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을 향한 거대한 경고였습니다.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은 선지자가 하루 대충 외친 소리에도 왕부터 짐승까지 엎드리는 회개를 하였는데, 정작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해도 목을 곧게 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혹시 나는 구원받은 성도니까 괜찮아라는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할 때 남의 탓을 하거나 원래 세상이 다 그렇다며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느슨해진 예배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악한 습관을 끊어내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신 공의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분을 동시에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신 말씀을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기꺼이 돌이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에게는 참 속상한 일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하방을 보십시오. 그는 우상숭배를 일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아합이 엘리야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왕상 21장 27, 29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이 모습을 보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합에게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과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저 악당에게 당장 벼락을 내리셔야지 왜 용서해 줍니까? 라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딱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원한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절대 안될것 같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자비하심을 인정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요나와 같이 두 번의 기회를 주셨을 때 순종함으로 역사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성서 침례교회 박정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5-743-6408번, 지역번호 055-743-6408번 진주성서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춘천 우리교회 김원중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0: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을 주셔서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남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을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지금까지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세계 선교에 힘쓰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신 것도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북녘 땅에는 곳곳에 울려 퍼지던 찬송 소리가 뭐든지 언 70여 년이 흘렀습니다. 전 세계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한국 교회가 분단된 북한 땅에는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막힌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닫힌 북녘 땅 우리 동포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북한 땅을 향해 위축되고 움츠려진 대한민국 성도들의 마음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비록 휴전선이 장벽이 막혀 있으나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북한 땅의 복음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땅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임재와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의 역사와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남북한이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하며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춘천 우리교회 김원중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9화 서로에게 기댄 밤

0: 1901년 2월 한반도 최북단에 위치한 삭죽은 작은 시골 마을. 길은 얼어있고 여전히 눈이 내리는 밤. 작은 불빛에 의지해 먼 길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1: 예리야, 바느질 다 됐니? 날이 추우니까 도톰하게 여러 겹 덧대거라.
2: 에, 엄마, 바지는 다 꿰맸고 지금 덧칫말을...
3: 정말 가려고? 어? 이 엄동설하네?
1: 아,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그런 말씀을 배우겠어요. 선교사님들이 직접 알려주신다는데 가봐야죠.
3: 가는 길에 넘어지기라도 해봐. 얼어 죽어. 아, 300리가 넘는다고.
1: 아, 이미 다 결정 내린 걸 왜 자꾸 말리세요.
3: 침도 만만치 않고 애리도 병나은 지 얼마나 됐다고.
2: 저 괜찮아요. 어젯밤에 꿈꿨던 거 기억나시죠? 하얀 옷 입은 분이 저한테 어서 오라고 하셨어요. 거기 가면 그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3: 아우, 내 참. 아, 기가 막혀서 내가.
1: 여보, 난 당신보다 말도 못하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거기 가면 기도도 배우고 말씀도 배워서 성령 충만해진대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번에 꼭 가서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올게요.
3: 어, 당신 하나 기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다고.
1: 여전히 애리는 몸이 불편하겠죠. 형님네도 여전히 구박할 거고 내 동생도 계속 건달로 살겠죠. 그래서 가려고요. 우리 모두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3: 아유, 내가 참. 아유.
0: 용삼은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호통을 치기도 하고 간절히 호소도 했지만 말순의 마음은 확고했다. 그녀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시는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야 했다.
4: 아직 안 자고 있네? 아직도 간다만다로 싸우고 있어?
1: 이모님!
4: 아이고, 자, 여기 쌀 두 말.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모았어. 사경에 갈 사람들 돕자고. 그리고 나도 같이 갈 거야.
1: 네? 이모님도요?
5: 우와!
4: 아, 이 동네에서 평양 가는 길 아는 사람이 나밖에 더 있어? 나도 이참에 가서 회개 좀 하려고. 살면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 회개해야지.
3: 아이, 이러면 말릴 수가 없잖아요. 아유, 아, 몰라. 아, 그럼 뭐 내일 새벽에 나도 가.
5: 정말요?
3: 아, 뭐 어차피 반일도 다 끝났고. 아, 진꾼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다들 걷기만 해도 힘들 텐데. 아유, 걱정돼서 안 돼.
5: 아빠!
3: 아, 그래.

0: 다녀와봐. 그 하나님이란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 가가지고 나도 한번 봐. 어.
1: 그렇게 말순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몇몇 교인들은 매서운 겨울 날씨에 맞서며 눈 쌓인 시골길을 걷는다.
2: 예리야, 여기 바짝 붙어서 걸어. 미끄러져.
3: 괜찮아요. 근데 얼마나 더 가야 평양이에요?
4: 아직 한참 더 가야 돼야 정주가 나와야 반응한겨.
3: 신기해요. 이 길이 평양까지 쭉 이어진다니.
4: 내가 이 나이에 다시 평양까지 걷게 될 줄이야.
2: 안 힘드세요? 가다가 힘드시거나 하면 말씀하세요.
4: 그래. 근데 나는 걷는 게 걱정이 아니오. 이 추위도 걱정은 안 돼.
2: 그럼 뭐가 걱정이에요?
4: 가서 말씀을 탁 들었는데 너무 좋으면 어쩌나 그게 걱정이지. 막 펑펑 울어가지고 눈물 콧물 다 쏟을까봐.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울면 콧물이 더 나와.
3: 그럼 제가 닦아드릴게요.
2: 아유, 난 또. 아이, 그만 좀 해요. 추운데 자꾸 농담만 하시고.
4: 에리야, 니네 엄마도 잘 봐봐. 어? 아마 나만큼이나 코로 울고 있을걸?
2: 아유, 이모님 못 말려 정말.
1: 긴 시간을 걸었던 탓일까 에리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진다.
2: 왜 그래?
3: 발목이 너무 아파요.
0: 아, 뭐야? 빙고야? 일단 여기 앉아봐.
4: 잠깐만, 여기 따뜻한 손주머니가 있어. 아이고, 어쩐데. 다음 마을까지는 한참 남았는데.
0: 자, 살짝 일어서 봐. 응? 계속 아파?
3: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계속 가요.
0: 살짝 빈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응? 언제부터 그런 거야? 응? 설마 계속 참았어?
1: 바짓단을 올리자 퉁퉁 부은 발목이 드러난다.
0: 미련하게. 아,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참고 있어?
2: 여보, 화내지 말고 일단 우리 좀 쉬어요.
0: 거 봐, 내가 이럴까봐 가지 말자고 했던 거잖아. 어? 아직 반도 못 갔는데 이 상태로면 엿새 만에 어떻게 도착하냐고.
2: 여보, 지금 다들 힘들잖아요. 일단 앉아서 같이 좀 생각 좀 해봐요. 물도 좀 마시고요.
0: 예, 곧 어두워질 건데. 어? 해지기 전에 마을에 도착해서 머물 곳을 찾아야 된다고.
1: 그러나 마음과 달리 몸은 지쳤고 쉬어야 했다. 눈은 점점 쌓이고 바람은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0: 일단 불을 피웁시다. 다행히 여기 보쯤에 땔감이 좀 남았어.
2: 예리야, 왜 말 안 했어. 일단 이것 좀 대고 있어.
3: 잠깐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나 때문에 늦을까 봐요.
4: 아이고, 이거 다 젖어갖고 불이 안 붙을 텐데. 자, 이것 좀 써보면 어때?
0: 아니, 이걸요?
1: 옥분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종이 바로 성경책이었다.
0: 아, 그래도 이건 좀.
4: 자, 얼른 받아. 팔 떨어지고 써.

0: 불이 붙으니까 한결 안심이 되는구먼. 우선 저 이걸로 요비 좀 해요.
1: 겨울 해는 유독 짧다. 잠깐 쉬는 사이 주인은 깜깜해졌다.
2: 다행히 눈이 좀 그쳤네요. 여기 다들 여기 좀 바짝 붙어 앉아요. 체온 떨어지면 큰일 나.
3: 엄마, 우리 여기서 죽는 거 아니겠지? 미안해요. 괜히 나 때문에.
4: 이리 와. 엄마한테 더 바짝 붙어 있어. 괜찮아. 따뜻한 불이 있잖아.
5: 네 아빠가 불 잘 피워서 다행이지. 예전 우리 그이 같으면 아직도 불 피운답시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었죠.
3: 근데 아빠.
2: 응?
3: 얼굴에.
2: 왜? 뭐 묻었어?
5: 불은 얼굴로 다 피웠네.
4: 이리 제봐요. 내가 닦아줄게.
1: 깊은 어둠 가운데 빨간 불빛이 타고 있다. 툭 하고

0: 나뭇가지 하나가 타들어가며 작은 불꽃이 퍼진다. 타닥타닥 모두 말없이 불을 바라보고 있다.
1: 할머니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난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2: 형편 없었어. 화도 잘 내고 바람도 잘 피고 한 번은 술을 잔뜩 마시고는 내 앞에서 딴 여자 이름을 부르더라고.
3: 엄마? 아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2: 어떡하긴 나가서 그년이랑 살라고 쫓아내버렸지.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툇마루 밑에 기어들어가서 쪼그리고 자고 있더라고. 아이고 화상 화상 그런 화상이 없어. 근데 겨울이 되면 꼭 아궁이에다가 밤을 거갖고 군밤을 갖다주는겨. 주머니에 군밤을 쏙 넣어주고는 씩 웃고 가는데. 근데 지금도 저런 불만 보면 그게 생각나.
3: 이모, 제 동생이요. 말도 안 되는 짓 많이 했잖아요. 집안 돈 다 훔쳐가고 만나면 행패만 부리고. 그런데 그 막내 동생이 먼저 떠나버리면 그 미운 얼굴이 그리워지겠죠?
2: 그거야 뭐 인물이 좋으면 생각나겠지.
3: 아이고 이모님 장난치지 말고요.
2: 미운 정도 정이더라고. 생각나고 말고.
3: 사랑해야지 더 잘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마음처럼 잘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러라는데 난 안 되니까 그게 너무 속상해요.
0: 어른들의 진심 어린 대화 속에 에리는 스르륵 잠이 든다.
4: 하나님 말이에요. 참 고약한 거 아니여? 천지를 지었다느니 어쩌니 하면서 정작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키잖아요. 저 사람은 얼마나 소가리를 많이 하는지 옆에서 보는 내가 낫잖아요. 동생만 수석이겠어요? 우리 집안 식구며 친척들이며.
2: 에휴. 그렇지. 속 안 새기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다들 용삼이 정도만 돼도 좋겠는데 말이요. 응?
4: 아이 뭐 또 그런 말씀을 또. 아니 근데 당신 말이야. 응? 교회 다니면서 많이 달라진 거 알아?
3: 내가요?
4: 전에 같으면 동생 얘기 꺼내지도 않았을 거야. 그냥 안 보고 살지 그런 말만 했잖아. 근데 뭐 이젠 품어야 하는데 뭐 그러고 있잖아. 기특해. 뭐 대단도 하고.
2: 그럼 기특하고 말고 절대 쉬운 거 아니여. 미운 사람 품는 건 한평생 걸려도 힘들어. 난 지금도 그려. 우리 옆집 사는 박신혜. 그 박신혜는 꼴도 베기 싫어.
0: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서툴게 표현한 마음은 못내 아쉽다. 하지만 불빛 앞에 둘러앉아 서로에게 기대고 나누는 이 순간 미움과 후회, 속상함 모두 어루만져지는 것 같다. 차갑게 식었던 마음이 다시 따뜻해져 되돌아온다. 그리고 그때 어둠을 가르고 불빛을 향해 한 사람이 걸어온다.
3: 어? 누가 와요?
5: 주님 감사합니다. 저 잠시 몸 좀 녹여도 될까요?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9화 서로에게 기댄 밤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

0: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0: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FEBC.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마산 삼일교회 정상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본문으로 부족함이 없으려면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족함 때문에 얼마나 오늘도 분주하게 달리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결핍함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얼마나 분주하게 바쁘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족함이, 그 결핍이 여러분 쉽게 채워지던가요? 아, 이 정도면 됐어. 나 이제 만족해. 더 이상 바랄 거 없어. 아니요. 조금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또 결핍을 느껴요. 또 부족을 느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 인생 다 마지막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1절을 읽겠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으려면, 결핍이 없으려면 오늘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할 텐데, 첫 번째는 우리는 뭐라고요? 양입니다. 아유, 목사님, 이왕이면 좀 비싼 소라고 하지. 양이 뭡니까? 우리는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목동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양의 상태와 양의 기질과 양의 성질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양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한다는 것은 자신을 뭐라고 여기는 거죠? 양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들에서 실제적인 동물,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내가 목동으로서 양을 치다 보니까 아, 우리 인생이 참 양 같더라. 그래서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양 같은 나를 치는 목자시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구약에서도 우리 인생을 양과 같다라고 비유를 해요. 신약에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친히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들에 있는 많은 무리를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도 인생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인생이다라고,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고 그렇게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 가지 양의 특징이 있지만 양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방향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방향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양이, 여기가 지금 절벽인데 그것도 모르고 앞서가던 양이 절벽으로 툭 떨어지면 여러분 뒤에 따라가던 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죠. 어메, 절벽이네 이러면서 멈춰서 돌아가야 되는데, 야, 큰일 나, 반대로 반대로 뒤로 뒤로 이래야 되는데, 앞에서 떨어지면 따라서 툭 떨어지고 따라서 툭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목자가 나타나서 멈춰, 전부 다 뒤로. 목자가 안내해 주지 않으면 이 양들은 방향감각도 없고 위험도 모르고 많은 무리들이 그냥 가니까, 넓은 길로 가니까 그 길로 그냥 꾸역꾸역 따라가다가 다 툭툭툭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실존 아닐까요? 지난주 제가 장미 한 송이를 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리면 우리 인생은 방향감각이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지, 사람들이 여기가 좋다 그러면 우 갔다가, 사람들이 여기다 그러면 또 거기로 우 갔다가, 지금 앞에 가는 사람이 떨어지면 돌이켜야 되는데 같이 떨어지면서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니까. 왜냐하면 내 친구들이 다 그 넓은 길이 좋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다가 툭툭툭 떨어져 버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땅 살아가면서 이렇게 방향감각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아가는 존재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우리 인생을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디로 갔다고요? 제 길로 갔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저 방향이 아니라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 길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속도입니다. 속도. 그래서 나라도 그러하고 기업도 그러하고 학교도 그러하고, 누가 먼저 정보를 얻느냐, 누가 먼저 빨리

빨리 도착하느냐, 누가 먼저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느냐, 여기에 운명이 결정되고 여기에 기업의 승패가 좌지우지되는, 다른 사람보다 다른 기업보다 다른 어떤 영역보다 더 빨리 조금 더 빨리 빨리 속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때로는 출근을 하면서 빵 한 조각 먹어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정신없이 사람 만나고 전화 받고 팩스 받고 정신없이 하루를 분주하게, 아이들 깨워서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때로는 또 본인도 출근을 하기도 하고 빨래하고 가정의 일을 돌보고 이러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일주일이 그냥 후딱후딱 지나가요. 저도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내일 월요일이라 조금 여유가 있다 싶으면 벌써 금요일 집어넘겨야 되는 날이 옵니다. 언제 금요일 왔지? 정신없이 지나가요. 뭐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앉아계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한 주가 한 달이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후딱후딱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분주하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멈추어 서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내가 가는 이 방향이 제대로 정해져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빨리 가는 것만 중요했지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는 우리에게 별 중요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향이 잘못 맞춰져 있으면 빨리 가는 만큼 더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속도가 나는 만큼 더 멀리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을 정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방향이 뭘까요?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유리방황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방향은 여러분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방향이에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확신하지 못하고 아무리 바쁘게 뛰어다녀도 아무리 땀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해도 빨리 가면 갈수록 이 정답과는 더 멀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 방향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붙드시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향이 잘못됐으면, 방향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분주하게 바쁘게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데 그 분주함이, 그 노력이, 그 땀이 나중에는 다 헛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이 답에 대해서, 이 방향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오늘도 분주한 하루를 보낼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세 가지 인생의 근본적인 방향.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연받았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다시 아멘입니까?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나는 어디로 갈 존재입니까?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

0: 하나님께로 갈 존재입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주어진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묻을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좀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다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 힘겹지만 때로는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쩔뚝거리면서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도 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벼랑으로 떨어지는 양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근본적인 방향을 분명히 확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입니다. 우리는 양이라면 양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목자가 필요하죠, 목자가.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목자를 목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목자입니다. 시편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이 말에 참 익숙하고 친숙하고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나라, 우리 선수, 뭐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아내도 우리 마누라 이럽니다. 공동소유가 아니죠.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라고요?
1: 나의 목자.
0: The Lord is my shepherd. 나의 목자. 우리 목자가 아니고.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나의 목자, 나 한 사람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지금도 통치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거는 나하고 거리는 멀지만 하나님이 와 위대하시구나, 전능하시구나, 광대하시구나.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면 좀 거리감이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 나 한 사람을 돌보시고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 한 사람을 집중할 수 있냐? 에이, 그건 아닐 거야. 그래도 저 선교사 정도는 나가야 하나님이 조금 관심을 보이고, 그래도 새벽기도 잘 나오고 교회 헌신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 정도 돼야 하나님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러지, 일주일 내에 새벽기도 한 번 못 나오고 성경 한 장도 읽지 못하고 행복 나눔 축제 한다고 온 교회가 난린데 나는 한 사람도 데려오지도 못하고, 이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무슨 관심을 가지겠어? 나 같은 사람이 기도에 무슨 하나님 귀를 기울이겠어? 열심히 하는 사람 수두룩한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향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걸음걸음 인도해 가시는 우리 인생의 참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 세계에 83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83억 되는 인구의 생사화복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 간섭하셔? 아마 도매금으로 대충 하실 거야.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실내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는 자동차가 얼마나 쌩쌩 막 달리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엄청난 차가 지금 도로 위에 달리고 있죠. 세계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차들이 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를 탈 때 내비게이션을 가만히 안 보세요. 이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나만 이렇게 탁 바라보면서 내 차만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것 같아요. 3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200m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학교 앞 구간입니다. 30km로 속도를 맞추세요. 여러분 30km 좀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막 불이 빨간 불이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삐리삐리삐리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속도 줄이라고. 마치 내 차만 딱 눈이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내 차만 막 안내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내 차만 그렇게 안내합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움직이고 있는 모든 차들은 나하고 똑같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무나 세심하게 너무나 친절하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만들어서 띄워놓은 인공위성 하나가 이 지구상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모든 차를 마치 한 대 한 대를 그 한 대만 바라보고 안내하는 것처럼 다 안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어서 쏘아올린 인공위성 하나보다 못한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6절도 보실까요?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탁. 아, 여러분. 83억이 아니라 수천억의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조직되기 전에 내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모태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형질이 막 이루어질 때 그 전에도 하나님이 아셨고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이미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다는 거예요. 때가 되매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 어느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실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그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렇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하늘 끝에 올라가도 내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바다 끝에 가서 그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목자가 되시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목자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 없음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목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에게는 양 같은 나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 그 목자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노래는 더 이상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 영어 성경에서는 I shall not want,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왕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권력과 명예와 부를 마음껏 누리니까,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마음껏 받으니까 더 이상 나는 원하는 거 없다, 내 인생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이 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고통의 밤을 눈물로 지새웠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식의 반역과 이 자식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한평생 원통함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의 고달픔을 경험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더불어서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과 명예와 부와 쾌락과 모든 것을 맛보았던 사람 또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의 극한 양지도 경험했고, 인생의 극한 음지도 경험했던, 극과 극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더 원하는 것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지. 그랬던 다윗이 왕의 자리가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물질의 부요함이 내 인생의 허걱거리는 이 굶주림을 완벽하게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과 박수갈채가 여러분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미 경험을 했던 것이지.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때 더 이상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때 더 이상 내 인생에 목마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때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흘러나는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무욕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욕망을 포기하면 원하는 것이 없고, 원하는 것이 없으면 더 이상 결핍이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습니다. 그죠? 욕망이 없으면 원하는 게 없어요. 원하는 것이 없으면 뭐가 부족함을 느끼겠어요? 더 이상 결핍도 느끼지 않는 거죠. 그게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 자체가 이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무욕의 인생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욕망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무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욕망을 인정합니다. 욕망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욕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욕망을 가르치지만 선한 욕망, 거룩한 욕망, 아름다운 욕망, 더 가치 있는 욕망을 추구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욕망, 거룩한 욕망, 선한 욕망, 아름다운 욕망, 가치 있는 욕망, 이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0: 양이 가져야 할 욕망이 무엇입니까? 목자를 찾고 목자를 사랑하고 목자를 따르는 욕망인 것이죠.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욕망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 굶주려 있는 욕망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 목말라 있는 욕망입니다. 세상에 목마르고 세상에 굶주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허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더 이상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목말라 있고 하나님께 굶주려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다윗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음에 이 빈 탱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빈 탱크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끌어서 이 빈 탱크를 채우려고 채우고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 명예를 다 가지고 이 마음의 빈 탱크를 채우려고 가득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미모나 지식이나 인기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빈 탱크인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아무리 채우려고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더 이상 채울 수 없으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작은 존재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세상의 물질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라 그렇게 작은 존재로 짓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권력 좀 누리고 명예 좀 누리는 것으로 내 인생 부족함이 없다. 그렇던가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그 마지막을 보십시오. 내 인생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그런 고백이 흘러나던가요? 아니에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미모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너무너무 큰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으로만이 이 빈탱크가 가득 채워지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목자로 마음에 모실 때 비로소 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고 굶주림이 채워지고 내 마음의 빈 탱크가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내 인생의 잔이 넘치고도 남습니다. 이 고백이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전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이 순전한 은혜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마산 3일교회 정상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 297-3131번 마산 3일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40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계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즐거운 목요일. 오늘도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으로 마련이 됩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예배 중단됐던 분들,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시면서 라디오 예배 함께 하시면서 이따가 문자, 제가 요청하면 문자도 꼭 좀 보내주세요. 라디오 예배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자리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방송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아까 계시죠? 이 방송을 그치만 듣고 계시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샵 1069번으로 받고 계시는 은혜 나눠주시고요. 여러분의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나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 찬양을 내가 부르고 있다 하시는 분, 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다 하시는 분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거나 내가 5년 교회 쉬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5년 방학 이렇게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극동방송 어플로도 듣고 계시죠? 어플 무료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신청곡 어떤 곡에도 좋지만 우리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익숙한 곡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보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한 주 또 잘 보내셨죠? 한 네. 주가 금방 지나갑니다. 자, 목요일이 또 왔는데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첫 곡은 또 우리 권사님 오늘 선택하셨잖아요. 어떤 네. 곡입니까?
1: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0: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네. 라디오 예배 시작할 때마다 네. 항상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곡인데 어떤 또 사연이

0: 혹시?
1: 이 세계라 시작할 때 항상 나오는 곡이어서 또 생각이 났었고요.
0: 네네.
1: 그리고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잘 못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또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또 되새기면서 찬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바로 이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려드리면서 라디오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내가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1: 아멘.
0: 저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이 시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교회를 지금 떠나 있는 분들 이 시간 이 방송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 나눠주시고요. 여러분의 신청곡도 이 시간 보내주시면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이 너무 습하고 더워서 생수 배달

0: 하기 너무 힘드네요. 생수 배달하시면서 1105번님 우리 사연을 주셨네요. 5242번님 30년 방학생 이름 모를 병마와 싸우느라 주님 속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주님 보혈의 피로써 고쳐주세요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의 고통 하나님 은혜로 잘 견디게 하소서라고 0587번님도 이렇게 또 오셨네요. 8845번님, 9950번님, 6089번님 함께 따라하니 눈물 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배로 함께하니 힘이 납니다. 찬양 감동입니다. 1203번님 퇴근하면서 듣고 계신다고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신청곡과 또 받는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건반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김진아 집사님, 오늘 집사님도 특별히 이제 좋아하시는 곡 선곡해가지고 왔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어떤 곡이죠?
1: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저의 삶의 현장은 가정인데,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고 하다 보면 좀 지치는 순간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 찬양이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를 좀 회복하게 해주는 그런 찬양이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0: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잖아요. 은혜. 예.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찬양.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립니다.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새싹으로 문자지를 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5779번님 6424번님 동해 선정 부부의 부부시심 내가 너를 선정하였다.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동해 선정 부부 네.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1: 아, 그 네. 성함이 아니실까요?
0: 성함인가? 동해 선정 부부? 예. 아, 죄송합니다. 예. 4404번님
1: 40년의 세월을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이제 교회 다닌 지 4년 차이지만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0: 와, 40년의 세월을 불교를 믿다가 지금 4년 동안 지금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우리 4404번님 4335번님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의 이름으로 힘들어하는 구역식구 김지연 집사님 주님의 위로와 딸아이의 치유가 있기를 지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맡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꽃 배달하면서 오랜만에 들을 수 있어서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대구에서 0505번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뜻을 다하여 주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7982번님께서 신청하셨는데 이 곡을 지금 했으면 좋겠네요. 찬송가인데요 제가 지금 악보를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 당연히 이 찬양 아시죠?
1: 네.
0: 우리 권사님
1: 네네 알고 있습니다.
0: 우리 집사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잠깐만 보면 알 거예요. 보면 알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이게 이제 찬송가. 참 애들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부르게 되는

찬송가죠. 자, 찬송가 96장이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이 찬송가를 불러주면은 여기에 정말 구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우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아멘. 없는 자에게 풍성하게 아멘. 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잡힌 자의 노임 되게 하시는 우리의 기쁨 되시는 이게 1절인데 쭉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시죠.

0: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3절까지 했는데요. 4절 같은 경우는 온 교회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1: 아멘.
0: 이런 찬양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누구신지 아셨죠? 예. 혹시 모르시는 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지만 잠깐 교회를 떠났다 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몇 년 방학 이렇게 주셔도 좋고요. 내가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학이라고 있지 않았나요?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이분이 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 시간에 이분이 전화를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생방송 중에 자 5242번님 제가 한번 전화 제 찬양하는 중에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운전 중 아니시죠?
2: 아니요, 지금 방송 듣고 있어요.
0: 방송 듣고 계셨어요? 어느 지역이세요?
2: 예, 너무 감사해요. 인천이요.
0: 인천 어디요?
2: 송도요.
0: 송도?
2: 예예.
0: 30년 방학이라고 이렇게 주셨잖아요.
2: 예예.
0: 본인이 지금 30년 동안 쉬고 계신 거 맞아요?
2: 예예.
0: 와, 오랫동안 쉬고 계시는데 이 극동 방송은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2: 이모님 권유로 저희 이모 권유로 듣게 됐어요.
0: 이모님 권유로?
2: 예,
0: 이모님은
2: 예.
0: 교회를 잘 다니시면서 극동 방송을 잘 들으시나 봐요.
2: 예예. 예.
0: 그러시구나. 그래서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2: 저 어제부터요.
0: 어제부터.
2: 네.
0: 어제.

0: 그때도 이 방송 들었어요? 이 시간대?
1: 아니요, 못 들었어요.
0: 어제는 다른 방송 시간대 듣다가
1: 예,
0: 오늘
1: 오늘부터 이제 눈 뜨자마자 틀어놓고 계속 듣고
0: 계속
1: 있어요.
0: 듣고 있어요. 어제부터 이렇게
1: 예.
0: 계속 듣고 나니까는 어때요? 느낌이 극동방송 들어보니까요.
1: 느낌이 제가 혼자서 이렇게 있을 때는 너무 무서웠는데 방송을 듣고 나니까 방송을 이제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0: 왜
1: 계속 듣게
0: 무서웠어요?
1: 돼요.
0: 뭐가 무서웠어요?
1: 아, 제가 이제 고칠 수 없는 뭐 피부 묘기증이라든가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게 걸려가지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됐거든요. 예, 30년 동안 그냥 세상에서 재밌게 살다가 이제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서야 이제 돌아보게 되고 이제 믿을 거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약도 못 믿고 의사 선생님도 고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래갖고 예, 그래서 듣게 됐어요.
0: 이제 들으면서 이제는 이제 교회도 이제 가셔야죠. 30년 전에 가셨던 교회를.
1: 예,
0: 그쵸?
1: 가야죠. 예.
0: 30년 전에 교회를 열심히 그럼 어렸을 때부터 좀 다니셨어요?
1: 어렸을 때는 이제 교회에 이제 믿음으로 간다는 것보다는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놀고 그러려고 갔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예, 이화여고라고 미션 스쿨이 걸랑요. 그래서 가게 됐고, 그 후에 이제 다니다가 안 다니게 된 거죠.
0: 30년 동안 교회를 다시 가야 되는데, 아니면 하나님 생각하거나 이런 적도 꽤 있으시죠?
1: 네, 있어요. 틈틈이 있었어요.
0: 근데 이제 어제 오늘은 방송 들으시면서 더 그런 마음이 드셨겠어요?
1: 네,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 이렇게 전화까지 받으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저 함께 계시는구나.
0: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 5242번님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부르고 계시거든요.
1: 아, 너무 감사해요.
0: 하나님께서 우리
1: 정말 덕분이네요.
0: 5242번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1: 네네,
0: 이
1: 감사합니다.
0: 시간에 우리 5242번님, 저
1: 예.
0: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1: 네네.
0: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예.
0: 아멘.
1: 예, 아멘.
0: 잘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5242번님, 오늘 정말 우연이 아니거든요. 어제부터 방송을 듣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런, 오늘 이 3시 프로그램은 처음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고 전화 연결됐다는 거는 하나님이 딱 오늘 선택하셨고 전화
1: 너무
0: 연결도 계획하신 거거든요.
2: 아멘.
0: 그래서 이제 병마와 싸우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시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어차피 30년 동안 어려웠어요. 여기서 하나님께로 꼭 가셔야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송도에 있는 교회 갈 교회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교회를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1: 송도 가나안교회라고 있어요.
0: 집 근처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가봤어요?
1: 예, 가봤어요.
0: 그래서 이번 주부터 꼭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극동방송도 계속 들으시고요. 저희가
1: 그렇게
0: 이렇게
1: 해서.
0: 전화 연결되면 선물을 드리거든요?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택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회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고르신다면요?
1: 아, 저는 아무거나 다 좋은데.
0: 아무거나. 아, 제일 힘든 게 아무거나인데. 그럼 제가 좋은 거 선택해가지고 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혹시 그리고 5242번님, 30년 전에라든지

0: 뭐 우연히 들었다든지.
1: 예.
0: 좋아하는 찬양 있으세요?
1: 갑자기
0: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죠? 예. 네. 원래 갑자기 물어보면 항상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러면 제
1: 예. 선한 마음 하나님 선한 마음 생각이 안 나네.
0: 생각이 안 나죠. 예. 네. 원래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러면 네네. 저희가 준비한 네. 곡으로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1: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축복의 통로라는 곡이거든요.
1: 예예예. 예.
0: 우리 5242번님이 바로 그 축복의 통로십니다.
2: 아멘.
1: 아, 네,
0: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네. 우리 찬양 네네. 우리 권사님이랑 우리 집사님이랑 네네. 같이 찬양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끊지 말고 들으세요. 같이 네. 부르셔도 좋고요.

0: 감사합니다.
1: 축복합니다.
2: 축복합니다.
0: 네, 아멘. 감사합니다.
1: 오이사이버님, 네. 30년 네. 만에 아멘도 하시네요.
0: 네,
1: 아멘. 아멘도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이제 네. 이번 주부터 아멘. 교회 가셔서 예. 아까 우리가 예.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0: 예, 예.
1: 예수님은 누구신지 이제 설교도 예. 잘 들어보시고 예, 예. 말씀도 좀 읽어보시고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짧게 얘기하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우리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 분이시거든요.
0: 네.
1: 그 예수님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0: 아멘.
1: 네. 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해봤습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은 처음 봤죠? 이게 전화 연결하는 거는
2: 저 두 번째예요.
1: 두 번째.
2: 네.
1: 지난번에
2: 네.
1: 한번 전화 연결 해봤나요?
2: 예,
1: 같이
2: 어떤 예, 남성분.
1: 그렇군요. 네. 예. 우리가 라디오 예배 하다가도 이렇게 또 전화 연결 하거든요.
2: 감동적이에요.
1: 이분은 분명히 가실 겁니다.
2: 아멘.
1: 근데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2: 네.
1: 30년 교회를 안 다니다가 그 옆에 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 방송 들어보라고 하니까 들었다가 오늘 영접기도 하고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2: 마음이 이거는, 또 있으셨던 것
1: 그러니까요.
2: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의 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이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2: 아멘.
1: 모든 것이 은혜. 지금 이 순간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2: 아멘. 지금까지 저와 저희 가족을 이끌어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울하거나 힘 빠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2: 아멘.
1: 자, 여기저기서 많이 지금 듣고 계시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아까 그분처럼요, 30년 방학이 아니어도 3년 방학이어도요,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시는 분 계시면 하나님이 지금 간절히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꼭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까 30년 방학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셔도 좋고요, 3년 방학 이렇게 적어주셔도 좋고, 내가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다 하시는 분, 혹시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면서 그 마음을 좀 더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정말, 내가 연약해도 나를 정말 귀히 여기셔서 나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찬양하는 곡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0: 잠깐만 멈춰봐요.
1: 귀를 기울여봐요. 영혼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보니까 사연들이 다 읽지는 못했는데, 청주에 있는 언니가 교회 가고 싶다고 한다고요. 2942번님, 한번 제가 방송 끝나고 연락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언니인지 한번 좀 알려주시면 연락을 드릴게요. 매일 직장에서 방송 들으면서 위로와 힘을 얻고 계시는 우리 9950번님 고맙습니다. 동탄 아들 집에 와서 잠깐 종량제 봉투를 사러 왔는데, 그 다음에 찬양을 따라 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신다고 우리 7930번님 또 오셨고요. 어제 도전 찬양에서 연결돼서 교회 소개받고, 어제 수요예배 참석해서, 와, 어제 제가 이제 도전 찬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도 똑같이 이제 전화 연결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교회 소개를 어제 바로 했어요. 그때 어제 수요예배를 참석하셨다고. 이분은 20년 방학이거든요.
2: 길게 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0: 20년 방학인데 어제 이렇게 통화되고 바로 수요예배를 가셨대요.
2: 와.
0: 와.
2: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0: 이야. 7675번님. 이분 제 기억으로 전주였는데, 큰 은혜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과 극동방송, 그리고 전화 연결해 주신 PD님,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2: 아멘. 와,
0: 이런 일도 있네요.
2: 축하드립니다.
0: 진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또 연락을 드릴게요.
2: 제가 뭐 하나 읽어도 될까요?
0: 네, 읽으세요.
2: 어떤 조금만 올려주세요.
0: 여기요?
2: 아니요, 내려주세요.
0: 내려서? 네.
2: 동료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너무 좋다며 인수 씨 가수냐고 물어보네요. 목소리 너무 좋다고요.
0: 어디에요? 어디 있는 문자예요?
2: 6089님이
0: 이거?
2: 네.
0: 이거요?
2: PD님 목소리 너무 좋으셔가지고. 못 읽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0: 아, 이런 게 있으니 좀 몰랐어요. 동료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너무 좋다.
2: 네.
0: 여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죠.
2: 네. 네,
0: 동료가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너무 좋다.
2: 들으셨다는 거죠.
0: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아이 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네요. 매일 청취하고 있으면서 처음 문자를 또 주셨네요. 모든 삶이 은혜인 줄 알면서도 세상 삶에 의지하는 삶이 참 바보스러웠다고 우리 5821번님.
2: 방학이라고 써있는데.
0: 예. 작년에 이제 저랑 방송 끝나고 통화된 분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5821번님,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실지 궁금해요. 아주 궁금합니다. 자, 8417번님.
2: 오늘 기도하다가 나는 아이를 4명 키우니까 이 정도는 뭐라고 했던 교만함과 나의 아이가 아닌 맡긴 아이들이라고 또 한 번 후회와 회개 기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뭐든 나의 삶을 내어드림입니다. 아멘.
0: 그렇구나. 우리 8417번님이 남편인 거예요? 다른 분이었구나. 어쩐지 오늘 김진아 집사님이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시길래, 건반을 치시길래 왜 그러시나, 아까 그 은혜라는 곡에 너무 은혜를 받았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남편 사연 보고 또 눈물이 나왔나 봐요.
2: 그러셨구나.
0: 아니, 어떤 사연이었길래
2: 제가 읽었는데
0: 읽었어요. 어딨는지. 아무튼 우리 김진아 집사님 남편분 우리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 왜 아내를 왜 울리고 그러세요?
2: 8066번이신가? 네. 네.
0: 사랑의 눈빛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김진아 집사님께서. 자, 우리 성남 택시기사님도 지금 듣고 계시고요. 두 분 찬양 가슴이 찡합니다 라고. 중학교 3학년인데 예수님을 믿지만 우울증으로 교회를 방학하고 있어요. 3184번. 지금 저하고 그때 작년에 우리 이제 사연을 보냈던 분인데,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드려봐야겠네요. 네. 방송

0: 끝나고 나서 자 2310번님
1: 극동방송 3년 이상 방학 너무 마음이 강팍했던 것 같아요. 다시 흘러나오는 방송을 들으며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이게 방송의 방학인지 교회 방학인지 모르겠네요. 예?
2: 네? 방송의 방학인지 교회 방학인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1: 네. 방송을 오랜만에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0: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2: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전화가 안 되나 좀?
0: 뭐 이렇게 바쁠 땐 또 전화가 안 돼요. 바로. 네. 자 우리 2310번님 교회 방학인지 방송의 방학인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자 4543번님
1: 오늘 방송이 제 마음을 마구 흔듭니다. 40년 넘게 방학 중인 언니를 생각나게 하시며 다시 기도하게 하시네요. 곧 언니에게 극동방송에서 전화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0: 오, 아멘. 그렇구나. 이분도 아는 언니가 40년 방학이시라고
1: 아이고.
0: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꼭 전화 주시고 정보 주시면 저희가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잘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0: 자 오늘 저희가 사연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요. 이 시간에 다 이제 신청곡도 다 소화는 못했지만 이 곡을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을 다시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끼라 라디오 앱에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그리고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저는 새끼라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시죠.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1: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들을 본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중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마산 충만교회 전혜권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5절까지를 본문으로 위로와 위선 그 사이에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이 위선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요. 즉 무대 위의 배우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는 한 배우가 여러 역할을 맡았는데 그때마다 이 가면 쓰고 저 가면 쓰고 그렇게 가면을 바꿔가면서 다른 사람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면을 갈아 끼우면서 연기하는 사람을 히포크리테스라 불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무려 17번이나 사용한 단어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외쳤던 이 외식하는 자들아가 바로 이 히포크리테스입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하며 살아가는 위선자들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위선적인 삶을 이렇게 경고하죠. 가면은 결국 내 얼굴을 갉아먹는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쉽게 이 가벼운 죄로 여기거나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을 통째로 갉아먹을 수도 있는 무서운 습관 바로 이 위선이고 가면입니다. 이것이 왜 이토록 무서운 죄인가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4장 마지막은 초대교회의 가장 빛나는 장면이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태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 결정적인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뭐 이게 지금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뭐 다 집 팔고 재산 팔아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는 이건 내 거고 이건 네 거고 그렇게 안 하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자란 게 좀 있으면 각자 가지고 있는 좀 있는 사람들이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팔아가지고 나눠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런 이미지. 이게 뭐 사유 재산 인정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본문의 핵심은 뭐 재산 다 팔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라 그 찬양 부르면은 안 믿는 아이 집안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 냉장고 팔래 집 팔래 이렇게 하면 교회 가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에 모자람이 없도록 각자 마음에 따라 헌신을 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나바인데요. 그 역시도 자발적이에요. 누가 뭐 하라 그런 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를 위해 헌신을 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태어나는 역사적인 자발적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역사적 순간에 이 5장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분위기가 뒤집혀져요. 그래서 누가 보면 5장 1절을 원문으로 보면 원래는 앞에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 대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5장의 내용은 단독의 내용이 아니라 그러나 그러니까 이 4장 마지막의 내용과 연결되어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태동된 이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과 연결되어서 그것과 바로 대조되는 교회의 가장 큰 위기를 얘기합니다. 위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헌금의 핵심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죽는다라는 그런 말도 거짓말도 핵심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비교 대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을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아 이거 조금 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예. 하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이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기둥을 세울 때 처음 무언가를 세우실 때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도 처음에는 항상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성막을 세

오고 제사장 위임식을 마쳤어요. 이렇게 이제 위임받은 제사장으로서 공식적으로 드린 첫 제사 때에 이 아론의 아들 이 나답과 아비우는 잘못된 불로 제사 지내다가 죽었어요. 또 가나안 입성 후에 첫 번째 전쟁인 이 첫 번째 정복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욕심에 정신이 팔려서 이 아간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첫 기둥을 세우실 때 그 기둥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을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예배 때도 이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도 이건 안 된다.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칼빈도 이 사도행전 주석에서 오늘 본문을 뭐라고 하는가. 교회의 첫 기둥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외과 수술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지금 우리는 죽지 않는다. 지금은 처음이 아니니까. 아유 우리는 안 죽고 괜찮아. 그렇게 안심할 것이 아니라 사장에서 하나님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장에서 보여줬다면 5장에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가장 무서운 교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은 무엇인가 이 사건을 통해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이 지목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소유를 팔았는데 사도행전 5장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이 감춤해 이게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구약 히브리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아간이 여리고성 물건을 훔친 후에 감추었다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바로 신약의 아간 사건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뭐라고 진단을 내립니까? 5장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쉽게 말하면 그 땅은 네 땅이야. 그거 안 팔아도 돼 그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안 해도 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아 그리고 판 다음에 그 일부를 줘도 되고 상관없어. 그 네가 뭐 네 거야 네 거. 헌금은 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칼빈도 이렇게 결론 지어요. 그들의 죄는 인색함이 아니라 위선이다. 아 그래도 찝찝하잖아요. 교회를 위협하는 이게 그렇게 무서운 죄란 말인가.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위선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우선 예수님의 사역을 좀 봅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죄가 뭔가요? 위선이에요. 위선. 위선. 예수님께서 7번 화 있을진저 그렇게 외친 대상은 누구를 향합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7번 모두 이 외식하는 자, 위선자를 향하고 있어요. 즉 강도도 아니고 살인자도 아니고 창녀도 아니고 척하는 종교인들을 향해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위선자들을 향해 아주 날선검을 세우셨어요. 우리는 위선자들에 대해서는 날선검을 세우지 않고 계속 세상에 나가서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세상에는. 우리끼리 좀 하셔야 돼. 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또 오늘부터 막 지옥 자식들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끼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위선자들에게 아주 날선검을 세우시고 지옥의 자식들아. 둘째, 산상수훈이 위선을 정조준해요. 산상수훈이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죠.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즉 위선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위선해선 안 된다. 셋째,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에 대한 책망도 위선을 정조준합니다. 외적으로는 거룩한 신앙의 형태를 남아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린 자들아.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신앙생활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음란하게 사는 자들아. 겉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속은 죽은 신앙을 가진 자들아. 스스로 믿음 좋다 말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들아. 그런 위선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위선을 무겁고 이토록 무겁게 다루실까요? 왜 도덕적 흠이나 나쁜 행동, 죄보다 이 위선을 특히 문제 삼으실까요? 성경의 대답은 일관됩니다. 위선은 신학적 무신론입니다. 신학,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신학, 무신론. 그러나 삶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의 눈. 그건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의 눈은 가치가 있어요. 무신론, 무신론. 그래서 위선은 이 신학적 무신론입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이 위선은 이 신학적 무신론의 죄였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있는 척 보여야 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폭로하는 진실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요, 죄인에게는 임하지만 거룩한 척하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에게는 십자가 은혜, 용서를 받지만 척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해요. 왜? 척하니까. 죄인인 척하니까. 은혜가 필요한 척하니까. 십자가 구원이 필요한 척하지만 그 깊이를 들어보면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 주님의 은혜 별 필요하지도 않고 십자가 구원의 기쁨도 사실 별로 없으니까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위선이 이토록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반대되는 한 명의 사람,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위로의 아들 바나바. 이제 바나바를 봅시다. 이제 다시 사장 끝을 보면 바나바의 어떤 신앙은 그가 얼마를 드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는 액수를 적지 않았습니다. 그건 중요치 않아요. 대신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바나바 하면은 이름이 바나바인 줄 아는데 사실 별명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바나바. 바는 누구누구 아들. 나바. 위로. 위로의 아들. 근데 아들은 별 의미가 없어. 그냥 그때 당시 유행어입니다. 야, 너 뭐 잘하네 하면 찬양 잘하네. 야, 찬양의 아들. 야, 찬양의 딸. 뭐 이런 의미예요. 그냥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위로자. 아들 뒤에 붙은 거 의미가 없어요. 위로자. 그래서 이 위로자라는 의미가 헬라어로 이 파라클레시스인데 보혜사 성령이 파라클레토스예요. 즉 같은 뿌리입니다. 위로자와 성령은 같은 뿌리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이 위로자라는 의미는 돕는 자, 곁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자. 근데 단순히 이 위로가 토닥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막 발벗고 나서서 돕고 지켜 세워주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스스로 내가 바나바입니다 한 게 아니에요. 하도 여기저기 막 돕고 다니고, 막 사람 막 돕고, 이 사람 돕고, 막 뭔가 좀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막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돕고 하니까 사도들이, 아이고, 저 사람 좀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다. 그렇게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삶도 보면요. 바나바는 항상 그래요. 뭐, 사람 눈 그 신경 안 써요. 바울이 회심은 했지만, 얼마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바울을 무서워하고 싫어했습니까? 몇 년을 못 받아줬어요. 하도 예전에 그 사람, 그 그리스도인 죽이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을 무서워하고 거부를 하는데 유일하게 찾아가요. 유일하게 찾아가서 받아주고 연결시켜주고 사람들 욕하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이후에 또 바나바랑 바울이랑 왜 싸웁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도망을 쳐요. 힘들어가지고. 어린 나이다 보니까. 이때 이제 2차 때는 이제 그래도 마가가 그때는 어리니까 데리고 가자. 이 바나바가 그래요. 좀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절대 안 된다. 그 전도가 장난이야. 그 둘이 싸웁니다. 바울은 그냥 딱 잘라서 마가는 안 돼. 하지만 바나바는 그래도 세워줘야지. 그래도 세워줘야지. 마가 데려가자. 결국 어려서 실수하고 넘어진 마가가 그렇게 이렇게 세워져서 나중에 결국에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정말 위대한 사역자가 되니까 바울도 나중에는 그래요. 마가를 데려와라. 보고 싶다. 그래요. 여기까지 보면 아무래도 이 마가를 일으켜 세운 건 바나바가 옳은 게 아닌가. 뭐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이유는 딴 데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뭐 바울 도와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욕하든 말든 마가 그래도 좀 하자 그래서 바울이 욕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사람 눈치 안 보고 그저 그냥 사람 돕는 데 힘썼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자예요. 위로자. 위로가 딴 게 아니에요. 그 위로가 위선이 없어. 진심일 때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는 이런 신앙을 아주 중요한 본질로 다룹니다. 산상수훈에도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뭐라고 합니까?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내 아버지가 다 갚아주신다. 네 아버지가 보시는 것처럼 해라.

구제도 기도도 모든 행동도 아버지가 보신다. 은밀하게 해라.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풍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기도 했고 나를 영접했고 나에게 옷도 입혀줬고 내가 병들 때 나를 돌아봐줬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일이라서 아무도 몰라요. 자기조차도 몰랐고 다른 사람도 몰라요. 그게 뭐 칭찬받을 일이라고, 그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몰랐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했던 것이 내게 했던 것이다. 너희는 그게 전혀 기억조차 못 잡을 정도 작은 일이라 생각했겠지만 나에게 너무 큰 일이었다. 이겁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 이 종교개혁자들이 사랑했던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이유도 이거 아닙니까? 그냥 사람. 의식. 종교의식. 아주 종교의식이 쩔어있고 사람, 그냥 사람이 중요하고 하니까 제발 좀 우리 사람이 아니라 좀 하나님 앞에 좀 서자. 하나님 앞에 좀 서보자. 그래서 이 코람데오를 사랑했어요. 이 단어를.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이라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 눈치에 인생을 탁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위선이 바로 하찮은 것도 거창하게 부풀리는 게 위선이죠. 그러나 위로는 나를 낮추고 남을 세우기 때문에 하찮은 거예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줄 때가 많아서 그것도 하찮아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대부분 이 하찮아 보이는 것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린 너무 성공신학에 젖어 있어요. 아니라고 해도 이게 참 깔려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 공부 안 해도 시험 잘 나와야 돼요. 뭔가 좀 일이 잘 풀려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막 기도해줬는데 몸이 아프다 해서 기도해줬는데 더 아프면 힘들어요, 저도. 장사하시는데 가가지고 기도했더니 장사가 더 안 돼. 나는 힘들면 저도 시험 든다고, 저도. 난 목사가 무슨 무능력의 끝인가, 막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에 좀 젖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 차 샀다고 기도해줬더니 사고 나고 막. 골치 아파요, 저한테. 이런 거에 젖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전공은 무당들입니다. 그들은 돈 주고 지들이 하라는 거 다 해주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시켜준다고 아주 그냥, 예.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게 무당들. 아,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 성공시켜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코람데오는 실패의 삶이에요. 아, 사람에게 잘 보이지 말라는데. 아첨하지 말고, 뇌물 주지 말고. 아, 그러다 진급도 안 되고. 실패하고 망할 수도 있는데. 네? 남들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도 공부하는데, 아이, 주일날 교회라 그러고. 아니, 실패의 표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거절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축복을 저주화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 때문에 하찮아지고, 주님 때문에 좀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실패하도 그거를 그렇게 치명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막 내 인생의 전부. 그렇게 되면 위선적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로 인해 손해보고 내 가치가 하락하고 그래도 주님 안에서 넉넉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FOMO, F-O-M-O, Fear of Missing Out, 놓칠까 봐 두려운 마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DM 왕따, 제일 무서워요. 나만 빼놓고. 남들의 눈, 남들의 시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나만 빠뜨렸는가? 나만 왕따인가?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마음이에요. 남이 중요한 시선. 남 시선이 중요한 것. 그러나 이것의 반대말이 있어요. 바로 조모입니다. 조모. J-O-M-O. Joy of Missing Out. 직역하면 놓치는 것의 기쁨. 놓치는 기쁨. 뭐 놓치면 어때? 뭐 DM에 나를 초대 안 하면 어때? 우리 학생의 선생님들은 다 거절 버튼 눌려져 있거든요. 애들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 안 받는 게 아니라 거절되어 있어.
학생 선생님들 대체적으로 거절 버튼

눌려져 있습니다. 그럼 어때? 그럼 어때? 네. 유행 아니면 어때? 아, 누가 뭐 안 보면 어때? 그리스도인들은 척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 척하는 신앙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가장 해당 사항들이 제일 많아요. 사실이에요. 물론 목사가 맨날 난 믿음 없다, 난 문제 많다,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과거까지 탁 끄집어내가지고 나는 엉망진창이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믿음 좋아야 한다는 이 강박에 살아가는 건 맞아요. 이 설교권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삶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좋은 척 연기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무리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걸 좀 이렇게 좀 타협해 보려고 해도 이 위선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히 월요일날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왜 이런 본문을 선택했나? 엎으려고 그랬어. 내가 걸리니까. 내가 제일 걸려. 내가 걸리는데 이걸 어떻게 요리조리 피해서 목사 빼고 성도만 문제가 있는 걸로 결론을 낼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 이건 참 말씀이 어렵다. 말씀이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아, 이건 정말 실천이 어렵다. 그래서 나름대로 방법들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위선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만큼은 좀 솔직해서 보자. 첫 번째로 제가 한 건 제가 한 건. 그래서 나를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한번 평가를 해봤어요. 좀 세워봤습니다. 내가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믿음 있는 척하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니까 믿음 있는 척하는 쪽으로 좀 기울어진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백을 했어요. 주님, 생각해보면 정말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있는 척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또 고백을 하고 이 금요 성령 집회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아, 계속 이 주일 설교랑 부딪혀요. 그 내용이. 이 금요 성령 집회의 핵심이 뭡니까? 세상 풍요. 세상의 풍요의 신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 아, 이런 내용 아닙니까? 본문을 분석하고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저랑 계속 부딪혀요. 정말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 적당히 하고 그냥 끝내면 되지만, 아, 이번 주 설교가 이 위선인데 걸려요. 제가 계속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우상 숭배자가 맞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돈 문제에 자유롭지 않아요. 돈 좋아합니다. 아, 사실 돈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 돈에 미친 건 아니에요. 떼돈 벌려면 사업을 해야 되지. 그건 아닌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돈이 없어서 못 살겠다고 생각한 적은 많았어요. 내가 과연 주님이 없으면 못 살겠다고 얼마나 생각하며 살았을까? 그것보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사는 것보다 돈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설교를 통해 세상 풍요의 신을 믿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 내가 제일 찔리는 거야. 내가 제일 찔리는 거야. 내가 그게 안 되는데. 너 진짜 돈 없어도 괜찮아? 예수뿐이면 돼? 제 대답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입으로는 주님만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내 본심은 솔직히 그러지 못합니다. 솔직히 진짜 주님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내가 말은 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
이 위선의 문제에서

0: 조금은 좀 마음이 풀렸어요. 야단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무화과 나무로 자기 죄를 가리고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남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저 여자 때문입니다. 뱀 때문입니다. 위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죄를 아주 정확하게 십자가 앞에다 가져다 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만 거기다 물타기를 한다는 물타기를 물타고 적당한 선으로 얼버무리고 어쩔 수 없다는 상황 윤리 갖다 대고 물타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위선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나도 잘못했지만 저 여자 때문이고 저 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나 자신을 그대로 십자가 앞에 가져다 놓는 거야. 예, 나 자신을.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죄도 주님의 십자가보다 크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위선은 스스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습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 품에 안긴 어린아이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위선을 행하고 거짓말하면 그 문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주님 품에서는 척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다 내 죄를 까발리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주님 품 안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온전히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성도들의 자반적 헌신으로 그저 기쁨으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도 교회는 그래요. 이 자발적 헌신을 무너지게 하는 게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 위선이 좋은 믿음으로 포장되고 위선이 자리를 잡고 위선이 최고의 신앙으로 자리 잡으면요 교회가 병들고 무너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위선으로 대단한 목사가 되면요 망한다니까. 성도가 위선으로 위대한 성도가 되면요, 여러분, 큰일 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실 때 이 부분부터 가장 강하게 건들고 넘어가신 거예요. 이것만큼은 안 된다. 눈에 보이지 않아, 이게 잘 몰라. 하지만 이것만큼은 안 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예민한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신 거예요. 사람의 실수 넘어가면 돼요. 잘못 용서하면 되고, 무능한 거 도와주면 되고, 위선은요 여러분 교회를 조용하게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저 주님 앞에 진솔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건강 프로젝트 위선을 버리고 진솔되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도 진짜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마산 충만교회 전혜권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606-8165번 055-606-8165번 마산 충만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동방송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성가의 샘 목요일 진행을 맡은 테너 정태성 집사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6월 25일 6.25 전쟁의 아픔과 그 속에서 나라를 지켜낸 수많은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전쟁의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희생 위에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찬양들은 믿음 안에서 승리를 바라보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곡은 승전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기쁨을 힘차게 노래하는 찬양으로 고난을 이겨낸 감사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국립합창단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국립합창단이 부르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가 348장입니다. 이 찬송은 단순히 싸움을 노래하는 곡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유혹, 낙심과 절망을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겁내지 말고 싸워라. 주께서 도우신다는 찬송의 메시지는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국립합창단의 힘찬 연주로 준비한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국립합창단의 십자가 군병들아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보내며 우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믿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정교회 정태성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FBC 게시판입니다. 남해창선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회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부성결교회 담임목사 위임예배가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옥봉동 진주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745-5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 함께 가는 교회에서 초청잔치와 부흥회가 개최됩니다. 7월 5일에는 굿네이버스 김수진 씨를 강사로 초청잔치가 진행되고 7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피종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6217-33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남 요양센터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6-46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이죠. 달력을 넘기다 보면 그냥 숫자 하나처럼 지나갈 수도 있는 날이지만 결코 우리에게는 가볍지 않은 날짜입니다. 76년 전 오늘 전쟁이 시작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만 했죠. 그 안에는 우리 선조들의 눈물과 아픔, 그리고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우리는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가고 저녁이 되면 가족과 통화하고 이렇게 극동방송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너무 평범해서 당연하게 느껴지는 일상. 하지만 이 평범함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은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잠시 멈춰 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해보면 어떨까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것,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잠시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채우고 에너지로 세우는 이 시간, 6월 25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생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 손경민 목사님의 감사로 함께 출발했습니다. 아, 오늘 6월 25일 6.25 76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때에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전쟁에 나섰던 분들, 또 이 땅을 지켜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함께 보내주시면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라이브였죠. L-I-V-E. 이 라이브 출석 단어 남겨주셔야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라이브 L-I-V-E 빠지지 않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기프티콘 미션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받아가고 계세요. 오늘 가장 빨리 보내주신 분들이 2308-9250-4833님께서 5시 땡땡분 02초에 남겨주셨습니다. 라이브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4833님은 오늘 축구 보는데 아쉽게 져서 기분은 좀 그렇지만 32강 희망은 쉽게 접기 이른 것 같아요. 오늘 선수들 고생 많았고 또 다른 계획 있을 거라 믿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요 세 분은 이미 이번 주에 선물을 받으셔서요. 그 다음에 보내주신 분이 2534님이십니다. 2534님 5시 땡땡분 08초에 남겨주셨습니다. 2534님 오늘 1부에서 가장 먼저 문자 보내신 선물은 2534님께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1부에 실패하신 분들은 2부를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2부는 6시 땡 하면 시작입니다. 1부는 5시, 2부는 6시에 땡 하면 가장 빨리 문자와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데일리 미션도 알려드려야죠. 오늘은 목요일 N행시 미션이 있는 날입니다. N행시 미션. 오늘 원래 이 축구를 이겼으면 뭐 한국, 뭐 축구, 승리 이런 걸로 해볼까 했어요. 그리고 오늘 찬양들도 뭐 6.25 이 76주년이기도 하고 축구도 이겼으면 기분 좋게 우리 뭐 승리, 뭐 십자가 군병들아 이런 찬양들 준비했었는데 아쉽게 네, 경기를 졌습니다. 네, 오늘 다들 보셨죠? 네,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프닝에서 했던 이야기를 좀 기억하면서 감사 이행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이행시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이행시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720님 라이브, 그리고 9507님도 라이브 하시면서 출석 단어 남겨주셨고요. 그러면서 비가 내릴 것만 같은 목요일이네요.

둘째 아들과 함께 은행 업무도 보고 시장에 가서 저녁에 반찬거리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잠시 쉬면서 출첵합니다. 0720님. 오늘 저녁 메뉴는 뭐죠? 네, 저녁 메뉴도 함께 올려주십시오. 배가 많이 고프네요. 그리고 9507님께서 저녁 때는 딸 생일 파티합니다. 아, 20살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아 우리 20살 생일을 맞으신 9507님의 따님. 예, 우리 이름도 알려주시면 제가 이름도 좀 불러드릴게요. 예,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일 파티 아, 사진도 있으시면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감사 이행시 그리고 라이브 출석 단어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석 단어와 이행시 보내시는 동안 찬양 듣고 오죠. 피아워십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볼까요?

사실 이찬양의 인트로와 이 간주 부분, 이 부분 있죠. 아, 월드컵 느낌이 물씬 나서 이 찬양을 한번 선곡을 해봤거든요. 아쉬운 마음이 점점 커지네요.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생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출석 단어 라이브 LIVE 라이브고요. 오늘 목요일 N행시 미션 있는 날인데요. 오늘은 감사 이행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동적인 내용, 은혜로운 내용, 뭐 실없는 얘기, 재밌는 것까지 뭐든 좋습니다. 하고 싶은 말 어떤 거든 하셔도 되는 감사 이행시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서 0019 로이님께서 월드컵 경기 아쉽다고 참 솔직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을 했고요. 조금 못하면 비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이 모든 전 국민들의 이 상상을,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와 버렸는데요. 앞서 4833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약간의 희망은 있습니다. 예, 약간의 희망은 있습니다. 조 3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조 3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결과를 봐야 될것 같고, 예, 계속해서 좀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08님께서 제가 앞서서 가장 먼저 문자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받았다고 보내드렸다고 했거든요. 근데 못 받으셨다고 하시네요. 제가 한번 요거 1부 끝나고 확인을 해보고 2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308님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만약에 안 받으셨으면 2308님이 가장 빠르게 보내신 분입니다. 예, 오늘 땡땡분 2초에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33님도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감사 이행시. 3743님, 감사감사, 사나주구나, 감사감사라고 남겨주셨고, 9507님, 감히 말했네, 사랑합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고요. 아, 그리고 9507님, 우리 따님 생일이라고 하셨는데, 아, 성함이 조희수, 님이라고, 조희수 양이라고 하네요. 네. 듣고 계신가요? 우리 조희수님, 조희수 양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오늘 20번째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조희수 양,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20번째 생일을 맞았다고 합니다. 우리 행복한 생일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2850님, 역시나. 일이 좀덜 끝나서, 아, 오늘 또 1등 안 했다. 아싸, 아싸. 아, 퇴근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2850님이 1등 한번 이렇게 보내셨는데 한번 1등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꾸 이렇게 13분, 뭐, 이렇게 보내시거든요. 예, 한번 1등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13분에 보내셔도 어쩔 수 없이 선물을 받으시도록. 우리 1등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4420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첵합니다. 혹시 월요일에 2부 1등 출첵 기프티콘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요거를 제가 이 전산상으로는 보내드린 걸로 나오거든요. 요게 근데 이제, 문자로 가는 게 아니고, 카땡톡 있죠? 예, 그 메신저 어플, 노란색 메신저 어플로 보내지거든요. 메신저 어플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란색 메신저 어플로 여기에 문자가 아니라 메신저 어플로 전달이 되니까요.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때도 없다면 다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6843님, 라이브 은혜 충만, 오늘 요양 3년차 표창 받았어요. 약한 날을 지금까지 함께하심 감사. 아, 오늘 축하드릴 일이 많습니다. 우리 6843님, 요양 3년 차에 표창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0019 로이님께서 2020 Next Start Now라고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영어를 마구마구 써주셨고요. 4420님, 월드컵보다 더 뜨거운 열기는 은혜 충전 라이브 아멘이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월드컵보다 뜨거운 열기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 이행시도 몇개 소개를 해드리죠. 0720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감사의 가장 최고의 이행시가 아닐까 싶어요. 이 표현을 단한 번도 우리 소천하신 엄마께 표현을 못해서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하다, 사랑한다라고 표현들을 우리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2534님, 감사, 할일 없어도 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라고 이행시도 남겨주셨습니다. 2850님, 아무도 없는 메인 스튜디오에서 혼자 찬양, 재밌죠? 아, 얼마나 재밌는데요. 예, 너무 재밌죠? 여기서 지금 저 혼자 막 일어났다 앉았다, 막 몸을 흔들었다가, 막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계신 거죠. 네, 저만 하면 좀 부끄러우니까. 네, 이곳에서는 아마 밖에서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저는 뭐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은혜 충만입니다. 피디님 목소리도 좋고요. 라고 2533님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출석 단어 라이브, LIVE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감사 이행시도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잠시 창원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는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말씀 충만 은혜 충전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1부 끝곡 국립합창단의 민

0: FEBC.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엔 창원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내 안에 거하라 이루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요한복음에는 일곱 가지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고 오늘 읽은 말씀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마지막 일곱 가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구체적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믿게 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가르치심과 은혜의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빛이시고 떡이 되시고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길이신 그리고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있어야 너희가 진짜 복을 누린다.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될까요? 우리는 가지가 됩니다. 가지. 우리가 농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농부라고 생각하시거나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믿는 자들이 누리는 열매는 이런 삶의 원리 안에 있을 때 누려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특이하죠. 여러분, 참포도나무라는 종자가 있나요? 예, 저는 농사를 안 줘서 모르겠는데 없지요. 그러면 반대되는 말은 그러면 거짓포도나무는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라고만 해도 이해가 될 텐데 왜 참이라고 하는 말을 앞에 굳이 붙이셨을까요? 여기는 참포도나무, 거짓포도나무가 있는 건 아닌데 의도하시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사야 5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좋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은 모양은 포도나무인데 포도 열매인데 그 맛이 떫어요. 그 맛이 시어요. 거기에는 가끔 독성도 있어요. 그래서 전혀 포도의 용도로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버림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포도나무는 사실은 이제 의미상 보면 거짓포도나무인 거죠. 이런 것과 대비된 거예요. 거짓포도나무의 가지가 접붙임을 했으면 사실은 그 접붙임에서 나는 포도 열매는 선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그 안에 있어야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열매가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 열매가 안 맺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사람이 맺는 포도나무의 열매는요, 들포도나무의 열매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나무 자체가 죄의 뿌리에서 올라온 나무예요. 그래서 사람은 나무라고 할 수도 없고 사람이 나무일 망정 죄의 쓴뿌리에서 나와서 자라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름답고 맛있고 향기나는 포도가 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난 포도 열매라야 정말 향기롭고 아름답고 누구나 좋아하고 약으로도 쓰고 음료로도 쓰고 잔치에도 쓰는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참포도나무라고 해서 자신을 참이라고 한 의미가 들포도나무랑 비교해서 두각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을 부각을 시켜주시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을 때 이 포도나무를 목재로 쓰려고 심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포도나무를 못 보셔서 그러죠.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어요? 꼬불꼬불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거를 목재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을 때 조경수로 심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뭐 우리 큰 회사 앞에 가면 조경수가 포도나무가 있을 것인데 열매도 맺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쓰는 경우는 없더라는 거예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을 때 오직 한 가지 심는 목적은 뭐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포도나무로 심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지니까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도록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누리고 살아간 사람도 있지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의 진짜 열매 맺는 원리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막 열매를 맺으려 그래요. 가지가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더라도

좋은 열매를 못 맺는 경우가 있어요. 왜? 농부가 방치하면 포도나무의 열매는 좋은 곳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농부들은 뭘 심어 놓으면 항상 가꾸는 거죠. 가지치기하고 병충해를 잡아주고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고의 포도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시고 벌레를 잡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가지치기를 하는 이 수고를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감당할 때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가지 스스로 양분을 채취하고 가지가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모르고 농부도 필요 없다, 참포도나무도 필요 없다 살면서 나 혼자 뭐 하려고 하면 그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곤고한 인생이다 이렇게 불러요. 예, 너무나 살기가 피곤한 거죠. 아무리 살아도 인생은 허탈한 것뿐이죠. 여러분 황제 포도나무 들어보셨어요? 고성군 성송면 월계마을 도덕현 씨가 그분이 키우는 포도가수원에서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2천 송이를 거뒀대. 이분이 이걸 어떻게 했냐. 자기가 농사짓기 오래전에 일본에서 한 그루에서 3천 송이가 열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야, 같은 농사짓는데 나는 한 그루에서 뭐 수십 송이밖에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 연구를 많이 해서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그 비법을 가지고 했더니 이제서야 드디어 한 나무에서 2천 송이가 열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뤘는데, 근데 그 어떻게 그렇게 재배했는가를 보면서 참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는 방식하고 비슷해. 네, 말씀드려볼게요. 어떻게 키워서 이렇게 좋은 포도나무가 됐냐. 포도나무를 어릴 때부터 적당히 고생을 시키면서 키워야 된대. 적당히 고생을 시키면서 키워야 되고요. 그래야 자생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무가 어릴 때 과잉 관리하지 말고 물도 막 뿌리에다 직접 주면 안 되고 좀 뿌리랑 조금 떨어진 데다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뿌리가 물을 찾아온대요. 와,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뿌리가 얕으면 2천 송이를 감당할 수 없잖아요. 뿌리가 얕은데 나무가 꺾여버리잖아요. 근데 그 정도 감당하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뿌리가 땅에 정말 조금이 아니라 진짜 몇백 미터까지 뻗어나갈 수 있으려면 물을 조금씩 조금씩 앞에다 주라는 거예요. 뿌리가 자라나는 것보다. 그러면 그 뿌리가 물줄기를 따라 먹으려고 그냥 쭉쭉쭉쭉쭉 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키운 이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송이가 몇천 송이라고요? 2천 송이. 할렐루야. 앞으로 빨리 농사 짓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거 원리를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키우실 때 조금 고난도 주시고 고생도 주시고 좀 말씀을 따라오도록 말씀을 보여주시고 사모하도록 만드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컸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 많은 열매를 맺도록 지음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네, 왜 열매를 못 맺고 산 인생이 되었는가? 농부의 손길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농부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이 조금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조금 고생되는 일을 싫다고 했거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해충들이나 이것을 퇴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죠. 물이 조금 옆에 있다고 해서 멀다고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이런 것들이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을 인생도 열매를 못 맺게 사는 인생이 돼버린 참 안타까운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떠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나무는 나무대로 공급하시는 게 있어요. 나무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시는데 나는 영양분이 필요 없습니다. 말하면 좋은 가지에서 가지의 끝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농부가 와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아픕니다. 껍데기, 묵은 껍데기를 벗겨냅니다. 부끄럽기도 해요. 창피하기도. 속살이 드러나면은 사실은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견뎌야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믿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농부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빌어준단 말이 없어요. 깨끗하게 하신대요. 이게 성경에 흐르는 성경의 맥이에요. 맥. 예수님도 깨끗하게 하신단 말씀하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큰 뭐 나무 그릇도 있고 동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랬는데 어떤 그릇을 쓰신다?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원리예요.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원리라는 거. 근데 우리는 깨끗한 데 관심이 없어요. 큰 데 관심이 있죠. 급에 관심이 있죠. 많은 것에 관심이 있죠. 그 열매가 안 맺히는 거죠. 열매의 원리는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신다니까요. 깨끗하게 해야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깨끗하게 한 작업이 뭐냐?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 속에는 제거한다는 말이 있어요. 영양분을 막 사방팔방 다 흐트러 버리면 정말 모아지지 않잖아요. 그걸 가지치기 하는 이유가 그거래잖아요.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해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영양분을 잘 받아 먹어요. 여기저기 많은 말씀을 듣는다고 영양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 물질, 마음 불필요한 데 뺏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시대가요. 얼마나 이 화려하고 바쁜 시대입니까? 제가 서울에 살 때는 사택에 있는데 사택이 그냥 식당가에 있어요. 그냥 너무 시내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 밤이 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아. 밤이 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든 정보가 3년이면 이 세계에 있는 슈퍼컴퓨터라고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있어요. 그런데 2, 3년이면 그 컴퓨터가 가득 차서 갈아엎어야 된대요. 세계의 정보량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지식의 시대예요. 속도의 시대예요. 이 분량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쫓아가야만 사는 줄 알고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젊은 학생들이 아침에 교회 오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도 중고등부 할 때 부모님들이나 막 교사들 얘기한 게 예배 시간을 바꿔야 됩니다. 11시나 12시로 바꿔야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평일에는 공부하고 부모님이 집에서 토요일만 그럼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게임 하라고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애들이 토요일 날 게임을 초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이 새도록 5시까지 하고 5시에 잔대. 그러니 9시까지 어떻게 나오겠냐는 거 이거를. 근데 11시에 바꿔도요. 똑같아요. 그러면 11시에 예배면 몇 시까지 해요? 아침 7시까지요. 아침 7시까지. 정보와 속도와 크기로 압도하는 시대예요. 늘 따라가야 되는 시대. TV 보고 있으면 사야 될 것 같은 시대. 제가 샀다가 많이 혼났어요. 왜 쓸데없는 걸 사냐고. 보다 보잖아요. 그러면 값도 저렴하고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샀는데 사면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시간과 물질이 밖으로 많이 소모되고 이것을 나쁜 의도는 아니겠지만 많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것에 대해서 가지치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치기 못하면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진지하고 거룩하고 신성한 말씀이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속도, 세상에 너무 밝은 빛 때문에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가르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영양분이 쭉쭉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의 영양분을 크게 받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맺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깨끗하게 하신 말 가운데는 태화된 껍질을 벗겨낸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 겨울을 지나서 겨울에 춥지 말라고 막 감싸주기도 하잖아요. 그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벌레들이 있죠. 벌레들이. 유충들이 있고 알이 있어요. 그거를 모르고 농부가 그냥 가만히 방치하면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깨어나서 벌레가 더 나무를 갉아먹습니다. 갉아먹는 나무는 영양분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썩기 때문에 부러지고 말라서 좋은 나무가 되지 않는 거죠. 그 겉껍질을 벗겨낼 때 아파요, 싫어요, 나는 해충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무감각하게 만드는 회방꾼들이 여러 이게 있어요.
영적인

존재도 있고 물질적인 존재도 있고 인간관계적인 존재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깨끗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고요.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나무는 이렇게 깨끗하게 하셔서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농부이신 하나님 이렇게 노력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노리는 가지처럼 뭘 잘라낼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할렐루야. 네,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이 1, 2년을 얘기하셨습니까? 3년을 얘기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자가 3년 쫓아다니는 시간은 우리가 20, 30년 쫓아다니는 시간과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뭐 신앙 연수가 각각 차이가 나겠지만 우리 꽤 믿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내가 너에게 많은 말을 해줬다. 진리를 전했고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이미 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말씀만 잘 들었으면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 전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안 느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열매 맺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믿음으로 성장하게 할까? 어떻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할까? 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재해석한 것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목욕이요? 사우나요? 때밀이요? 그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지면 열매는 우리가 가지가 맺는 게 아니라 농부가 나무가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고 하잖아요. 가지는 가지가 가지고 있는 양분은 없어요. 그걸 거기는 벌레도 와요. 농부가 잡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썩어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다른 말은 뭐요? 붙어있으라.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붙어있으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꼭 붙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붙어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가 이제 인식이 안 돼요.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여러분 생명 안에 붙어있으면 생명이기 때문에 더럽지 않아요. 근데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가는 순간 죽은 것이 되기 때문에 곧 썩게 될 것이고 버려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럽다고 여겨져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비유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안에 머리카락 많이 굴러다니시죠? 내 머리에 붙어있을 때는 좋은 거였는데 떨어져서 굴러다니면 아주 지저분한 거죠. 방 안에 머리카락이 굴러다니고 하수구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그거를 쓰레기통에 버려요. 잘 모았다가 내 머리에 다시 붙여요. 왜? 내 머리카락인데? 조금 전까지 내 머리에 있었던 건데 왜 그래요? 생명인 몸에 붙어있을 때는 머리카락 자체가 생명이에요.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때부터 걔네는 죽은 거예요. 머리카락 잘 썩지도 않지만 이제 버려지는 거예요. 손톱 방 안에 굴러다니면 어때요? 네, 안 되겠죠. 손톱이 우리 손에 있을 때는 뭐 여기다가 모두 칠하시고 꽃도 붙이시고 막 그래요. 손톱이 아름다운 게 때문에 그래요. 손톱 깎아놓으면 깎아놓은 데다가 네일아트라 그러나? 네일아트 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없죠. 왜요? 떨어져 나가면 죽은 것이에요. 좀 있으면 썩을 것이에요. 침도 그래요. 침도. 여러분 안에 아주 더러운 침을 아주 머금고 계시죠? 여러분이 머금고 있는 침은 더럽습니까? 안 더럽습니까? 안 더럽잖아요. 내 침은 안 더러워. 그래서 목이 물리면 침 발라주죠. 지는 깨끗해. 근데 이 발름을 당한 사람은 더럽다고 질색을 하네요.
근데 여러분, 입 안에 있는 지

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소화를 시켜주고 촉진을 시켜주고 좋은 기능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침이 밖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게. 네, 생명이랑 분리되면 더러운 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배설물.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속이 깨끗한 것도 이상한 거죠. 네, 속이 깨끗한 것도 이상한 거죠. 배설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럽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어요. 이게 언제 더러워요? 밖에 나오면 더럽다니까. 이게 밖에 나오면 더러운 거야. 우리 몸속에서 분리가 되면 더러운 거예요. 아, 기가 막힌 이 비유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인생인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새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너희는 의롭다고 여겨준다. 이게 이신칭의라고 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아주 핵심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사람인데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거룩하게 해준다. 거룩하게 여겨준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거룩하게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포도나무와 이 가지 또 농부의 비유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마늘을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 떨어져 나가면 죽은 생명이에요. 그 죽은 가지에서 뭐가 나겠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영양력을 공급받고 해충벌레를 띄워주시기도 하고 가지치기를 하셔서 말씀의 영향력이 분산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영향력이 집중됨으로 그것이 풍성한 열매 맺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왜 우리 안에 열매가 맺지 않을까, 나는 왜 열매가 맺지 않을까, 다른 사람 열매는 클 거고 난 작을까, 이런 것을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에 신경을 쓰시고 집중하시면 자연적으로 열면은 그 안에 온전히 있으면 농부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 진리를 알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열매 맺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가지 일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일이고 농부의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 거죠.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농부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갖고 집중해야 될 일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이것을 꼭 확인하시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은혜가 열매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 7절의 말씀도,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좀 오해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뭐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 아니냐. 설교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건 다 되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비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면, 가지가 분리될 때는 두 개잖아요. 하나가 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고요. 포도나무가 포도가지예요. 하나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는 농부가 결국 나무를 통해서 가지로 전달해서 열매 맺기는 게 하나인 거지. 그게 뭐 열매가 분리되어 있고 가지가 분리되어 있고 나무가 분리되어 있고 뿌리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가 되면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열매 맺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없는 것이 안 당연한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꼭 보이는 열매만 있는 건 아니죠. 성령의 열매도 있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도 있고 사랑의 열매도 있고 섬김의 열매도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우리를 열매 맺도록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매 맺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제거도 해주시고 벌레도 잡아주시고, 때로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생력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좀 고달프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

0: 행해야 될 필요가 있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창원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75-9470번 창원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1: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향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1기로 입단을 해서요. 지금 현재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지휘자를 맡고 있는 최햇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어린이합창단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무엇인가요?
1: 창원극동방송이 지금 이 현재 건물에 있기 전에 그 전 건물에서 저희는 합창단 연습을 했거든요. 제가 1기 들어갔을 때 사실은 기억나는 거는 그 같이 했던 단원들이랑 쉬는 시간에 열심히 놀고 또 열심히 찬양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 혼나기도 혼나고 근데 함께하는 또 단원들이 있고 또 그 시간들이 되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나면 제가 지금 지휘를 하고 있지만

0: 우리 학생들도 우리 단원들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나이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일이 없는데 그때 저희가 정기연주회를 이제 홀에서 하면서 앞에 이제 저희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가운데서 제가 찬양하고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약간 저의 재능을 발견하는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원극동방송 하면 그렇게 찬양하고 함께 또 즐겁게 지냈던 기억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 앞으로 창원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0: 네, 창원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은 사실 합창단 단원들이 학교 콘서트를 갔다 오고 너무 좋았다는 또 은혜 받았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더욱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면 사실 학교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믿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새겨주는 그런 시간들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원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창원극동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극동방송 화이팅!

한상원 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연예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로 출발합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도 선물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목요일 감사 이행시 미션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한 주간 출석 단어 오늘은 라이브 출석 단어 라이브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삼 스틱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시는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 스틱 선물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부 끝나고 2308님이랑 4420님 보내드린 내역을 확인을 했는데 일단 저희 전산상으로는 전달이 잘 됐다고 하거든요. 예, 보내드린 내역이 잘 갔다고 하는데 한 번만 더 그 노란 메신저나 아니면 문자나 이런 것들로 갔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혹시나 스팸 문자 이런 걸로 가지 않았는지도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감사 이행시 앞서서 우리 1부에서 2308님 감사함으로 기쁨을 누리며 나눔에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디형님 기프티콘 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하셨는데 전 건디가 아닙니다. 전 건디가 아니고 충디예요. 예, 미니피디입니다. 건디가 아닌 충디 미니피디와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 충전 라이브입니다. 그리고 2850님 감성돔 사주세요. 어우 회를 좀 드실 줄 아시는 분이시네. 예, 6864님도 라이브 출첵합니다 라고 일부에서 남겨주셨고요. 9507님 따님도 같이 듣고 계시다고 예, 행복한 생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부 가장 먼저 문자 남기시는 분들 확인을 해보니까 2850님이 가장 먼저 문자를 남기셨어요. 예, 가장 빠릅니다. 2850님 6시 땡땡분 03초에 어차피 어플로는 시간 체크 안 되니까 문자로 2부 땡 노려봐요 예, 라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항상 늦게 보내시더니 2부에 가장 먼저 한번 보내주셨어요. 예, 뭐 옜다 하면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예, 감사드리겠고요. 피디님 내일 몇 시까지 계실 거예요? 라고 녹방 소문 내야지. 비밀입니다. 예,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끼리만의 비밀입니다. 아셨죠? 예, 어디 소문 내시면 안 돼요. ASMR. 예, 비밀입니다. 소문 내시면 안 돼요. 예. 예, 그리고 또 뭐 생방할 수도 있죠. 예, 뭐 항상 이렇게 녹방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예. 예, 비밀입니다. 4833님도 2부 입장해 주셨고 2308님 감동적인 창원 극동방송이 있기에 사랑과 은혜로 생명을 살리는 방송입니다. 1967님도 LIVE 남겨주시면서 2부 입장해 주셨고요. 0720님도 2부 입장. 1967님 햇살쌤이다. 2부 시작하면서 우리 햇살쌤의 목소리를 들으셨군요. 일기 선배 현 지휘자 제일 큰 기억은 꼬마 건디. 다들 아시겠죠? 예, 우리 건디도 우리 어린 엽창단 일기 출신입니다. 꼬마 건디. 7876님도 출석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깨끗하게 씻겨야 하는데 아픈 마음 상처가 있어서 그러지 못하는 게 항상 죄송합니다. 사랑해요. 여수에서 우리 듣고 계시는 7876 우리 강정혜님도 출석 남겨주셨고요. 2534님도 2부 출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2850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친구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스팸함으로 넘기는 기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 스팸함도 한번 다시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찾아보시기 바라겠어요. 예, 노란 메신저도 스팸함으로 넘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친구 추가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스팸함으로 넘길 수가 있다고 하니까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릴게요. 0408님도 라이브 남겨주셨고요. 8720님도 출첵해주셨습니다. 자, 2부에도 감사 이행시 계속

그래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LIVE 라이브 출석단어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은혜 아니면 들으신 후에 말씀충만 은혜충전 이어갑니다.

꼭 필요한 한마디,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 이 시간에는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과 은혜의 고백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말씀 충만, 은혜 충전.

이게 사실은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대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을 저는 경험하고 저는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도 나 여호와는 어떠한 하나님이다. 또 선지자들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또 신약의 사도들도 전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보면 거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딱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오고 또 중간에 가서 또 전능하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능하다고 늘 하긴 하는데 잘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믿어졌다가 또 어떨 때 안 믿어지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는데 잘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또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자신감이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구하는데 자신감. 여러분은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골라서 기도하십니까? 요거 해주실까? 요거 될까? 통역말로 하겠습니다. 게라서. 게라는 거 알아요? 시장에 가면 다 만들고 이제 골라는 것을 통역말로 게라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골라서 기도하십니까? 아무거나 기도하십니까? 이야, 머리 계속 미리 해가지고, 아, 요거 안 될 거야. 요거는 안 들어주실 거야. 아, 요거는 이렇게. 아니, 솔직하게 보면, 여러분은, 기도를 무엇이든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는 견해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성도들은 거의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이미 판단을 하나님 같이 해. 아, 요거 될 거야? 요거 안 될 거야? 요거 해주실 거야? 아, 이거 되겠나? 이랬는데, 주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했어요. 여기에 믿음의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고상하게, 뛰어나게, 훌륭하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뭐가 제일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시작. 돈이 있어야 돼. 우리가 돈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어요? 안 구해야 되겠어요? 봐, 이제 아멘 안 하잖아. 봐, 이제 약간 애매해지잖아요. 예. 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건 구하고, 이건 안, 또 이건 안 될 거야. 욕심일 거야. 아닙니다. 그렇게 따진 적이 없습니다. 구하여서 받지 못한 것은 나중 일이고, 우선적인 것이 뭐냐. 구해야 되는 것이 우선적이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자신감은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뭘까? 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이걸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꿈꾸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니면서 와 저는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나쁜 것이다 안 나쁜 것이다. 맨날 원룸이나 다섯 집 살아야 되고 20평짜리 살아야 되겠어. 좀 늘은 집에 살아야 되겠어요. 예, 네.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아니 하실 능히 하실 이. 그 성경 안 그러면 이게 안 믿어지거든. 오늘 예배 마치고요. 화이트로 지워. 깨끗하게 지우세요. 왜? 안 믿는 걸로 나도 말기라. 믿어야 이게 있는 것이지. 안 믿을 거를 뭘로 그걸 돌아다녀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한번 외워보시든지, 우리 교인들 같으면 내가 숙제를 내주고 갈 건데, 예. 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성경적이에요. 주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뭘 원하는 주님께 와서 구한 자를 거절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모든 것에 생각하는, 야, 저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결혼하시면, 남자는 어떤, 나는 이런 스타일,

0: 좋아. 여성은 이런 스타일 좋아. 예. 도신도, 이제 내 두 번째니까. 이랬어. 그럼 나쁜 게 하나도 아니라니.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생각하는. 내가 우리 창원교통 방송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는 모든 것에 뭐라 해야 돼. 그 다음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수님입니다, 이게. 이 기가 막힐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 말했어요. 우리가 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또 뭐라 했어요? 누리게. 이게 지금 성경에 다 있는 말들인데, 우리는 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같습니까?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누린다. 누리면 무슨 큰 죄처럼 생각을 해요. 그럼 성경에 또 여러분 성경에 지워 뭐라고요? 누림을 지우세요. 넘치는 것도 지우세요. 그럼 뭘 도대체 채우자는 겁니까? 거룩으로 웃긴 얘기하지 마세요. 꼴보기 싫으면 금방 미워지는데 뭘 거룩으로 채워요? 건설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영육관이 다 이렇게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신감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 하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신감, 믿음. 그 뭐예요? 구하는 것, 또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이분은 단어가 세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처음 본 것 같죠? 늘 봤는데 보시는 것 같죠? 이거 여러분 능히 하실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복을 다 놓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시되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전부 다 그런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못 산다. 예수를 잘못 믿는 겁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위축을 늘 받고 살아요.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안 하실까? 하나님 눈치를 보겠습니까?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하나님 눈치를 안 봐요. 뭐, 주님이 알아서 할지 이러고. 성도들에게 눈치가 빠진다니까요. 야, 이거 교회가 부흥 안 하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나? 아니면 전도를 안 하나?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느냐? 면전에 가도 이렇게 꼬라지고, 맨날에 가도 이렇게 지내면, 야, 이게 뭐지? 갈등스럽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일단 생각이 없어. 그러려니 하고 살고, 그냥 그러려니 그냥 막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살고, 절대 이러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에베소서 3장 20절 들으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로부터 구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말씀 충만 은혜 충전. 오늘은 통영 복된 교회 안상국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0: 어둠이 깊을수록 한 사람의 기도는 위대한 빛이 돼 세상을 밝힙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이 땅을 다시 깨우는 마마클럽이 이제 밀양에서 시작됩니다.
1: 평범한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무너져가고 있는 자기 삶의 기초를 하나님이 다시 쌓아주시기를 기도했다.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가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2: 하나, 우리는 모성으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를 품는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하나, 하나님의 몸된 모든 교회, 크고 작은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며 하나, 우리는 자신이 기도할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기도의 불을 다른 이에게 옮기며 개교회를 위한 기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0: 힘쓴다.
1: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 시기 7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길 함께 소망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현재 시각 6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서 말씀 충만 은혜 충전에 이어 오늘 말씀에 잘 어울렸던 찬양이죠. 러브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하신 후에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 관련 내용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이 진행이 됩니다. 이 밀양 지역에 뜨거운 기도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밀양 마마클럽의 시작을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자, 앞서서 우리 감사 이행시 계속해서 받아보고 있었는데요. 감사 0408님 감사 네 개가 택배 왔어요. 감사 이렇게 센스 있네요. 감사개가 택배 왔어요 라고 남겨주셨고 8720님 감감무 소식이 희소식이어라 사 사치 부리지 않고 죄로 얼룩진 이 세상 주님만 찬양하다 갈레잉 뭔가 좀 헛헛하네요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902님도 보내주셨는데요. 감도 사드리고 싶고 사과도 사드리고 싶고 둘 다 사드리고 싶네요. 사드릴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항상 우리를 위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희도 힘을 내서 항상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02님은 부산에서 진주 가는 버스 안에서 방송을 들으신다고 하는데 처음 듣는 방송인데 감사합니다. 자주 못 들어서 죄송하지만 노력할게요 라고 우리 새싹 문자 이번 주는 새싹 문자 보내시는 분들도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죠. 예. 예, 기프티콘 이벤트 참여하실 때 뭐 1부 5시 땡, 2부 6시 땡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새싹 문자 처음으로 문자 보내시는 분들 처음으로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이야기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처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꼭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02님도 오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2308님 여기에 확인을 했는데 오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일단 오늘 한 번 더 제가 보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한 번 더 보내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미 보냈던 거는 취소하고 한 번 더 보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시간이 된다면 오늘 좀 보내드리고 아니면 내일 이 시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97님 감사함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댓글로 감사 이행시 남겨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라이브 출석 단어 보내주시고 감사 이행시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색소폰 연주로 듣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하시죠.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들 가지고 함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우리 극동방송과 함께 하셨던 추억들을 막 나눠주시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이동영, 김윤희 씨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충전 라이브의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그레이스 기독학교 교장 조엘 하우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1: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은혜 중심의 자녀 양육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2: Grace-based parenting passes on to our children the same grace we ourselves have received from God in Christ.
1: 은혜 중심의 양육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바로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2: Grace-based parenting does more than meet the external needs of our children for food, shelter, and education.
1: 은혜 중심의 양육은 단지 음식과 거처, 교육과 같은 자녀들의 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 이상입니다.
2: Grace-based parenting also targets the inner needs of our children for a secure love, a significant purpose, and a strong hope.
1: 은혜 중심의 양육

0: 대학은 자녀들의 내면의 필요를 향합니다. 안전한 사랑, 의미 있는 목적,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말입니다.
1: In his book, Grace-Based Parenting, Tim Kimmel teaches that grace-based families give children both the freedom to be different and the freedom to be vulnerable.
0: Grace-Based Parenting에서 팀 키멜은 가르칩니다. 은혜 중심의 가정은 자녀들에게 다룰 수 있는 자유와 연약해질 수 있는 자유를 함께 준다고 말입니다.
1: Grace-Based families also give their children the freedom to be candid.
0: 은혜 중심의 가정은 또한 자녀들에게 솔직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1: Today I want to ask you a difficult question.
0: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운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1: Would you allow your children to be candid with you when they think you have made a mistake as parents?
0: 여러분이 부모로서 실수했다고 자녀가 생각할 때 여러분은 자녀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1: Many parents would answer no to that question.
0: 많은 부모들은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1: I understand. I know it has never been easy for me to accept even gentle criticism, especially from those closest to me.
0: 저는 이해합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오는 부드러운 비판조차 받아들이는 일이 저에게도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전 알고 있습니다.
1: But if children don't have the option of being candid with their parents, they will quickly learn to tell others what they think others want to hear and to hide their true feelings.
0: 하지만 자녀들이 부모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면 그들은 금세 다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말만 하게 되고 자신의 진짜 감정은 숨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1: I'm not talking about children being disrespectful or rebellious.
0: 제가 말하는 것은 자녀들이 무례하거나 반항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 I'm talking about our children feeling safe to speak what is on their hearts when we do things that confuse or disappoint them.
0: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실망시키는 일을 했을 때에도 자녀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안전하게 말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1: Our guide for parenting is always our Heavenly Father.
0: 우리의 자녀 양육의 기준은 언제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1: Certainly no one would ever accuse Jesus of being disrespectful or rebellious.
0: 분명히 누구도 예수님을 무례하거나 반항적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1: Jesus clearly knew why he had been sent into the world and never wavered in his commitment to be obedient to his Father.
0: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에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1: Yet in the Garden of Gethsemane, Jesus was overwhelmed by the cost of what he was about to face.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마주하게 될 대가의 무게 앞에 깊이 눌리셨습니다.
1: Jesus was candid with his heavenly Father. Three times he asked his heavenly Father to take the cup of suffering from him if that would be possible.
0: 예수님은 이때 하늘 아버지 앞에 솔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가능하다면 이 고난의 잔을 자신에게서 거두어 달라고 하늘 아버지께 구하셨습니다.
1: Our heavenly Father was not offended by Jesus' honesty about his feelings and doubts.
0: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감정과 의문에 대한 그 솔직함 때문에 불쾌해하지 않으셨습니다.
1: In the same way, grace-based families find respectful ways for their children to voice their frustrations.
0: 마찬가지로 은혜 중심의 가정은 자녀들이 자신의 답답함과 좌절감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1: Colossians 4 verse 6 gives us a wise guide for candid conversation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0: 골로새서 4장 6절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솔직한 대화를 위한 지혜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1: Let your conversation be always full of grace, seasoned with salt, so that you may know how to answer everyone.
0: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되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알게 되리라.
2: Grace-Based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그레이스 기독학교 교장 조엘 하우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즈너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즈너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김해 중앙교회 강동명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룻기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삭 줍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룻기서, 룻기가 살았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성경 전체 역사 가운데 룻기는 어느 위치에 지금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록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에 그들의 신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70여 명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긴 400여 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되었고 거대한 민족이 되어갈수록 그들을 노예로 붙잡고 있는 애굽 사람들은 점점 커져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힘들어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의 길 위에 세워두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앞두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기록할 그때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실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다 천국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언젠가는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가나안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은 천국에서 함께 만날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120살이 되었을 때에 사명이 끝나게 되었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데려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아직도 건강합니다.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뜻을 그런 영적 깊은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의 백성임을 선포해 주시는 그 요단을 건너게 되고,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진격하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고, 요단강도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지만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장면이 있고 난 이후에 땅을 다 분배하고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시대를 성경은 무슨 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사기죠. 사사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이제 진행되게 되었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좋은 땅에 들어가서 은혜 속에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십계명을 잘 지켜야 했고 그랬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계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긴다든지 타락하여 이방 가정을 여인으로, 아내로 삼고 가정을 이루고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축복의 손을 거두십니다. 그 축복의 손을 거두시는 대표적인 것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농경사회였고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햇볕과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 가정에서 이제 대파를 기르는데요, 대파를 한 3,500평 정도 대파를 기르는데, 장로님께 지금은 어느 정도 자라 있습니까? 한 30cm 자랐습니까? 목사님,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 끝까지 비가 내려야, 그리고 햇볕이 필요할 때 햇볕이 잘 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도 좋은 대파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야지만이 내가 대파를 잘 수확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대파 내가 심고 관리도 하고 이래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또 햇볕을 주셔야지만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허락하시고 그 기근 속에 또 되게 힘들어하고 또 신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지라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사사라고 하는, 그때 구약시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사라고 하는 직분은 없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직분은요, 특별한 지역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 한정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어려움을 들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일시적으로 일하는, 왕의 가문처럼 왕위를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가문처럼

0: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시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주시기 위하여 세워진 사람들이 사사라고 하는데요. 이 사사 시대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시는데 바로 고통 주시는 것이 날씨였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려야 되고요. 신명기 28장 11절이 있습니다.
1: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0: 12절이 있습니다.
1: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0: 그러면 13절 또 읽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1: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0: 예, 저희 선생님께서 항상 새벽 2시만 되면 새벽기도 가십니다. 새벽기도 가셔서 3시간 정도 기도하시고 또 그 교회에는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이 계셨는데요. 교회가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주일날 보내고 나면 월요일날 꼭 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야 했고 이제 신학을 졸업한 강도사님이 계실 때는 강도사님이 이제 젊고 혼자 청년 시절에 강도사님들이 계시면 이 시골에는 옛날에 새벽기도를 알리는 종을 쳤거든요. 이 줄을 땡기면 땡.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새벽기도 전에 이미 기도를 다 하시고 본교회 새벽기도 시작하게 되고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나면 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자는 저를 비롯한 형제들을 다 깨웁니다. 그러면 자는 저를 깨우면 제가 아무리 아버지가 새벽기도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 이래 하더라도 제가 그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를 통하여 오게 된다. 그리고 새벽에 구하라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이런 말씀을 몰랐을 그때였던지라 신앙의 철이 없던 그때였던지라 자꾸 그때는 새벽에 잠자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억지로 깨우시거든요. 깨우시가지고 전부 다 형제들이 꼬박꼬박 졸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6남매 제가 조금 자라서는 6남매 그리고 형들의 가정들 그리고 형들 집에 어린 손자 손녀들 그리고 형수들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딸과 아들을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저를 포함해서 다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또 두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새벽 기도 마지막 저를 위하여 또 한 번의 기도를 하시는 아버지의 기도 제목 중에 오늘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0: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제가 집에서는 동신이라고 이름이 불렸습니다. 우리 동신이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동신이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약속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저를 위하여 저 한 명을 위하여 그렇게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높은 곳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강단은 좀 높잖아요.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더 높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또 다른 성경 읽어볼까요? 시편 65편 9절이 있습니다.
1: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0: 10절요.
1: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0: 11절요.
1: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0: 12절요.
1: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0: 13절요.
1: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0: 농경사입니다. 그리고 목축사입니다. 그들의 생업이라고 하는 것이 농사 짓고 짐승을 기르는 것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니까 초장이 팍 들판에 깔려있는 그 자리에 목자들이 양떼를 풀어놓으니까 양떼들이 그곳에서 풀을 잘 뜯어먹고 번식을 잘 해서 숫자가 하도 처음에 나가 보냈던 양떼들보다 숫자가 많아지고 이래서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초장이 양떼로 꽉 덮일 정도로 초장이 번식하게 될 정도로 양떼가 심히 많게

되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골짜기는 골짜기 여러분 땅이 많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골짜기에 조그마한 땅들을 많이 개간해서 만들어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곳에 곡식을 심어 놓는다 할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 곡식을 다 수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자 집들은 옛날에 논이 2,000평도 있었고 3,000평도 있었고 저희 마을에 어떤 사람은 만평 정도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평지에 좋은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웬만한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저 저수지에 물을 항상 가두어 두잖아요. 그래서 저수지에서 문만 열게 되게 되면 물이 내려와서 웬만한 평지에 곡식들은 끝까지 다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뭄이 올 때마다 저수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수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저수지 물을 흘러보내주게 되면 저수지 물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은 산 계곡 골짜기에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저수지에서 아무리 물을 내려보낸다 할지라도 골짜기 높은 곳에 있는데 물이 올라갈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땅을 천수답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천수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철을 따라 내려주시면 물이 그 논에 있어서 농작물이 자라게 되고 때를 따라 햇볕을 또 잘 주시면 햇볕에 농사가 잘 되어 수확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해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말씀대로 살고 착하게 믿음생활을 하게 되게 되면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그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복되게 하고 부강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복받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스의 전체적인 배경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 룻과 나오미 두 여인 지금까지는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 죽게 되었을 때에 이 나오미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서 내가 죽든 살든 그곳에서 살다가 내 무릎이라도 내 그 유골이라도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에 묻히고 싶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게 될 때에 이 며느리 이 룻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고 어머니가 멈추는 곳에 내가 서겠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 처음에는 여러분 천대받고 하대받던 이 나그네 과부에 불과했던 이 룻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됨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이 룻의 인생이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이 그의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땅 주인인 이 보아스가 이삭도 많이 남겨두라고 그러고 이 식탁의 자리에 초청을 합니다. 점심때 지금 이삭도 줍기가 어려운데 밥에서 일꾼들과 함께 주인이 보아스가 밥을 먹고 있으면서 저 룻을 불러서 식탁을 그의 가까이에서 가까이 앉게 하고 그에게 네가 이 빵을 먹을 때에 소스에 찍어서 먹으라고 소스 이름도 제가 소스라고 하지만은 성경에는 소스가 아니고 그때 그 당시에 음식에 찍어 먹는 맛있는 소스가 있었는데 일반 종들은 먹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소스에 찍어 먹으라고 룻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룻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보아스 가정의 이론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삭을 줬던 사람에서 이삭을 베는 사람으로 종의 자리에 종이 하는 일의 자리에 가다가 이제 이 종의 자리가 아니라 3장에 보면 그 연애를 얼마나 둘이서 착한 연애, 뜨거운 연애, 사랑스러운 연애 저는 이것을 연애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에 연애라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둘이를 읽어보면서 아하 보아스가 룻을 여성으로서 정말로 좋아하구나 그리고 룻은 남성으로서 이 보아스를 정말로 잘 따르구나 순종하구나 라고 하게 되었고 4장에는 두 사람 사이에 부부가 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아이를 낳게 되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그에게 손주를 안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앞서 이 룻에 대하여 시어머니는 내 딸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딸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를 자기의 친손주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서 룻의 아이를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행복해하면서 기분 좋게 안고 있는

그런가 거기에 대하여 사장 후반부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루시 낳은 이 아들이 나중에 다윗의 이 선친이 되게 되고,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점점 자라게 되어서 다윗은 여러분 성경에서 예표하는 대표적인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렸던 이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상징으로 예수님과 같은 어떤 비유를 할 정도로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여러분 다윗을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첫 출발하게 되었을 때, 태어나게 되었을 때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신약의 문을 아브라함의 이름과 다윗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은 훌륭한 사람인데요, 이 훌륭한 다윗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바로 그동안에 그렇게 고생을 했었던 루스의 자손이 되고 보아스의 자손이 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루스는 얼마나 마지막이 잘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인생 처음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해도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게 되게 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 잘 되기를 그냥 일부분만이 아니고 영원히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느 정도냐 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행한 이 루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므로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으로 올라가게 되고 위아래에 있는 사람을 위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려주시고, 그리고 고생 수고에 지쳐있는 이 룻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조상으로 반열의 이름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 줍는 여인에서 수천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유지자 부자였던, 그리고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했던 보아스의 아내가 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를 그때에 어머니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김의 조항계의 자녀 조항가족 여러분,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할 때에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교회 가라고 그러는데 난 안 갈기다. 난 안 갈기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교회 가라고 그러시면 예 아버지 이래 하면 되는데 안 갔기다 열 마디 하는 것보다 네 한 마디 하면 좋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무엇을 시키면 엄마 왜 그래 난 싫다니까 열 마디 하는 것보다 네 엄마 열에 하면 되는데, 길고 긴 그 단어를 왜 힘들게 사용해서 어머니를 불편하게 하고 아버지를 불편하게 하고 그래. 여러분 룻은 젊었을 때부터 자기 시어머니의 말씀을 정말로 믿음의 말을 그대로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러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고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하나님을 잘 받아들여 여러분 이방 여인의 불쌍한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의 반열의 한 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반열의 한 명으로 들어오게 되고 난 이후에 룻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그 중간에 보아스도 있고 시어머니 역할도 있고 다양한 주변의 좋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룻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들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들판에서 룻과 자연스러운 만남도 들판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삭을 줍는 것도 우연하게 그 밭에 들어가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받는 은혜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연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하여 받고 주어지는 은혜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기도 간절히 해가지고 이런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원수 같았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원수 같아요? 아닙니다. 그게 해야지. 여기 땅 아내가 없으면 우짝입니까? 아침에 양말을 내가 아무거나 신고 나 우리 양말 색깔 봅시다. 양말 색깔 보여줬더니 이 양복 색깔하고 맞추세요. 회색 양복 양말 신으세요. 아 예. 뭐 화장을 제가 제 사람대로 영수의 영상이 좋으니까 화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했는데 눈썹했어요. 까먹었다 오늘 눈썹 까먹었다 하니까 눈썹도 해주죠. 또 파운데이션이 조금
여러분 이게 조금 골고루 아무도 있어요.

그러면 잠시만 하거든. 야시처럼. 그래가지고 제 얼굴에 또 파운데이션 발라줘야 되지요. 뭐 이래 구두도 내가 이거 신으면 아니지 오늘은 이걸 신어야지 알겠습니다. 뭐 그래 하니까 잘 살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듯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남편과 아내가 이야기하면 서로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도와주고 힘이 되고 막 이러면 됩니다. 뭐 짜다라 뭐가 지는 얼마나 좋다고 저거 마누라 지라노. 여러분 들판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 들판에서 밥을 먹을 때에 들판에서 인부들과 그리고 보아스 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작은 저 자격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저 여인을 내 곁에 오라. 그래서 여인이 보아스 곁에 갔더니 보아스에게 이거 빵인데 먹으면서 소스에 찍어 먹으라고. 그래. 성경에 쓰는 소스라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스에 찍어 먹으라고. 이렇게 친절과 호의를 축복을 받으면서 룻은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추수꾼들은요. 추수꾼들이지 추수꾼들은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이곳 저곳에서 우리의 삶을 심어가고 있죠. 말로서 심기도 하고 우리의 삶으로 심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심고 하지만은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심느냐에 따라서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 무엇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초장은 양떼로 덮였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저절로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룻은 지금 그 모습의 차이는 없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궁금해서 처음에 부를 때 이 소녀는 누구냐? 이 소녀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룻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얼마나 잘 봤으면 인부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룻을 대하여 그는 분간할 줄 알았고 룻과 나오미가 이곳에 도착하기 전부터 룻과 나오미에 대하여 특별히 룻에 대하여 이 보아스는 소문으로 다 듣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문으로 다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두 여인을 내가 보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졌더니 룻이 또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효성스러운 여인을 그의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기만 하면 서로에게 잘 호의를 선의를 베풀기만 하면 여러분 호의를 베푸는 사람도 잘 되고 호의를 받는 사람도 더 잘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머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축복의 자리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만사가 잘 되게 되고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 이름이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귀한 곳에 정말로 머리 되게 하심으로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내 혼자 교회 왔다가 갔다가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왔다가 갔다가 하거든 자꾸 왔다가 갔다가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때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확인할 때가 비가 내리지 않을 때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비를 누가 내리게 하느냐,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했었던 지금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중간을 지나서 마지막 시대에 그리고 사사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바로 직전에 룻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룻이 끝나고 나면 사무엘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또 하겠는데 사사시대와 룻의 시대와 계속되는 그리고 사무엘 시대가 거의 비슷한 시대입니다. 동시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봐도 그렇고요. 룻기를 읽어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인생은 다 잘되게 된다. 믿음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를 시험할 때가 있으시다. 환난과 기근이 그의 인생에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 되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더 결심하고

0: 잘될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잘 사심으로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천국에 가겠지만은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김해중앙교회 강동명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3-2771번 김해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우리 빛이시고 우리가 그 빛 따라 갈 때만이 길을 잃지 않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멀어지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주님이 진리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이고 빛이므로 그 길로 가는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감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빛이시고 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찬송을 부를 때 지난날 주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헤매였던 저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아버지 사랑으로 이 귀한 복음을 전달받고 제 가슴에 빛이 생기고 앞길이 열리며 왜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그 따뜻한 손길이 우리를 잡아 이끌어 승리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우리에게 희망의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언제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며 그런 자매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캄캄한 밤가운데 다닐지라도 찬란한 그 천국 소망을 붙들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북한이 고향인 순이 자매님은 이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하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남과 북 가운데 차고 넘치는 주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오늘도 찬란히 빛나는 천국 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이 찬양을 이번엔 시립합창단에 편곡된 찬송으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북한이 고향인 최순희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죽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자칫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신앙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깨우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남해창선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부성결교회 담임목사 위임예배가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옥봉동 진주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745-5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 함께 가는 교회에서 초청잔치와 부흥회가 개최됩니다. 7월 5일에는 굿네이버스 김수진 씨를 강사로 초청잔치가 진행되고 7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피종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

026732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남 요양센터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6-46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일부분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눈으로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다가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지금 감사하기로 결단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찬양이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목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홀리원의 찬송 편곡 빛이란 찬양 함께 들으셨고요. 클래식 화이어의 감사해 그리고 찬송가 프로젝트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동산에 살면서도 번번이 이 인생의 잡초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자,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이미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5879번님께서 반바지를 샀는데 옆단이 터져서 바느질하면서 듣고 계시다고요. 오직 예수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근데 저도 어제 티셔츠를 샀는데 찢어졌어요. 아, 구매했는데 바로, 그러니까 약간 속상하긴 했지만 또 그래서 저도 열심히 꿰매서 또 오늘 입고 나왔는데 이 문자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함께 나눴습니다. 8865번님께서 사랑하는 아내를 비롯한 이 세상 모든 부부들이 축복받길 바라며 당신의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와, 너무 멋지십니다. 정말 우리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나 자신도 사랑해 주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이 시간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이 찬양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바지가 터졌어도 무슨 일이 와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과 함께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 5879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먼저 듣고 오시죠.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받은 복을 세어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주나목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요, 가이펜로드의 영어 찬송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나무현의 복이 있는 사람이란 찬양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거리가 찾아지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감사는 쉬지 않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축복하고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면서 듣고 싶은 찬양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도 좋고요. 다양한 사연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세 곡을 또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감사가 넘쳐나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쉼이 풍성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워왔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이 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귀 기울여주시면 보내신 문자들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훈 극동방송

복음 70년 경남 산천면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순환은 인간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끊이지 않고 따라다녔습니다. 3년간 정성으로 양육한 제자 공동체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도망갔고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선택하신 영혼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지혜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탠다드 오일, 이 회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유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어떻게 이집트에서 유전을 발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아주 특별합니다. 회사 중역 가운데 신앙이 깊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갈구하던 성경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2장을 접하게 되는데요.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하숙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번뜩이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역청? 이건 석유의 일종인데 그렇다면 모세의 어머니가 그것을 구할 수 있었던 곳이라면 분명히 기름이 존재하는 땅일 수도 있겠다. 그는 이 생각을 놓치지 않았고 당장 지질학자를 이집트로 보내 현지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곳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우연이라 부르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통찰이라는 것을요.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입니다.

함께 하신 첫 찬양은 어노인팅의 예수가 보이네.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은요, 찬송가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홀리파이어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요, 나무엔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예. 그 영원한 날을 생각하면 우리 가끔 세상에서 손해보며 살 수도 있죠. 이런 데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좁은 순례길, 때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헬퍼이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동행하실 성령님을 높이고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창세기 바로가 즉시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했다. 사람들이 서둘러 그를 감옥에서 끌어냈다. 요셉은 머리털을 깎고 깨끗한 옷을 입고서 바로 앞으로 나아갔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는 꿈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해석해낸다고 하더구나. 요셉이 대답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꿈에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튼튼해 보이는 암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습지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뒤이어 가죽만 남은 암소 일곱 마리가 올라왔는데 그처럼 흉한 소는 일찍이 이집트에서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가죽만 남아 보기 흉한 암소 일곱 마리가 먼저 올라온 튼튼한 암소 일곱 마리를 잡아먹었다. 그러나 그렇게 잡아먹고도 전과 같이 뼈와 가죽만 남아 보기 흉한 모습이었다. 다른 소를 잡아먹었다고는 짐작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고는 잠에서 깨어났다. 두 번째 꿈에 보니 줄기 하나에 튼실하고 잘 여문 이삭 일곱이 자라나고 뒤이어 쭈글쭈글하고 야위고 동풍에 바싹 마른 이삭 일곱이 자라났다. 그러더니 그 야윈 이삭들이 알찬 이삭들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 모든 꿈을 마술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 뜻을 해석하지 못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했다. 왕의 두 꿈은 모두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려는 일을 왕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튼튼한 암소 일곱 마리는 일곱 해를 뜻하고 튼실한 이삭 일곱도 일곱 해를 뜻합니다. 그 둘은 같은 꿈입니다. 뒤이어 올라온 병들고 흉한 암소 일곱 마리도 일곱 해를 뜻하고 야위고 동풍에 바싹 마른 이삭 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7년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려는 일을 왕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일곱 해 동안은 이집트 전역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일곱 해 동안은 흉년이 닥쳐 이집트 전역에 들었던 풍년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버릴 것입니다. 그 흉년으로 인해 나라가 텅 비고 전에 들었던 큰 풍년의 흔적조차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기근이 온 나라를 휩쓸 것입니다. 왕께서 같은 꿈을 두 번이나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로 그것도 속히 행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지혜롭고 경험 많은 사람을 찾으셔서 그에게 나라를 맡겨 관리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 감독관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드는 일곱 해 동안 이집트 전역을 감독하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앞으로 풍년이 드는 동안 생산되는 온갖 식량을 거둬들여 왕의 권한으로 곡식을 비축하게 하고 각 성읍에 보관하여 장차 식량으로 삼게 하십시오. 이 곡식을 저장해 두셔야 앞으로 이집트에 닥칠 7년 흉년 동안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나라가 흉년으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37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8: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

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마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족함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리는 것, 그 자리에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곡은 폴 벨로시의 Offering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자꾸 괜찮은 모습부터 꺼내려고 합니다. 정리된 마음, 괜찮아 보이는 상태, 준비된 모습으로 그렇게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준비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을 그대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무너진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드리고 숨기지 않고 내어놓는 것.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시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라운 월십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한부영의 나의 눈을 여소서. Here around the worship의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들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Hillsong Worship의 Still, Abigail Ginsterblum의 Living Hope, 그리고 Ed Cash와 Charity Gale이 함께한 How Great is Our Go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4720번님께서 동행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따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34번님께서 위로할 이는 역시 주님뿐 늘 좋은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정말 이 바쁘고 뭔가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 마음을 둘 곳은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세례, 남정인의 항해, 준하와 나의 바람만 봐도 좋은 내 사람아, 그리고 4720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한부영의 동해안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여러 번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설득력이 강합니다. 사람은 행동으로 증명되는데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크리스천은 평범한 세상 사람들과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운영자 짐 마티니스는 은혜 받은 사람의 열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특징, 내 공을 주장하지 않으며 칭찬에 인색하지 않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당황시키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농담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한다. 경청의 중요성을 알고 일상에서 실천한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하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말을 하려고 노력한다. 다른 사람을 위한 투자를 아까워하지 않는다. 자신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은 잊고 장점은 자주 언급한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바로 변화된 크리스천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아름다운 색소폰 찬양 연주로 심상종 교수님의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옹기장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아카펠라 찬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하나님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운영자 짐 마티니스는 은혜 받은 사람의 열 가지 특징 첫 번째에서 마지막 열 번째까지 나누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닿으셨나요? 저는 뭐 열 가지가 다 좋았어요. 그리고 뭐 뜨끔뜨끔한 것도 있었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들도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저는 두 가지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세 번째,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한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였죠. 다른 사람의 단점은 있고 장점은 자주 언급한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반대로 거꾸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단점은 자꾸 얘기하고 장점은 다 잊어버리고. 왜 그랬을까요? 주님 안에서 변화된 우리는 이 복음의 사랑을 전하는 정결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번에서 10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라도 꼭 삶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나눴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다짐하시는 분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하실 분들은 샵1069 우물정1069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열 가지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에게 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지선의 찬양이에요. 주의 은혜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여러 말이 아닌 한 번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한 주 그런 나눔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잘 지냅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마철인데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주님의 평강 가운데 은혜롭게 잘 지내시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영만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침묵하는 힘을 가르쳐 주소서.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피터 마셜 목사의 기도문 중 일부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내야만 마음이 놓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바쁘게 움직일 때 안도감을 느끼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속도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 어쩌면 그 침묵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힘든 훈련일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침묵의 시간,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정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강명식의 승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박진화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빌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하은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팀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소울의 주 나를 사랑하시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범키의 In Christ Alone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경민의 은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호연의 믿음 따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달빛 마을의 내 주의 보혈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유요한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예람을 10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에 나와 계시는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또 탈북민 여러분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 민족이 76년 전 한국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면, 아니 그 이전에 해방 이후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산가족이 생기거나 또 납북이 되거나 억류가 되거나 하는 소식조차 알 수 없이 수십 년을 아픔으로 또 눈물로 지새우는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이 분단이라는 것이 가져온 너무나도 큰 아픔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70몇 년 전 전쟁으로 이산가족이 수백 수천만이 생겨났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픔은 계속됐죠. 납북된 분들도 많고 또 최근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북한에 억류돼서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지내온 채 벌써 십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10년이 넘어가면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파송했던 선교사님들이 북한에 억류됐는데도 그 소식조차 들을 수 없다 보니 잊고 지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극동방송에서는 3년 전에 억류 선교사 10년을 맞아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요. 잊혀져가는 이름들, 제작을 할 때만 해도 이분들이 곧 돌아오기를, 이분들의 소식이 곧 가족에게 전해지기를 바라고 또 기도했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하면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금요일에는 3년 전에 만들었던 잊혀져가는 이름들 특집 다큐멘터리, 오늘은 일부 제 아버지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는 이름으로 우리 김정욱 선교사님의 아들이 직접 내레이션으로 참여한 가족의 절절한 이 바람과 간절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잊혀져가는 이름들 다큐멘터리 1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북한에 억류된 남한 선교사 3명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자 6명,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연철, 김원호, 함진우 모두 애타게 기다리는 한국교회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1: 무사히 돌아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뜨거운 중보기도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이름이 어느 누구에게보다 더 특별한 이름입니다. 김정욱 선교사님은 바로 제 아버지십니다. 2013년 북한 당국에 잡혀 들어가신 뒤로 11년째 그 땅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아버지. 언젠가는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극동방송 북한인권 특집 다큐멘터리 잊혀져가는 이름들 1부 제 아버지를 잊지 말아주세요.

0: 명절을 맞아 저와 어머니, 동생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실 저희는 서로 너무 마음이 아파질까봐 아버지 이야기를 깊이 나누지 못해왔습니다.
1: 잘 얘기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목사님과 있었던
2: 그냥 저도 그렇게 얘기 안 하고.

0: 아들들아 기도 좀 더 많이 진짜. 해야지 잘하고 있나?
1: 이렇게 명절만 네. 되면 좀 더 그래도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한 가족이 딱 모이면 혹시 뭐 가고 싶은 곳이나 뭐 하고 싶은 일 있으세요? 우리 아드님들 있으세요?
2: 아버지도 같이요?
1: 네네
0: 같이 포항에 가고 싶다 그지? 그러네
2: 어디 가고 싶다 이런 거 생각은 안 해보고 식사라도
3: 저는 이 질문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은 식사라도 한번 하는 것이라고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 식사를 했던 때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벌써 10년 전에 아득한 그 식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에 억류된 아버지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제 동생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4: 아빠가 들어간 날이 10월
0: 7일
4: 그 전에 한국에 나왔었어요. 저희 둘을 만났었어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빠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그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래서 뭐 잡힌 것 같다 약간 그 얘기를 했었고 아빠가 잡히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고문을 아마 받았겠죠. 그 이후에 이제 3개월 차 될 때 이제 그 공식 협상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엄청 크게 나왔죠. 뉴스로.
5: 대한민국의 기적도 나라를 세우려면 현 정권과 정치 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6: 지난해 10월 북한에서 체포돼 억류돼 있던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가 외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 씨는 반국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죄한다.
0: 아유, 막 가슴이 방망이질 쳤죠. 막 둥둥둥. 그 눈으로 참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 작은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아빠 다리를 쫄뚝거리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까 막 가슴이 아팠죠. TV 가끔 뉴스 보다가 자막 지나가면 막 우리 남편 이름 안 나오나 싶어가지고 막 그 뚫어지게 보면서 어우 저게 우리 남편 이름이 떠야 될 텐데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보낸 거죠.
1: 미국이나 이렇게 캐나다 분들이 석방되는 모습 볼 때 어떠셨어요?
2: 너무 부럽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도 얼른 풀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과 그런 것들이 있긴 했는데
4: 이제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때가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생각은
3: 김정욱 선교사님 제 아버지에 대한 저희 가족의 기억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강인한 면모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0: 엄청 강직해요. 제가 불도저라고 별명을 지을 정도로 그냥 한 가지만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스타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셨을 때 자기 목숨 1도 안 돌아보고 오직 그 사명 한 길 오직 북한 동포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간 주의 종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서울에 가서 기도로 다 준비를 시키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걸음걸음의 인도하심이 있었거든요. 제가 겁이 많은데 너는 걱정 말고 네 남편 따라가라.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딱 확신 얻어가지고 그렇게 기쁨으로 간 거예요.
3: 중국 단동에 도착한 뒤 아버지는 북한 주민들과 탈북민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국수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중국에서 만나는 북한 주민들의 굶주린 몸과 마음을 채워주고자 하셨습니다.
0: 전혀 모르는 한국의 어느 교회 장로님의 그 후원으로 인해서 국수공장을 차리게 된 거예요. 북한에서 친척 방문차 중국으로 나오거든요. 어느 친척도 받아주는 친척은 없죠.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그들도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도와줘요.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소식을 좀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한국 선교사들이 도와준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만나게 되고

0: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 이제 최대한 많이 물력을 딸려 보내지요. 첫째는 그들만 주는 게 아니고 이웃과 친척들에게 나누라고 그 국수를 한차 실어 보내고 싶어서 그 국수 공장을 어렵게
1: 우리 남편이
0: 특공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강하게 훈련도 오랜 세월 6년을 복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저 북한 사람들도 강하게 자라온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다 이제 뽑아가지고 성도들이 노트에 다 쓰도록 그래서 그거를 날마다 매일매일 암송하고 묵상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세례받을 때 되면 얼음물을 캐고 침례를 다 시키고 새벽기도를 산기도를 시키고 그렇게 따라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2: 중국에는 탈북민들을 도우며 실명을 숨기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실명을 드러내어 쉼터와 국수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담대한 사역 방향에 주변 분들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사역을 후원해 주신 주동식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 북한 선교 사역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동을 직접 갔어요. 그 동네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쉼터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좀 너무 이렇게 노출을 시키면서 이거 하게 되면 위험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할 정도로 좋게 말하면 굉장히 좀 용기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불안했어요.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국내외 100여 명 되는 분들이 헌신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이분이 그 운영하고 있는 쉼터에 많은 분들이 거기서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참 특별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2: 아버지는 2013년 10월 8일 밀입국 혐의로 북한 당국에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4월에는 북한 정권으로부터 국가정보원과 내통했다며 국가전복 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받아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다가 군대에 입대해 있던 때였습니다. 중국에 계시던 어머니는 급하게 아버지의 사역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오셔야 했습니다.
0: 저는 계속 거기서 기도를 하려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가족들이 알게 되고 이제 막 걱정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짐 싸가지고 빨리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도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들고 모든 것들을 놔두고 중요한 것만 들고 일단 남편은 저쪽에 있고 저는 또 이쪽 성도들을 케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심적인 부담이 좀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역할을 남편 대신 다 해야 되니까 조금.

0: 저희는 아버지를 위해 이런 기도를 합니다.
1: 국가 통통자를 항상 지켜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또 이제 많은 북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인복이나 이런 것들도 기도하고 있고, 또 만나서 그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2: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그리고 그 미국인이나 캐나다인 선교사님들이 나왔지만 그들을 이제 저는 믿음의 증거로 삼았거든요. 소망의 증거로 삼았기 때문에, 예, 항상 기도의 제목 중에 그게 있어요. 그들에게 하신 동일한 구원의 역사, 그 역사가 이제 곧 우리 김정은 선교사를 비롯한 그 억류된 모든 선교사님에게 다 같은 날 같은 시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소망하는 거죠.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은 저희 아버지뿐만이 아닙니다. 북한 정의연대의 대표 정베드로 목사님이 정

0: 김희철, 김원호, 함진우 씨가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사 확인도 필요하고 또 송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권적이고 인도적으로 북한에서 억류되어 있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송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말로 한국 교회의 통일 선교의 첫 과제라고 보고요. 또 이 부분이 잘 해결되는 것이 바로 북한과의 평화적, 인도적 이런 교류가 될 수 있는 모멘텀, 단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 김국기 선교사님도 저희 아버지와 비슷하게 중국 단동에서 북한 주민들을 돕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2003년부터 탈북자 쉼터를 운영하시면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했고 돌아가는 탈북자들에게는 여비와 생필품이나 여러 물건들을 챙겨주셨습니다.
2: 그 사람들은 나올 때 돈을 빌려가지고 여권을 만들어요. 들어갈 때 갚는다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돈을 해줘야 돼.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씩 한국을 나오면은 헌옷들을 다 교회마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이민가방 몇 개씩 들고 와요. 그래서 옷을 나눠줘. 그럼 그걸 기다리고 있어, 그 사람들은. 갖고 가서 장마당에 팔면 돈이 되니까. 돈보다도 한국 옷을 좋아해. 그게 돈이라. 주로 옷을 주고 우리 목사님은 두부 만든 기계, 또 농기계. 하여튼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또 사진관 한다 그래서 컴퓨터도 보내고. 목사님 사진 그거 찍는 것도 가르쳐드리고. 인화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사진관에서 먹고 살으라고.
1: 사모님은 직접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주시다 보니 그들의 먹고 사는 모습을 보며 단동에서 만났던 북한 주민들의 모습에 참 마음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2: 겨울에 내복도 못 입고 나와요. 그 정도는 알아줘야지. 그리고 음식을 줘도 고기를 먹을 줄 몰라. 한 번은 닭도루탕을 해줬는데 내가 먹을 줄 몰라. 근데 왜 안 먹냐 했더니 안 먹어봤대. 이게 안 먹어본 곳은 섣불리 손을 못 대, 그 사람들은. 이게 한국 음식하고 안 맞는 거야. 김치찌개도 해 먹을지도 몰라. 내가 한 번은 초소를 갔는데 신김치가 그대로 있는 거야. 안 먹고 한쪽에 놔뒀더라고, 뭐 버리다시피. 내가 모르고 이제 지나가는 말로. 아우, 저 신김치 찌개 먹으면 되는데,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나를 딱 치더니, 저 사람은 해 먹을 줄 몰라.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오로지 국수.
1: 그렇게 북한 주민들을 통해 북한 사회의 참혹한 실상을 들여다본 사모님의 마음에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생겼습니다.
2: 기도하는 것은 빨리 통일되게 해달라고. 그냥 저 땅이 너무 불쌍하잖아. 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뭐라도 단 거라도 하다 사탕이라도 줘야지. 그래도 기운을 차려야지만 뭐가 들어가지. 이렇게 항상 처소를 털어내다가 2주 동안은 유선으로 TV가 나와요. 한국 방송이. 그러면 그걸 2주 동안 계속 듣게 만들어. 그럼 한국 그거를 보면은 자기가 듣던 한국하고 틀리잖아. 그러면 연습곡 나오지. 서울 시내 다 한번 나 나오지. 그게 효과가 100%인 거예요. 2주 동안 내버려둬. 먹을 거 사다 주면 먹고 편하게 TV 보고 어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 하나씩 물어보는 거야. 우리 목사님한테. 보면은 자동차 많지. 먹을 거 나오지. 먹방 나오지. 그러니 그거 보면 이렇게 한국 맞냐고. 맞다고. 그러면 놀라는 거지. 가족들 밥 먹는 거 있잖아. 누구는 잘 먹고 막 먹는 모습 이렇게 연속 같은 거 보면은. 그거 보면 놀라지. 너무 맛있게 잘 먹고 푹신하니까 상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잘하신 게 처음부터 복음을 안 전한 거야. 한국을 알아야지. 이념이 깨어져야 되잖아. 공산주의에서. 그래야지 깨어지지. 이념이 깨어져야 되잖아.
1: 중국에서 북한 주민들을 만나 뒤에서 음식으로 대접해 주셨던 사모님. 감사하다는 고백에는 사모님의 진심 어린 사랑이 묻어납니다.
2: 북한 분을 만날 수 있던 게 감사했어요. 말로만 들었지. 선교를 한다고 왔는데 실상은 목사님이 다 이제 안,

0: 앞면에 나서서 하는데 나는 뭐할게 없잖아. 그러면은 하다못해 음식한테 한 가지 해서 그분들을 대접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집에서 어떤 분들은 계란 후라이만 해도 맛있게 먹고 가요. 그럼 그 모습만 봐도 너무 좋은 거야. 저는 할수 있는 게 저는 음식으로 그분들한테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제 역할은 그거였었어요.
1: 김국기 선교사님의 북한 억류 소식은 2015년 3월에 전해졌습니다. 2014년 10월에 억류된 뒤 5개월 뒤에 북한 당국이 기자회견이라며 마련한 자리에서 선교사님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0: 그렇지, 놀랬죠. 그때 나 쓰러질 뻔했는데 뒤로 머리가 넘어지더라고. 충격에.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니까 그냥 너무 기도하고 견딘 거죠,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하겠지 하고.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 신앙의 연륜이라 그럴까? 그게 쌓이다 보니까 견뎌지더라고.
1: 사모님의 그 마음, 저희 가족도 그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억류자 가족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김국기 선교사님을 향한 사모님의 간절한 기도도 날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날마다 우리 목사님을 감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는 떠오르는 게, 아,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구나. 그분 놓고 사역하는 거하고 똑같구나. 그러면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 쓰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한테. 또 우리 목사님이 못하는 게 없어. 손재주가 좋아요. 농사도 지을 줄 알고 고치기도 잘하고 인테리어 출신이라서 실내 인테리어 가지고 집도 골조 같은 거다 같이 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유용할 거예요. 그냥 죄수가 아니라 같이 사는 식구처럼 살거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알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 온거 아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1: 누군가에게는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 어렵고 좁은 길이겠지만 사모님은 그 길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0: 그냥 전 특별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사모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분을 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지. 내게 준 거는 중보기도기 때문에 이것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거라도 잘해야지 싶어 갖고 길 쓰고 이제 찬양으로 중보하는 거. 이거 한 가지. 나한테 주는 재능이 말이지, 이게 달란트지. 제일 감사해요, 진짜. 진짜 묵묵히 남을 중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큰 달란트지. 이거 안 뺏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1: 주어진
0: 예수
1: 자리에서
0: 믿는
1: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선교사님에게도 사모님에게도 가족들에게도 특별하지 않은 일상입니다. 다시 가게 되더라도 또 걸어갈 길.

0: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야죠. 저는 우리 남편 돌아와서 중국 가자면 또 갈 거예요.
1: 아, 그럼 가야지. 북한 사역은 할 수가 있지. 나도 북한은 가고 싶은데 그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통일되면은 북한 사역하게 해달라고.

0: 북한에 억류된 뒤로 생사조차 확인이 안 된 채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에게 가장 절실한 소식이 내일이라도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1: 살아있던 소식만 들어도 살아있을 거라고 믿지만은 그래도 확인을 못했으니까 확인만 됐으면 우선 제 바람이 그거지.
0: 저희 아버지 김정욱 선교사님 그리고 김국기 선교사님을 비롯해

0: 거주되어 있는 6명의 한국분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억류자 가족분들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여기저기 그렇게 지인들을 통해서 듣고 모르지만 우리 김정성 교사를 모르지만 기도해 주시는 모든 중보 기도자들 항상 감사하고 또 저도 기도로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통항체계 마련과 제재 완화 문제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6월에 수출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인도양 심층의 해양 변화가 중국 양쯔강 홍수와 한국 연안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K-POP 그룹인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국립중앙박물관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연합뉴스는 북한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지정한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고위험국 지위를 올해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철책과 지뢰 지대를 확대하며 비무장지대 무장화를 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는 우크라이나 정부당국이 러시아가 사용한 북한산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한국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군사력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를 핵개발과 유사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동아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에서 열린 4자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선박 통항을 위한 메커니즘 마련에 합의했다고 이란 측이 밝혔습니다. 이란 협상단은 원유 수출에 필요한 허가 발급과 해외 동결자금 해제 문제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양측은 향후 실무 협상을 이어가며 종전 양해각서 이행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종전 양해각서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전쟁 종식과 해상 봉쇄 해제, 이란산 원유 수출 허용, 동결자금 해제 등이 최종 협상에 앞서 이행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은 협상 이행 상황을 관리할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고 향후 최종 합의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재봉쇄 위협에도 지난 주말 수백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현재 선박 통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선박이 위치 신호를 끄거나 운항을 늦추는 등 긴장 여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의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넘게 증가한 620억 달러에 육박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반도체였는데요. 반도체 수출은 25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약 2.9배 늘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수출 가운데 반도체 비중은 41%를 넘어서며 한국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성장에 따른 서버용 반도체 수요 확대가 수출 호조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컴퓨터 주변 기기 수출도 AI 서버용 저장 장치 수요 증가에 힘입어 큰 폭으로 늘었고 승용차와 석유 제품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 베트남, 유럽연합, 대만 등 주요 시장에서 모두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수입 역시 늘었지만 수출 증가폭이 더 커 무역 수지는 약 17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누적 무역 수지도 큰 폭의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수출 호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수출 증가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팀은 인도양 깊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해양 파동이 중국 양쯔강 유역의 집중 호우와 홍수를 유발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1960년 이후 축적된 해양과 기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도양

심층에서 발생하는 로스비 파동이 동아시아 강수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인도양 수온 상승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강화해 중국 내륙으로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고 결국 양쯔강 유역의 홍수를 키우는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특히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양쯔강 유역의 대규모 홍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최근 로스비 파동의 이동 속도가 과거보다 크게 빨라지면서 홍수 발생 주기도 더욱 뚜렷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양쯔강에서 유입된 대량의 담수는 서해와 제주 해역으로 확산해 저염수대를 형성할 수 있고 이는 전복과 소라 등 해양생물의 생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올여름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연안 생태계 변화와 양식업 피해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을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박물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번 위촉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미술과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보여온 RM은 앞으로 박물관의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하며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국내외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위촉식에서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RM과 함께 전시를 관람하며 문화유산의 세계적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유 관장은 RM이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세계인과 나누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RM 역시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해외 관람객과 젊은 세대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팬층을 보유한 RM의 참여가 한국 문화유산 홍보와 박물관의 국제적 인지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북한을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이 높은 국가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2011년 이후 16년째 고위험 국가, 이른바 블랙리스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FATF는 북한과 이란을 대응 조치 대상 국가로 분류했으며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 확인 대상 국가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FATF는 북한의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차단 체계에 여전히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총회에서는 가상자산과 탈중앙화 금융을 악용한 신종 범죄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고 각국의 자금 세탁 방지 기준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도 진행됐습니다. 북한은 국제금융망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불법 금융활동과 사이버 범죄를 통한 외화 확보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는데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금융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ATF는 앞으로도 북한의 관련 제도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MDL 바로 인근까지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 매설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당국에 따르면 일부 구간에서는 북한 철책이 MDL에서 8, 90m 떨어진 곳까지 설치됐으며 지뢰 지대 조성을 위한 불모화 작업도 MDL 수미터 앞까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최전방 지역에 철책과 전술도로를 구축해왔으며 현재 군사분계선 전체 구간 가운데 상당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북한이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작업 속도도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약 1,000명 수준이던 투입 인원이 올해는 5,000명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실상 비무장지대를 무장화하고 있으며 경계병력과 시설을 전진 배치할 경우 우발적 충돌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전술도로가 완성되면 북한군이 차량을 이용해 최전방 철책 인근까지 신속히 이동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군사적 긴장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러시아가 사용한 북한산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가면서 북러 군사협력이 한국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당국 관계자는 지난 20일 북한의 KN-23과 KN-24 미사일의 착탄 오차 범위가 2024년 최소 1km 수준에서 올해 4월 기준 1에서 5m까지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축적한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북한 미사일 성능을 개량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KN-23과 KN-24는 북한이 각각 화성 11가와 화성 11나로 부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2024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장에 본격 투입됐습니다. 초기에는 오차 범위가 1에서 3km에 달하고 공중 폭발 사례도 적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유도 체계 성능 개선으로 명중률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의 정확도 향상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북한이 전쟁 지원을 통해 실전 경험과 기술을 확보하면서 향후 생산되는 탄도미사일의 위협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측과의 정보 협력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군사력 현대화의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를 핵개발과 유사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민정 첨단기술전략센터장은 최근 발표한 북한 AI 역량평가와 안보적 함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핵 개발을 강행했던 것처럼 AI 분야에서도 국가 자원을 집중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음성인식과 안면인식, 억양식별 등 감시식별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AI를 산업발전 수단으로 홍보하면서도 주민 통제와 군사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의 AI 관련 연구 성과는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단순한 논문 수나 기술 규모만으로 역량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연구진이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나 퀄컴의 반도체를 활용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김 센터장은 제3국 환적이나 유령 회사를 통한 우회 조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AI 기술을 자폭 드론과 정찰 드론에 적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과의 기술 협력이 확대될 경우 한미 안보에 새로운 비대칭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26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는 대체로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로 시작해 낮에는 29도로 오르겠습니다. 반면 평안북도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신의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의 하늘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개성의 아침 기온은 17도로 시작해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남도도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함흥의 아침 기온은 18도, 낮 기온은 26도로 전망됩니다. 반면 함경북도는 종일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하루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서해북부는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2미터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미터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 26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들. 이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치 중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북한이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있고 또 납북해왔던 사람들과의 왕래도 끊겼고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북한 측의 사과와 또 태도 변화가 지금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우리 억류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주님이 위로하시고 많은 이산가족분들과 또 납북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셔서 하루빨리 통일이 돼 이런 아픔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이런 일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또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76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5편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합니다. 시편 25편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유한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시편 25편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은 산길이든 낯선 골목이든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삶의 지도에서는 없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는 순간들이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시편 저자는 그런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넘어질 때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까지의 말씀. 오늘 시작하면서 나눈 이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가 넘어질 때나 갈 길을 모를 때 언제나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이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5편 8절부터 15절의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심으로 죄인들을 자신의 길로 지도하시고 겸손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자신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계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들에게 인의와 성실입니다. 여호와여, 내 죄가 많으니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그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의 후손은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와 친교를 누리니 그가 그들에게 자신의 계약을 알리신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향함은 그가 나의 발을 그물에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께로 향하기를 언제나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그런 이 새벽 시간 매일매일의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노스 합창단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문을 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예정이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 찬양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로 함께합니다.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함께 오늘의 은혜의 시간들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두 번째로 수넴 여인은 총명한 여자였지요. 열왕기하 4장 9절에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라. 영안이 더 있는 여자였습니다. 영적인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영특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거대한 축복인지 모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돈 가진 부자는 잘 알고 빽 가진 사람도 잘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잘 모르고 지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의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별 못하는 세대 속에서 구별할 수 있는 총명, 구별할 수 있는 영역,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총명한 여자. 세 번째로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여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하 4장 22절 23절에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서 돌아오리라.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선지자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가로되 평안합니다. 마음 놓으세요. 내가 다녀올게. 아들 죽었

0: 때는 얘기는 안 한 거예요. 엄마가 만약 외아들이 죽었다면 무엇부터 합니까? 통곡을 하고 내 아들 살려내라고 무릎을 치면서 울지 않을까? 그러나 이 여인은 강하고 초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남편도 의논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가멜산으로 달려가는 신앙의 의지, 그 여인의 장점 중에 장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탄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멜산에 선지자 만나러 갑니다. 참 인내력도 가지고 있던 여자지요. 열왕기하 4장 30절에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야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인내.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내 아들을 살리기 전에는 안 떠난다. 야곱의 인내를 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러한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밖에서 모래 알마냥 바람 부는 갈대와 같이 이 세상 길이며 있었던 중 한복음 전달 접어서 전부 여우지 없어서 이 찬송가를 접하였습니다. 찬송가를 듣는 순간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합니다. 눈물로써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며 세상의 원망의 분노로 자신을 한탄하면서 불만과 복수심 살아올 때면 주님 앞에 나와 전부 여우지 없어서 이 찬송으로 회개하고 저를 씻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나의 삶을 누릴 생각을 못 해본 저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접하면서 나의 마음이 상처가 치유되어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남의 아픔을 자신이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인간으로 새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권능을 받아 주님께 구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리고 이미 응답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하며 오늘도 고향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북한이 고향인 리영희 자매의 고백이 하늘에 상달되어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간절한 마음과 함께 오늘의 이 찬송 올려드릴까요?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지금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전심어린 가사기를, 그런 고백이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의 찬송가가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릴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북한이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리영희 자매 선곡과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무릎 꿇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렇게 의와 평강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1: 저는 1962년에 평양에서 태어났지만 추방되는 아버지를 따라 함경북도 온성군 상화라는 곳으로 이사해 그곳에서

소녀 시절까지 보냈습니다. 북한에서 살았던 50년 기간에 겪었던 가지가지의 피눈물 나는 삶을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24살이 되던 해 좋은 남편을 만나 시집을 와서 아들과 딸을 낳고 나름 밥술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북한의 어려운 삶 속에 남편은 저에게 있어 마음의 기둥이었고 의지였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40살이 되던 해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구역병원 원장 선생님은 의뢰서를 떼주시면서 빨리 큰 병원에 가서 확진을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평화롭던 우리 가정은 그때부터 비상이 걸렸습니다. 증명서를 떼고 도립병원으로 가려고 하니까 기차가 없었습니다. 남동생을 역전에 주둔시켜 수시로 차 시간을 알아봤지만 역 안내에서는 기차가 어디에 정착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7일 만에야 기차가 들어왔는데 어디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삽시간에 플랫폼은 인산 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 청년들이 철길에 있는 자갈을 손에 들고 사람들을 제압하고 기차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기차에 오르고 보니 기차 안 역시 발을 옮겨놓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승무 안전원을 찾아가서 뇌물을 주고 화장실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화장실에도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경찰의 권한으로 사람들을 화장실에서 쫓아내고 한쪽에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12월 말 설 명절을 며칠 앞둔 때였습니다. 화장실 바닥은 얼어붙은 대변으로 작은 산이 형성되어 있었고 소변으로 얼음판을 이루고 있었지만 너무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남편이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자리가 협소하여 엉덩이에 놓는 근육 주사는 놓지 못하고 어깨를 비집고 모르핀을 주사하며 대전에서 서울로 가는 것과 같은 그 거리를 이틀 반이나 걸려서야 도착했습니다. 도립병원의 상황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초음파 기계가 있는 병원들마다 정전이 되었다. 기계가 고장이 났다. 의사 선생님이 사회동원을 나갔다 해서 초음파 한번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찾아간 것이 철도병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다리를 붙잡고 꼭 초음파를 해달라고 애걸하고 제일 비싼 담배를 뇌물로 주고 초음파를 했는데 간경변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리하여 간경변 치료를 하던 남편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간암을 간경변으로 오진을 한 것이었습니다. 기계가 오래되어서 병원에 들어오는 전기가 전압이 충분하지 못해서 오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달려오는 수많은 차들을 볼 때에 현대적인 의료 장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신속한 이동이 불가능하고 병원의 의료 설비가 온전히 감추어지지 못하여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보지 못하고 힘없이 죽어가고 있을 북한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픕니다. 이때부터 저의 불행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기고 간 자식들에게 아버지 없는 서름을 주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너무 일하여 손톱이 자랄 새가 없었고 돈이 되는 일은 다 했습니다. 술을 뽑고 두부를 만들고 가축들을 키우고 땔나무를 해오고 쉴 새 없이 일했지만 옥수수 밥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없는 집이라는 낙인이 찍혀지자 도둑들이 휘파람을 불며 안심하고

0: 하고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 가축들과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집을 지키고 있으면 밭의 곡식을 훔쳐가고 밭을 지키고 있으면 집의 것들을 훔쳐갔습니다.
1: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첫 번째 이야기,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고향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을 본문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록 12장 10절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로 6.25 전쟁이 시작한 지 76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정전이 된 지 73년째 되는 해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다시는 이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사탄의 세력이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원래부터 참수자입니다. 성경 욥기를 보면 특별한 죄도 없는 욥을 참수해서 그를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겠습니다. 욥기서 1장 9절 11절입니다.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은 사탄의 참소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가정을 다 잃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열 자녀가 다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서 죽고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와서 기와자국으로 몸을 긁어야 됐고 하면서 함께 해야 될 아내는 너무나 그 모습이 비참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등을 돌리고 친구들이 찾아왔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냐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정말 고난의 때 누구 한 사람도 그 옆에서 그를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견디고 이기고 나서 물론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만은 그가 당한 고난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남을 비방하고 참사하는 이 모든 일이든 악한 원수마귀가 충동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상처주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원세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흑암의 원세를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어다. 물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를 다 쫓겨날 것이지만은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싸워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원세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 사랑한다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나가 처음을 막고 부족한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고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찌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 믿는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장차 우리가 모든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저 영원한 번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내가 주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성경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하나를 갈 때까지 크고 작은 전투를 우리는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수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준 무기가 바로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저를 구원하시는데 열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유월절 재앙인데 그 집 문 임방과 양쪽 기둥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은 예외 없이 첫째 아들과 모든 집 중에 첫 번째 수컷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날 밤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족에 있는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온 애굽이 통고로 뒤덮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진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도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의 보혈이 우리 죄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의 가운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냐고

0: 주님께서 기쁜 감사함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대신 사함받기 위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 집에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기 집에 있는 가축을 가져가서 그 제단 앞에서 죽여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술을 헤아려 쏘는 수많은 사랑하는 짐승들이 주인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기 앞에서 사랑하는 자기의 양이 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돌아서 또 죄를 짓고 나서 또 자기가 사랑하는 가축을 갖고 와서 피를 흘리고 또 피를 흘리고 또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믿기만 하면 죄사함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까는 수마이가 예수의 보령력 앞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령력으로 여러분 크게 모세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령력으로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은 물러갈지어다. 우린 담대히 외쳐야 됩니다. 예수의 보령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갖다줘서 보령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물러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령력으로 사망이 물러가고 영생에 주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령력으로 우리에게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보령력으로 질병이 물러가고 치은청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보령력으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를 다니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한테 풍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모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저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길이 굽이굽이 이기차는 문제와 어려움, 아픔, 상처, 외로움, 슬픔, 비난과 공격,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시간들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꼭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남은 삶 정말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을 본문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오늘도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6월 26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이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는 맑아지겠는데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20도, 대구와 목포, 여수가 19도, 신의주와 서울, 포항, 대전, 광주가 18도로 보이고요. 강릉이 17도, 평양과 개성, 춘천이 16도, 강계와 함흥, 청진이 15도, 해산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신의주와 광주가 29도, 개성과 대전이 28도, 평양과 춘천, 여수가 27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목포, 부산이 26도, 해산과 포항, 제주가 25도, 함흥 24도, 강릉 23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서해 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의 파도는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9주의 십자가 부혈로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 음반 가운데 찬송에 이어서 오늘의 남과 북의 날씨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남과 북에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함께한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구주 십자가의 그 보혈 가운데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루,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올려드린 기도와도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내 주의 보혈은 끝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외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로 시작하셨지요.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3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인은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0: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9장 2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주님께 대해서 마음을 집중하고 있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은 마음속에 감동으로도 말씀하시지만 또한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때로 환경이 우리의 길을 막을 때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제가 주님이 원치 않은 길로 가고 있나요? 주님은 항상 그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한쪽 길은 막으시며 다른 한쪽 길은 열어주시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막으시는 길로 가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경은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깨어있을 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나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과 권세와 은혜 안에서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나는 순간마다 본능을 따라 움직이려 합니다. 원하는 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반응하려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나를 다스리소서.

나의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말해야 하는 대로 말하게 하소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법도대로 판단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본능이 아닌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일어날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제보다 더 주님 앞에 온전한 만남들이 되게 하소서. 어제보다 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관계 되게 하소서. 나의 작은 행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하소서. 오늘도 자녀의 권세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삶의 끝에 서면 너희 또한 자신이 했던 어떤 일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동안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뿐이다. 너희는 행복했는가? 다정했는가? 자상했는가? 남들을 보살피고 동정하고 이해했는가? 너그럽고 잘 베풀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했는가? 너희 영혼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되고 마침내 자신의 영혼이 바로 자신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도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기대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요. 말씀으로든 기도로든 찬양으로든 사람의 말로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해서 그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종일토록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죽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자칫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신앙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깨우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전 문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새해 행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며칠 전에 추천해 주신 가족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찬양을 입술로 부를 때는 멜로디에 묻힐 때도 있어서 가사를 눈으로 읽어봤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의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네요. 그 사랑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26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그래서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 두 글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FM 98.1 장원극동 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잠언 16장 24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날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피곤을 씻어주시고 새 육체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고단함도 회복시켜 주소서. 무엇보다 마음이 먼저 새로워지게 하소서. 오늘 나의 입술이 정결하게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닮아 선한 말을 나의 입에 담게 하소서. 나쁜 말은 생각도 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입술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하루가 나의 선한 말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결국 말로 나온다면 먼저 나의 생각을 고치게 하소서. 나의 본능은 지적하기 좋아하고 비판을 즐겨합니다. 나의 죄악된 성품을 사하시고 나로 성령의 임재로 변화받게 하소서. 그래서 격려와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담게 하소서. 오늘도 나의 언어가 정직하고 선하고 온유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나의 말을 기다리는 좋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언어가 회복되는 귀한 날 되게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말이 정직하고 선하고 온유할 때에 모든 사람이 나의 말을 기다리겠죠. 오늘 그런 귀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고요.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을 전하는 귀한 입술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사랑이고요.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잠언 16장 24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올려드린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사랑이고요. 샵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 뭔지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말을 오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9277님, 나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4960님,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성공했습니다. 돌아가는 길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랑 가득한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0: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사랑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랑이라고 남겨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웅천교회 임병욱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진해 웅천교회 임병옥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를 본문으로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능력이 있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8절에 말씀해 보면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설명하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화려하지 않는 교회, 세상적으로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못하는 교회, 재정이 풍성하지도 않고 사람이 많지도 않고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능력, 작은 모습이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가치의 원리에 따라서 교회를 바라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동일하게 이 다섯 교회 가운데 묘사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7절을 시작하면서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시기를 주님은 문을 여시고 닫으시는 거룩하시고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할 때에 이 표현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거룩함이 있었고 진실함이 있었고 복음의 문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복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았던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돼 있는데 그 다윗의 가진 일을 이야기하면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것은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 이사야 22장의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의 말씀인데 히스기야가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을 때에 그때의 국내 대신이었던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노니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엘리야김이 오늘 말씀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열쇠가 나무로 된 큰 열쇠였단 말이에요. 그걸 어깨에 이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을 가지고 성문을 열면은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성문을 닫으면 뭐요?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국내 대신으로서 필요한 물건들을 빼나갈 때에 이 엘리야김이 가지고 있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그것이 공급되는 거고 되지 않으면 줄 수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이런 표현은 권세

의미하는 겁니다.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함과 진실함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닫혀있는 모든 문문들을 여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통치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고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는요, 닫힌 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닫힌 문이 있었느냐? 외부로부터 수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죠. 고난이 있었죠.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율법을 따르지 않냐,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 왕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자들 가운데는 여러 닫힌 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닫힌 문들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는요, 사회의 문, 경제적인 문들, 또한 공동체 가운데 소속되지 않는, 배제되어지는 이런 닫힌 문들이 굉장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닫힌 문을 경험하고 있는, 외부로부터 닫힌 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9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 시작을 하면서 뭐라는 표현이 나오냐면요. 보라, 사단의 회당이라고 이해합니다. 뭐냐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 대한 심한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로마에로부터 다가오는 문화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러 고난 때문에 교회가 많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의 동적인 유대인들로부터 외부의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 자신들을 배타하며 자신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어려움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문을 여시고 교회의 문을 여시고 닫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 바로 빌라델비아 성도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보면서 칭찬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보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상황보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고 사람의 평가보다 주님의 평가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능력으로 말씀을 지킨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인데 먼저 8절 말씀만 오늘 말씀해 보면 볼지어다라고 하면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무엇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복음의 문, 구원의 문을 활짝 하나님께서 열어놓아서 닫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칭찬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하고 맙니다. 여기서 먼저 말할 때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럼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섯 개의 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행위를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과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과 두 번째는 위로예요. 먼저 두려움은 왜 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죠. 인간은 사람의 겉모양을 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거짓된 모습을 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장과 폐부와 모든 삶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4대 교회처럼 이름은 있으나 복음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이 모습이 드러나는구나. 두려운 거죠. 그러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은 하늘의 위로가 주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작은 능력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크론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마이크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작은 능력, 여기서 미미한 능력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제한된 힘이라는 거예요. 선택적 약함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작은 능력,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하고 원래부터 능력이 아주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작은 능력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작은 능력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들이 강해질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야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강함을 선택하지 않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함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적 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작은 능력을 요구하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가 없고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어떤 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느냐. 그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참 이해가 안 돼요. 뭐냐면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단의 회당이 있다라는 것은 그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그것은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는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 공동체는 로마의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회당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와서 뭔가 이렇게 하긴 했는데 결과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누구에게? 그렇죠? 사단의 회당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증거를 내가 보여주겠다는 것. 이방인들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어떻게 보면 간증을 듣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간증을 듣는 축복의 성도들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작은 것을 들어서 내가 크게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 부분만 읽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해놓고 내 능력이 어디에서 온전해진다고요? 약한 데서. 우리 강한 데서 온전해질 것처럼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하여질 때는요, 하나님의 강함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했다 할지라도 나의 능력이 들어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나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한 것을 핑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약해서 뭘 못해요. 나는 약해서 뭐가 안 돼요. 나는 작아서 못해요. 뭐가 없어요. 그건 약함은 핑계의 도구가 아닙니다. 약함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주님은 큰일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은 작은 능력을 드린 신실한 순종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분들이 많고 또 작은 능력을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은 작은 믿음은 우리의 무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용납하는 겁니다. 그 낮아진 그리스도 때문에 낮아진 그 자리는 낮아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할 수 있으나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내가 충분히 높아질 수 있으나 그리스도 때문에 낮아지는 것. 충분히 나의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 그 작은 능력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행하시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의 순정을 이야기하는데요.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뭘 지켰다라고 말합니까? 말씀 가운데 여러 말씀이 있는데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붙든 자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인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라는 말씀이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작은 능력 가운데서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며 가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뒤에 좀 내려오시면요. 1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인내하라라고 돼 있고 그 뒤에 11절에는 굳게 잡으라고 돼 있고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 이거는 다 뭐예요? 굳게 잡아서 뭐예요? 인내하라는 거죠. 견뎌내라는 겁니다.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다고 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뭔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부탁하려고 하는 순간에 화를 내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작은 것 하나에 자꾸 화가 나요. 그럼 자녀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자꾸 사라지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과 우리가 대화를 나누며 교제할 때에 작은 것 하나에 자꾸 화가 나요. 그럼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자꾸 뭐 우리 가운데 화가 나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랍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다 견디며 그러잖아요. 견뎌내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견뎌내는 거예요. 고난도 견뎌내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견뎌내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쉽게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있는데 믿음에 걸어갈 때에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떼어나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그 유혹 가운데 넘어져가지 않고 그 길 가운데 버텨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하 앞에 섰을 때에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심을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주위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막 중압감이 막 오는데 그 가운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 환난과 고난과 어찌할 수 없는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 내가 나서지 말고 그 가운데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거리를 지키고 있어라. 인내하라는 거죠. 견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올 때에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고난으로 연단되지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연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난 없는 길을 가면 좋겠지만요 그 길 가운데는요 우리의 연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훈련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세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버티어 있으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믿음 안에 굳건히 지키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한 번의 열심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정말 믿음 안에서 가만히 있어 그 믿음을 지키고

지킨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말씀을 지키라, 인내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지키는 그 말씀, 지켰던 그 자리가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지켰던 그 말씀, 순종했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말하면서 결론은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은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 마찬가지죠. 주일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킴을 통하여 이 주일에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를 드림으로 이 예배가 내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큰 위로를 주세요. 11절 말씀대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오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온다고요? 속히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히 온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엄청난 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 외부와 내부로부터 어려움이 있고 자기가 복음 때문에 이 작은 능력, 작은 자리 가운데서 닫힌 문 가운데 막 살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네가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속히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내일 여러분 직장 다니시면 직장에 출근을 하시죠? 출근을 하실 때 마음에 그래도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느냐? 퇴근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입니다만은 내일 직장에 출근하는데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여러분들 그건 곤란합니다. 일을 못 합니다, 여러분들. 힘들어도 퇴근 시간이 있으면은 내가 아, 집에 갈 날이 있구나. 여러분들 마침의 시간이 있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가운데는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빌라델비 교회가 그런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정말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빌라델비 교회 가운데 얼마나 큰 소망이 됐겠어요. 너희들 이런 고난, 이 낮아짐의 고난이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가 곧 온다. 곧 오니까 너희를 굳게 잡고 이 면류관을 빼앗지 않도록 네가 열심을 좀 다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갔던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낮아짐의 길이고 작은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원히 고난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오심이 언제일지 하루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우리 인생에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인류에 내일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의 마감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때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그런 때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날 가운데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1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오늘 말씀이 12절에 보면요,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며 견디며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 사람들,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자신이 선택하여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진 가운데 거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기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기는 자 가운데 뭘 주느냐? 세 가지를 주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견실하고 큰 기둥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기둥이 필요하잖아요.
빌라델비 교회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요, 기둥이 어마어마합니다.

0: 합니다. 지금은 기둥밖에 안 남았는데요. 어마어마한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으로 삼겠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도 교회라든지 아니면 집을 지을 때 기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둥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터키 중앙부 쪽에서 조금 밑으로 있는데요. 그것은 활화산지대, 그러니까 늘 화산에 있고 그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동네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기둥이란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기둥이 튼실하지 않으면 지진 가운데 뭐예요? 건물이 다 무너지는 거죠. AD 17년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폐허가 된 적이 있는 곳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곳에서 구호 물품도 주고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하게 하고 5년 정도 세를 면제해 주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속해 주는 지역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뭐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이고요. 또 뒤에 말씀해 보면은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하시겠다. 뭐 어디를 다시 나간다라는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여러 번 있었죠. 여러분들 큰 지진이 오면은 어디로 대피합니까? 빨리 밖으로 대피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지진이라든지 화산이 터지면은 알았던 거예요. 지진이 있다는 걸 알고 빨리 다른 도시로 피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요?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해도 뭐요? 다시 내가 나가지 않도록 해주겠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요? 견고함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큰 기둥으로, 성전의 기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어떤 외부의 흔들림 속에서도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성전의 기둥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시는 기둥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진해 웅천교회 임병욱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546-5891번 진해 웅천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큰나무교회 김홍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분열의 시대 속에서 이 땅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공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을 존중하는 책임의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처받고 불안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랑과 평화가 다시 흐르게 하셔서 모든 백성이 감사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이들과 아픈 이들을 찾아가 섬기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참된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오니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6월 26일 금요일 빛나는 오늘 2부 함께 찬양하며 출발합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속에 담긴 그 언어들을 표현하는 오늘 되었으면 해요. 사랑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FM98.1 진주 FM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또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단어 사랑이고요. 샵 0981번으로 사랑이라고 남겨주시면 오늘은 잠언 16장 24절 말씀으로 올려드린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사랑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책 속에는 이렇게 꿀송이같이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말씀들이 가득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언어인데요. 오늘은 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날 되었으면 합니다. 샵 0981번으로 사랑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3235님 오늘을 사랑으로 시작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9538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5615님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8717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단어 사랑 두 글자로 출석해 주시면 기도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어둠이 깊을수록 한 사람의 기도는 위대한 빛이 돼 세상을 밝힙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이 땅을 다시 깨우는 마마클럽이 이제 밀양에서 시작됩니다.
1: 평범한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무너져가고 있는 자기 삶의 기초를 하나님이 다시 쌓아주시기를 기도했던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가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2: 하나, 우리는 모성으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를 품는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하나, 하나님의 몸된 모든 교회, 크고 작은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며, 하나, 우리는 자신이 기도할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기도의 불을 다른 이에게 옮기며 개교회를 위한 기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0: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이 7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길 함께 소망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하나, 둘, 셋.

고난의 포장지도 벗겨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그때가 돼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8096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4040님 사랑은 오래 참고 견뎌야 한다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멘. 오늘 출석 단어 사랑 두 글자 남겨주셔서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5분 지나고 있고요. 극동방송의 70년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우리는 종종 당연한 것들에 대해 무뎌져 살곤 합니다. 매일 뜨는 해가 당연하고 내가 가진 신앙이 당연하다고 느낄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그 당연한 일상을 깨뜨리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오늘은 극동방송 개국 이전에 기독교 관련 방송 프로그램 상황들은 어땠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우리 한국 기독교계 방송 역사의 뿌리를 찾아가 봅니다. 1956년 극동방송이 개국하기 전 과연 이 땅의 전파에는 어떤 복음의 소리들이 담겨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라디오 방송의 시작인 1927년 KBS 전신인 경성방송국 시절부터 종교음악은 간간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정식 프로그램이라기보다 음악방송의 일환으로 합창이나 독창곡이 연주되는 수준이었죠. 그러다 1936년 무렵 일요일 밤 9시에 종교음악이라는 이름으로 정규 편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록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데요. 1936년 3월 1일 세문안교회 찬양대가 내 주를 가까이 주를 찬양하라 같은 찬송을 불렀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억눌려 있던 시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하지만 시련도 있었습니다. 일제가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일본어 방송의 비율을 높이게 되었고 결국 1942년에는 한국어 방송 자체가 폐지되면서 찬양의 소리도 함께 멈추고 맙니다. 광복 이후 다시금 방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1945년 11월 기독교 지도자들은 현 KBS의 전신인 서울중앙방송국과 협의해 기독교 시간을 확보하기로 결의합니다. 덕분에 그해 12월부터 매주 주일 저녁 15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전파를 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일반 방송국의 사정은 늘 유동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기독교 시간이 종교 시간으로 통합되는 등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에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갈증이 모여 우리만의 복음 방송이 필요하다는 간절한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때마침 국제선교협의회에서도 분단된 남북한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방송이라며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죠. 이 뜨거운 열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만나 훗날 CBS의 태동,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의 개국으로 이어지는 귀한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전파를 통해 복음의 씨앗을 심으려 했던 선배 신앙인들의 열정.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방송이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한편 타마슨 선교사를 파송했던 The Evangelical Alliance Mission, 즉 팀 선교회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고 단단합니다. 이 선교회는 1890년 10월 15일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프레드릭 프랜손 선교사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처음 이름은 스칸디나비아 연맹 선교회였는데요. 미국과 캐나다의 복음주의 신앙인들이 북아메리카를 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됐고 1949년에 지금의 이름인 팀 선교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사실 타마슨이 한국에 오기 전부터 팀 선교회는 이미 아시아 선교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1891년부터 중국과 일본에 선교사들을 파송해 활동하고 있었죠. 특히 중국의 공산화로 인해 선교사들이 흩어지고 맥아더 장군이 일본 선교를 위해 1만 명의 선교사를 요청했던 긴박한 시기에도 팀 선교회는 일본 선교를 위한 대표단을 구성해 복음 전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팀 선교회 설립자인 프랜손 선교사는 이미 오래전 우리 한국 땅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도화선이 됐던 1904년 원산 부흥 집회 기억하시죠? 한 해 전인 1903년 하디 선교사의 요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프랜손 선교사는 나흘 동안 평양 집회를 인도하며 이 땅의 부흥을 위해 이미 기도의 씨앗을 심었던 것입니다. 팀 선교회는 1995년 잠시 한국 사역을 마무리하고 환송 연회를 가졌지만 2014년 다시 활동을 재개해 지금까지 총 94명의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했습니다. 그 가운데 40여 명의 선교사가 1953년부터 1997년까지 우리 극동방송에서 함께 사역했다는 기록은 오늘날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의 전파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헌신 위에 세워졌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극동방송의 문이 열리기 전 이 땅의 척박한 전파 위에 뿌려진 복음의 흔적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도 그 당시 선교사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심장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그 귀한 발걸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오늘날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주파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오늘 방송을 들으며 느끼신 감동이나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을 향한 축하의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먼 땅 좋은 기별. 지금까지 맹주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먼 땅 좋은 기별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그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한국 땅의 대한민국의 13개의 주파수로 각 지역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세워진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정말 후회하심이 없으시죠? 그러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책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사랑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랑이라고 남겨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오전 8시까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특히나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은요.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시편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 선동에 귀 기울이며 온통 죄지을 건수 찾아 귀를 바짝 세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 앞에서 거들어거릴 뿐 스스로에게 발림소리하며 자신의 악을 아무도 모를 거라 믿는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러운 개수물. 그가 온당한 일을 한 적이 있던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또 다른 흉계를 꾸민다. 그가 길거리에서 제멋대로 설치면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그는 불장난을 하면서도 누가 화상을 입든 개의치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드높고 그분의 성실하심 끝이 없다. 그분의 목적 원대하고 그분의 편결 드넓다. 광대하시되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으시니 사람도 생쥐 한 마리조차도 그분께는 소외되는 법 없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우리가 주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손수 베푸신 잔치 음식을 배불리 먹느라 정신이 없건만 주께서는 우리 잔에 에덴의 광천수를 가득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폭포수 같은 빛의 원천, 우리 눈을 뜨게 하여 빛을 보게 하시는 분, 주님의 벗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이들 안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소서. 불안당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고 소인배들이 나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소서. 졸부처럼 거만한 자들이 쓰러져 진흙탕에 완전히 고꾸라지게 하소서. 출세를 자랑하는 자들의 신경 쓰지 말고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라. 머지않아 저들은 배인풀처럼 오그라들고 잘린 꽃처럼 시들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 보험을 들고 선한 일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네 본분을 지켜라. 하나님과 사귐을 지속하여 가장 복된 것을 누려라. 하나님께 모두 털어놓고 아무것도 숨기지 마라. 꼭 필요한 일이면 그분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네가 올바르게 살아왔음을 대낮에 증언해 주시고 정오의 확인 도장을 찍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물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여라. 출세의 사다리를 오르는 자들, 남을 밀치며 정상에 오르는 자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노여움을 제어하고 분노를 버려라. 진정하여라. 화내봤자 사태를 악화시킬 뿐. 얼마 못가 사기꾼들은 파산하고 하나님께 투자한 이들이 곧 그 가게를 차지하리라. 악인은 눈 깜짝할 사이에 결단 날이니 한때 이름 날리던 사업장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겸손한 이들이 그리로 들어가 넘겨받고 엄청난 횡재를 만끽하리라. 나쁜 자들은 착한 이들이 싫어 그들을 해코지하는 데 골몰하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으신다. 그분께 그들은 싱거운 농담거리에 불과하다.

있다. 불량배들이 칼을 휘두르고 허세 부리며 활을 당기는구나. 순진한 이들을 괴롭히고 개와 산책하는 선량한 사람을 강탈하려 드는구나. 저들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 그대로 거꾸러지니 연극 속의 우스꽝스런 악역꼴이다. 때로는 많은 것이 적고 적은 것이 많은 법, 의인한 사람이 악인 쉰명보다 낫다. 악인은 도덕적으로 구제불능이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량한 이들을 기억하시니 그들이 하는 일을 쉬 잊지 않으신다. 그들은 불경기에도 고개 숙이지 않고 냉장고가 텅 비어도 배부르리라.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36편에서 37편 19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김해 하늘영광교회 이동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들은 율법을 붙든 것이 아니라 복음, 즉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모두가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복음을 붙들고 구원받은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여자가 그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입니다. 이 네 여자가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한 고귀함이 없는 여자들입니다. 율법적인 잣대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들이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붙들었는지 다말의 경우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로서 야곱이 축복할 때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탄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축복을 받았던 자가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였습니다. 이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엘이고 둘째는 오난이고 셋째는 셀라였습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 엘과 결혼한 여자가 바로 오늘 주인공인 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갔다고 했습니다. 장자 엘이 죽은 후에 유다는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동침을 하고 형의 후손을 이어가길 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계대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난은 유다 족속을 통하여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뜻 따위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형수님에게 씨를 주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고 그러면 재산의 상속도 많은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고 땅에다가 설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오난의 행위를 악하게 여기시고 그의 생명도 거두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긴 유다는 이런 잘못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탓을 며느리 다말에게 돌립니다. 막내 셀라가 자랄 때까지 딤나에 있는 친정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여자였습니다.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메시아를 갈망하고 그 메시아의 대를 자신을 통하여 이어가고 싶은 거룩한 영적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 유다가 그 종들이 딤나에서 먹이는 양떼들의 양털을 깎기 위해 올라왔다는 말을 그의 며느리 다말이 듣게 됩니다. 다말은 갑의 옷을 벗고 창녀의 복장으로 변장을 하고 유다에게 다가가서 유혹을 합니다. 유다는 그가 며느리 다말인 줄 모르고 고향을 떠난 허전함을 채우고자 함께 동침하기를 원합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죽이로 흥정을 마치고 그 염소 새끼를 뒤에 줄 때까지 담보물을 달라고 다말은 요구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받게 됩니다. 그 뒤에 유다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해서 임신하였다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유다가 진노하며 그 며느리를 끌어내어 불살라 죽이라고 합니다.

0: 합니다. 그때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 묽은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하며 유다가 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증거물로 주게 됩니다. 유다가 그 물건을 받아드는 순간 그 물건이 자신의 물건인 것을 깨닫고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그를 살려주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가야 합니까? 그리고 이런 비윤리적인 여인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적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말은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유대 앞에 내어놓은 지팡이는 바로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말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목자가 된이 막대기는 바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끈, 이 끈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끈은 일할 때나 외출할 때 허리에 묶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의 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했습니다. 즉 다말이 붙든 끈은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은 전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예표가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말이 잡은 지팡이와 끈은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장을 내어놓았습니다. 이 도장은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것을 확증할 때 찍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은 우리 마음의 구원의 인을 치는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보증으로 하나님은 성령의 인을 우리 마음에 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잣대를 적용한다면 다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다말이 살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붙들면 살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요 복음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오늘 이 시대는 멀리 약속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을 약속으로 받고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선악과의 저주를 대신 마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과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으면 산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김해 하늘영광교회 이동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339-3004 지역번호 055-339-3004번 김해 하늘영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죽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자칫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신앙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깨우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1기로 입단을 해서요. 지금 현재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지휘자를 맡고 있는 최햇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어린이합창단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무엇인가요?
1: 창원극동방송이 지금 이 현재 건물에 있기 전에 그 전 건물에서 저희는 합창단 연습을 했거든요. 제가 1기 들어갔을 때 사실은 기억나는 거는 그 같이 했던 단원들이랑 쉬는 시간에 열심히 놀고 또 열심히 찬양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 혼나기도 혼나고 근데 함께하는 또 단원들이 있고 또 그 시간들이 되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나면 아 제가 지금 지휘를 하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도 우리 단원들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나이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일이 없는데 그때 저희가 정기연주회를 이제 홀에서 하면서 앞에 이제 저희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가운데서 제가 찬양하고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약간 저의 재능을 발견하는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창원극동방송 하면 그렇게 찬양하고 함께 또 즐겁게 지냈던 기억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 앞으로 창원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1: 네, 창원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은 사실 합창단 단원들이 학교 콘서트를 갔다 오고 너무 좋았다는 또 은혜 받았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더욱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면 사실 학교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믿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새겨주는 그런 시간들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원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창원극동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극동방송 화이팅!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남해창선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부성결교회 담임목사 위임 예배가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옥봉동 진주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745-5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 함께 가는 교회에서 초청잔치와 부흥회가 개최됩니다. 7월 5일에는 굿네이버스 김수진 씨를 강사로 초청잔치가 진행되고 7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피종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6217-33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남 요양센터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6-46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 빛으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4편 4절부터 8절까지를 본문으로 경건과 벅찬 행복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람이 엄마 뱃속에 나올 때 그 아기가 뱃속에 있는 아기가 할 일이 없어요. 탯줄로 산소, 영양 다 공급되고 그냥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엄마가 밀어내서 세상에 나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실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믿는 순간에 하루도 안 걸려요. 입으로 나 주님 믿습니다 구세주로 하는 순간에 구원은 받은 거예요. 구원을 아무도 뺏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예수님이 보증하시고 구원의 주님, 구원의 감동을 해서 우리 믿게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구원은 누구도 방해 못해요. 빌리 그레한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언젠가 TV에 또 라디오에 방송에 빌리 그레한이 죽었다고 나오거든 믿지 말라고 나는 안 죽는다고 천국에 가서 산다 할렐루야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는 이제는 자기가 호흡해야 되고 젖을 먹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되듯이 우리가 구원은 100%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쭉쭉쭉 거룩하게 하나님 닮게 되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라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했어요. 나 가만히 있어도 거룩하게 되겠지. 나 가만히 있어도 뭐 깊은 인격의 사람이 되겠지. 아니에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나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건하고 거룩한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계속 훈련하고 단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당에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까지 올라가라고 성경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경건의 길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할라파 그 빌딩 두바이에 있는 828m 높은 빌딩처럼 올라가야 되고 또 8849m 에베레스트 산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목표가 있어야 돼요. 경건의 키를 키워서 하나님 기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기본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대로 예수님 우리 마땅이에요. 그렇게 형님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맑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만 어제와 똑같은 나는 슬픈 일이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발전해야 되잖아요. 내 하는 일, 사업, 내 전공, 내 실력 키워나가야죠. 대학 교수님이면 교수님의 실력을 키워나가야죠. 그렇게 키워나가니 처음에는 웃음 조롱도 받던 폴 틸리 교수는 유니온 신학교에 은퇴하자 바로 하버드 대학에서 그를 불러서 7년인가 9년 교수로 모시고 하버드의 그 계약이 끝나자 바로 시카고 대학에서 그 교수님을 불러가잖아요. 처음에는 영어가 발음도 안 좋고 미국 학생들에게 우선거리였지만 계속 칼을 가니까 그렇게 귀한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더럽혀지면 다시 주의 뼈를 씻고 계속해서 경건의 키를 높여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언제나 같이 걸어주시는 거지요. 나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다윗의 그 영적 키가 경건의 키가 그렇게 높은 걸 내가 알고 깜짝 놀랐어요. 본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는데 그걸 여러 번 읽어보니 자기도 울어온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떳떳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일꼬 하오니 하나님이여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하나님이여 의로운 빛을 비춰주소서. 시편 7편 8절에 하나님이여 제가 의롭게 성실하게 살았으니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심판하소서 판단하소서 그게 나를 입증해 주소서. 내가 이렇게 의롭고 신실한 걸 입증해 주셔서 시편 26편 1절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의지했으니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의롭다고 흠 없이 완전하단 말은 흠 없이 살은 걸 하나님이 입증해 주소서. 대단한 거지요. 그 다 다윗이 말한 거거든요. 시편 139편 1절에서 쭉 나가보면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저를 살펴보셨으므로 저를 아시나이다. 제가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도 주님은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길을 다 아시니 내 입의 말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가 누운 자리도 아시니. 그리고 시편 139편 23절 24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의 뜻을 판단하시고 나의 의를 판단하소서. 내가 무슨 악한 일이 있는가 보시고 나를 인도하소서. 뭐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한번 육체의 본능을 이기지 못해 장군인 바세바 자기 부하 장군의 부인을 범한 일은 있어도 대개 그는 경건의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았단 말이에요. 내 양심을 살펴주셔서 내 의를 살펴주셔서 내가 흠이 없지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쓰시잖아요.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여 쓰시는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이런 일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된다. 우리가 학력이 생긴 것이 키가 작고 크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깨끗하게 경건하게 가꾸면 우리는 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금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인물이 되는 거죠. 꼭 필요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인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시거든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세요. 내 이름으로 내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야, 이건 뭐 마태복음에 있는데 몇 장 몇 장 아니 이렇게 편하다. 예. 이걸 내가 모르고 이때까지 고생했다. 예. 말씀만 알면 되잖아, 그죠? 예? 주의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은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은 한 문화 받아서 열심히 장사해서 비즈니스 하라. 우리 주님이 교회는 킹스 비즈니스. 예수님의 장사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비즈니스. 근데 열심히 해서 열문화 남겨서 갖다 보고 하니까 열문화를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너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 개 도시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섯 문화 남긴 사람에게 다섯 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도시를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 쓰임받으면 영원히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한 분이 천국에 갔어요. 황금길 의리의리한 천국에 놀랐는데 집들이 보석 찬란한데 특별히 한 집이 너무 웅장하고 화려하고 너무 거대한 집이 있어서 대문도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짓고 있더래요. 그래서 천사님, 천사님, 저 집은 누구 집입니까? 지용수 목사 집이다. 와, 우리 아멘한 사람은 천국 집이 좋을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집 참 좋다, 좋다. 천사님, 제 집은 어디 있습니까? 너 집은 안 보는 게 좋다. 좀 보여주세요. 안 보는 게 좋대도 보여주세요. 따라오느라 천국에도 시골이 있더랍니다. 시골 한 켠에 초라한 집이 하는데 This is your house. 이게 너 집이다. 너무 창피하고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아무리 목사님 집이고 제 집이지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없습니다. 아니다. 공평이다. 땅에서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금한 대로 짓는다. 그리고 잊지 말아라. 천당에는 이사하는 일이 없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뭐 살다가 행편해주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지만 천국에는 처음 받은 집에서 평생 영원히 사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사는 게 감사하지만 의리의리한 저택에서 도지사로 시장으로 사는 사람하고 그냥 조그만 집에서 평민으로 사는 것과 다르잖아요. 천국은 공산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께 쓰임받는 것도 보람있고 내가 필요한 인물 되어서 감사하지만 그 상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서 계속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 경건한 자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거든요. 본문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목말라 하시거든요. 예배 받고 싶어, 받으시고 싶어, 목말라 하시고. 찬송 예배 받으시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영광, 감사, 찬양은 예배를 통해 받는 거예요. 근데 막 살고 이러면 그 예배가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나 교회는 죄인 클럽이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나 계속 죄인으로 있는 곳이 아니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왔는데 의인이 되고, 의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좀 더 모아홀리 좀 더 거룩하게,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발전해 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의인들이 의의 제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막 죄짓고 넘어지고 탕자처럼 그렇게 살다 와서 교회 와도 귀한 일이지만, 이기고 거룩하게 살고, 그래서 춘향이처럼 절개를 지키다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으셔서 어쩔 줄 모르실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저 유럽이 항부지였거든요. 해적의 나라, 무서운 나라, 험한 나라, 비참한 나라였는데 복음 들어가고 예수 믿고 예배하고 주일날 문 닫고 막 하나님을 섬길 때 다 선진국이 되잖아요. 미국은, 그 뭐 미국은 역사가 얼마 안 되는데 초기에 청교도들이 4시간, 5시간 예배드리고, 교회 갈 때 찬송하고 올 때는 말씀 받은 거 되풀이하고 예수만 위해 살고 살잖아요. 그때 미국이 이 역사 안에 최고의 나라가 되잖아요. 대한민국 정말 불쌍한 나라잖아요. 정말 불쌍한 나라.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예배드리고 할 때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무슨 노력한 건 아닌데 예배 잘 드리니 어디 가도 되잖아요. 롯은 욕심 가득해서 예배 잘 안 드리고 돈, 의리고 먹었다 돈 하다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알거지가 되잖아요. 다윗은 왕이 돼도 내 복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교회 갈 때 기뻐하고, 성전 갈 때 기뻐하고, 나의 모든 기쁨은 성도들에게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아침에도 예배하고 밤에도 예배하고 하루에 두 번씩 예배하고 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하고 왕 중에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돈, 왕권 내 근세를 잡아야지, 이런 사울은 비참하게 되잖아요. 개인이나 나라나 예배에 마음을 쏟으면, 예배 성공하면 삶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정성을 다 쏟고부터 삶이 달라지거든요. 록펠러도 11조 드리고 주일은 지켰지만 욕심이 가득해서 돈만 벌려고 했지요. 나이 50에 최고의 재벌이 됐지만 욕심이 가득하고 막 자기 라이벌 회사를 사정없이 그냥 무너뜨리고, 그래서 아주 악덕 기업가라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는 손가락질 받았고 55세에 병이 들어서 결국 죽게 됩니다. 록펠러 55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병원의 그 팻말을 보고 생각하고, 또 한 여인이 울고 있는데 얘 우느냐, 딸이 죽어가는데 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한다고, 그 도와주고 그 아이가 회복됐는데 자기가 기뻐요. 그때부터 아, 내가 이렇게 세계 최고 부자 돼도 죽으면 못하느냐, 돈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은혜뿐이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돌아와서 예배당에 40분 전에 일찍 가서 자기를 회개하고 다스리고

거룩한 준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잖아요. 돈 벌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니까 더 잘 돼가지고 한 사람이 4,928개 교회를 짓고 24개 대학을 세우고 유엔 본부 땅을 다 기증하고 뉴욕 시민의 그 가난한 사람의 수술세를 다 내고 선한 일은 다 하잖아요. 55세에 죽을 사람이 98세, 한국 나이로 99세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행복했잖아요. 여러분, 물은 영도에 얼고 백도에 끓어요. 변하지 않아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예배가 게으르면 그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뉴햄프사, 제가 오래전에 부흥회를 섬겼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목사님, 한 목사님께 들은 거예요. 이 나라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미국 와서 성공한 부부가 언제나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안 좋더래요. 그러더니, 목사님, 미안합니다. 우리는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교회 못 나오겠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 갔어요. 미국 백인 교회. 예, 한국 사람 드리는 교회는 수준이 안 맞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래서 미국 교회 다니고 그 교회가 그리 크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일꾼인데 11주도 많이 하고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년 뒤에 울면서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하나뿐인 아들이 코암에 걸렸습니다. 오른쪽 이를 다 뽑아야 된대요. 오른쪽 눈을 뽑고 수술해야 된대요. 기도해 주세요. 사람은 하나님 미치셔야 겸손해져요. 교만하면 마귀가 쓰니까 마귀가 쓰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은 때려서 돌아오게 합니다. 할렐루야. 교만하면 마귀가 쓰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 내가 제일 힘 있는 장로 되지 그 사람 마귀가 씁니다. 우리 부목사 중에 내가 최고 인기 있는 부목사들이 그거 나중에 마귀가 씁니다. 따라합시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부족합니다. 그러면 주님 있으십니다. 그분, 이 한 목사님이 완전히 납작코가 돼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릴레이 기도를 순수를 만들어서 매일 그 아들 위해서 기도하게 했어요. 눈 안 뽑고 이빨 안 뽑고 수술을 했는데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간증하더라고요. 교만하면 예배 시간에 교만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냥 안 계신다. 그 다음부터는 한국교회 와서 수준 맞다 안 맞다 말도 안 해. 수준 물쯤 말도 안 해.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까 그 집이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걸 의인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 오면 기쁘고 영원히 기쁘고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시편 68편 3절에 보면은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뛰놀고 즐거워한다. 너무 기뻐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막 애기처럼 뛰놀고 즐거워하고 막 이렇게 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시편 97편 11절에는 하나님은 의인에게 빛을 뿌려주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기쁨을 뿌리신다. 할렐루야. 의인에게는 환한 빛을 뿌려주시고 의인에게는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려줘서 그냥 이유 없이 기쁜 거예요. 이유 없이. 할렐루야.
와, 시편 149편 5절에 보면은

의인은 침상에서 기뻐한다. 누웠다도 아이고 할렐루야 기뻐한다. 이게 보통 행복입니까? 그래서 의롭게 살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은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따라합시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면 단잠을 자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할렐루야. 누우면 편안하게 잠이 오는 거예요. 누워도 편안하고 일어나도 편안하고 그리고 살아가도 어디 가도 편안하고. 왜? 의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5편 12절에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의인에게 방패처럼 은혜로 호위하신다. 사방으로 방패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호사 나를 치료해도 나는 편안하다. 이게 의인의 마음이거든요. 시편 91편 7절에 내 좌편에서 천인이 내 우편에서 만인이 엎드려져도 그 재앙은 내게 못 온다. 할렐루야. 시편 91편 11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명하여 나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거니와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리라. 모두가 불안한 세상인데 의롭게 살면 편안. 옆에 사람이 쓰러져도 편안. 왜? 내 생명은 주님이 잡고 계신다. 내 사명 끝날 때까지 주님이 책임지신다. 나를 건들 자가 없다. 그게 의인의 가슴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경건의 키가 적은 거예요. 뭐 경찰이 500명이 내 집에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편안한 거, 그게 경건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전염병이 암이 많이 걸리고 경제가 요동치고 해도 편안하면 복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경제가 요동쳐도 나는 아버지가 계셔서 괜찮다. 이게 의인이 받는 복이에요. 이런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10-5500 양곡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학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건 70년, 경남산 1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